이유 없이 기분 좋을 순 없잖아요. 요즘 괜히 기분이 좋다 하는 분들은요, 혹시 여행 계획 중이 아니신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가서는 또 무엇을 할지, 이렇게 여행을 기다리는 시간만으로도요 우리의 행복감은 훨씬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바로 기대의 즐거움 때문인데, 오늘 좋아하는 메뉴의 점심을 기다리는 마음, 또는 뭐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 같은 뭐 기분 좋은 기다림 하나씩 품어보시죠. 그 기대가 오늘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수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도쿄 가십니까? 네. 재밌죠. 뭐 먹거리 많고 그 동경에 가실 때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맛집 검색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겹치는 집들이 많으니까 뭐 정보들이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비슷한 곳들을 검색하셔서 가보면은 이렇게 맛집이라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곳도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반이더라고요. 예, 그렇긴 해요. 아, 뭐 그것도 재미죠. 그죠? 예. 뭐 워낙 먹거리가 많은 곳이니까. 자, 수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차준커 기다리고 계세요? 차준커는요, 티내지 않을 뿐 늘 조용히 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뭐 지난주까지 3천잔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그거 끝났다고 이제 잠시 쉬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계속, 네,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뭐 인별그램이나 콩문자 게시판에 생생한 인증 후기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차준커는 조용히 티내지 않고 쓱 넣어드리고요. 이 차준커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차준세, 차디가 보내준 세안제 세트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수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세요. 역시 차준세와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3870이며 동경이래 옛날 사람 차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크크 하셨습니다. 옛날 사람을 한 세 번 정도 강조. 아니 동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저는.

유리 차단문으로 막혀 있는데요. 이 승객은 열차 개찰구로 다가가서 유리 차단막에 냅다 몸을 부딪혔고요. 문이 꿈쩍도 하지 않자 다른 쪽 차단막으로 이동해서 힘껏 몸을 던졌다고요. 결국 이 차단막은 산산조각 났고요. 아랑곳하지 않은 승객은 이 틈을 타서 재빨리 일어나서 도망쳤는데 지하철 운영사 측에서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모든 역에 유리 차단막을 설치했으나 유리 차단막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40명이 유리 차단막을 파손한 혐의로 붙잡혔다라며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3,500원 아끼려고 유리문을 부수다니 어리석다. 붙잡히면 물어줘야 하는 돈이 그보다 10배, 100배는 될 텐데 그냥 돈을 내고 타라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3,500원 아끼려고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열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수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는 물론이고요. 차준새, 차디가 보내주는 세안제 세트. 예, 여러분들 뭐 청결 중요하죠. 여름에는요. 아주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 수기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쓱 티내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난 후에 이현우의 음악 앨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이 당첨자 명단 확인하신 후에 선물문의 게시판에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심재영 씨, 오늘 오랜만에 아침 헬스를 다녀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다녀왔는데 상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피곤하네요.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돼요. 하셨습니다. 사실은 좀 피곤하긴 하죠. 일단 잠이 줄고, 일단 잠이 줄고 아침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서 뭐 몸이 약간 좀 축 처질 수도 있고, 특히 한여름엔 좀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밖이 이렇게 축축하니까, 그죠? 습도도 높고. 겨울엔 좀 덜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계속 하신 분들 보니까 또 안 하면 찌뿌둥하되는데요.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그 아침 내내 운동을 하고 오셔서 좀 졸리기도 하고 금방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쏟아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지, 그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 차준세 보내드립니다. 차디가 보내준 세안제 세트 드릴게요. 헬스장 가면 주로 어떤 운동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9723님, 밤늦은 새벽부터 아내가 진통으로 힘들어하다가 지금 분만실에 들어와서 아이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고 눈물까지 날 것 같아요. 형님께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맞아요. 이 진짜 너무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이 과정은 특히 이제 뭐 네 아빠시니까 얼마나 이게 벅찬 그런 느낌이시겠어요. 야 이런 벅찬 요 순간에도 또 음악 앨범과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젖병 세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야 아이가 얼마나 이쁠까. 네. 아내분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진짜. 예, 이거는 뭐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잘하는 거. 네, 축하드립니다. 4743님, 방학이라 애들이 집에 있는데요. 자기 고3이라며 깨우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한다는데 아직까지 눈을 안 떴습니다.

2시간 더 자서 충분한 좀 휴식을 취한 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건지. 예, 참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자게 놔두는 쪽이긴 한데 차준세 보내드립니다. 6035님, 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드디어 방학했어요. 야호! 매번 다시 듣기로만 듣다가 집에서 편하게 들으니 너무 좋아요. 촤하하! 그동안 맨날 다시 듣기로만 들어서 차준커도 신청 못했는데 신청해봅니다.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아, 들어야죠. 벌써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예, 한번 그 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야, 진짜 그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생방으로 들으실 수 없으니까 늘 다시 듣기로 음악 앨범 함께 하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하고, 차준커 드려야죠. 저희가 드려야죠. 맛있게 드시고요. 자,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김환진, 정기남님 청해 주셨고요. 로리의 Liability로 이어집니다. 임태진 씨가 청해 주셨네요.

이분이 다른 정거장에서 내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래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쵸? 네. 김춘자님, 차디. 어제 차준소. 차디가 보내준 소고기 치마살 200g 받았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어제 점심으로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안 비밀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막 호들갑 떨고는 그렇지만 200g을 뭐 이렇게 여럿이 같이 나눠 먹긴 좀 그렇죠. 그죠? 네. 아,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쩐지 약간 고기 굽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았어요. 네. 맛있게 드셨으면 그걸로 됩니다. 네. 저희 다음에는 이제 좀 더 훨씬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볼게요. 네, 뭐 2kg 막 이렇게. 네. 이하나 사모님. 버스 기사입니다. 어젯밤 운행을 하는데 정류장에 세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만취하신 분이셨는데 한 분이 올라타시니까 뒤에서 배웅하시던 분이 큰 목소리로 기사님 제 친구 집 앞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더라고요.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대기 어디세요? 라고 물었는데 뵙고 나니까 아 이거 택시가 아닌데 싶더라고요. 뒷좌석에서 승객들 다 웃으시고 창피해서 땀 엄청 흘렸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잘 내려드렸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상해 제 친구 시화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막 90도로 절하면서 기사님, I love you. 막 이렇게. 그래요. 아, 여러분, 술 조금만 드세요. 예. 이거 위험합니다. 예.

0: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자,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4번 감자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 부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비구름이 자리하면서 짧은 시간 강한 비를 퍼붓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 분기점에서 수산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비봉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를 지나서는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터널 강남 쪽에 지체는 차가 많아서인데요. 터널 진입해서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자, 음악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김명선님의 난제로 함께합니다. 김명선님께는 블랙박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사연 만나볼까요? 매년 4명의 친구들이랑 여름 휴가를 가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회비를 모아서 여행을 가는 건데요. 저희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운전을 할 줄 아는 친구가 한 명뿐이라서 늘 그 친구는 여행에서 운전을 담당하고요. 최저가 검색의 달인인 친구는 숙소와 교통편 예약을 하고 저는 맛집 담당을 하고 또 한 친구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서 거의 담당 사진사처럼 저희를 찍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여행 예약까지 다 마쳤고 여행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운전 담당 친구가 다리를 다쳤어요. 여행을 못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운전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 워낙 렌트카랑 기사님까지 다 가능한 서비스도 있으니까 비용이 더 들기는 해도 그렇게 다녀오자고 의견이 나왔는데 운전하기로 했던 친구가 미안한지 왜 돈을 더 드리냐고 그러지 말고 그때 자기 남편도 휴가니까 자신의 남편을 운전기사로 데려가자고 하는 거죠. 친구들은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냥 기사님 서비스를 이용하자고 하는데도 친구는 내 담당이 운전이었으니까 내 대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어차피 남편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휴가라서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친구의 남편이 워낙 유머가 넘치는 분이라 종종

아, 다리도 아픈데 싸우기까지 하면 이건 이건 여행이 아니죠. 전쟁이 되는 거지. 그래요? 확실하십니까? 이틀 차 분명 싸운다? 네. 알겠어요. 믿을게요. 네. 자, 한상미 씨 2번. 돈 문제인 거면 남편분 거 따로 내야죠. 남편분 1인분 회비로 따로 내서 같이 가면 좋을 듯. 아, 회비 한 명 더 내고, 어차피 뭐 먹고 뭐 자고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회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가? 조현정님, 2번. 친구분 남편과 여러 번 만났었다면 함께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렌터카 기사님보다는 편할 테고, 기사님 팁 드리는 비용으로 숙소 하나 더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남편분도 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가면.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더 소개해 드리고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들려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승용차로 간다면은요, 세단 형태 자동차로 간다면 앞에 이제 남편분이 운전하신다면 그 옆자리에 앉으실 거 아니야. 그 나머지 세 친구들이 뒤에 구겨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 명이. 아, 뭐 승합차라든지 좀 큰 차면은 괜찮지만, 그런 디테일적인 것도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막 시간이 흐르면 아, 왜 내가 여기 그 뒤에 구겨서 앉아 막 이런 게 또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사연 좀 더 볼게요. 이현아 씨, 다섯 명이면 식당 자리 앉기도 애매하고 다 애매합니다. 1번 기사님 이용하세요. 뭐 이렇게 4명 자리에 이제 의자 하나도 갖고 와서 끝에 끝자리에 이제 의자 이제 옆에서 하나 끌고 가고 네. 앉아야지. 그 자리에 그 대표처럼 맨 앞에. 예. 아, 복도 쪽으로. 이종호 씨, 차에서 잘 수 있게 해주면 가겠습니다. 아니라면 1번 기사님이랑 가세요. 차에서 잘 수 있게 해주면. 그 정도면 괜찮으세요? 예. 권세진 씨, 이건 회비 내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기사님 이용해 주세요. 제발. 아, 본인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막 제발 이용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아, 그래요. 생각만으로도 너무 불편하신 거지. 권세진 씨는 내일 아니지만 제발 좀 제발 같이 가지 마세요. 부탁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순봉 씨 1번. 저도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기사 식당에서 혼자 밥 먹고 몇 시까지 데리러 오라더군요. 저도 뭐 좋았습니다. 아, 뭐, 이게 나름, 뭐, 이게 기사식당 가서, 기사식당 맛있잖아요. 그죠? 네, 기사식당 맛있고. 남는 시간에 뭐, 에어컨 켜놓고, 이제 뭐, 게임도 좀 하고, 뭐, 이게, 연애 음악에, 어쩌다 남자,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좀 보고, 아유, 다들 이러고 사는구나. 뭐, 이러고 있다가, 한숨 자고, 여보, 와, 그럼, 갈게. 가고. 또 밤에 자고 뭐 그런 거지 뭐 있어요 뭐 삶이 뭐 있나 그런 거지. 그쵸. 네. 자, 결과를 알려드리죠. 여행에서 운전하기로 한 친구와 다리를 다친 상황, 자신의 남편을 함께 가서 운전을 맡기겠다고 한다면 1번 렌터카 기사님을 이용한다, 2번 돈보다는 친구를 생각해서 친구 남편과 간다. 음악 앨범 가족들은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90대 10. 전 99대 1일 줄 알았는데, 90대 10, 그래도 10 정도는, 그래도 친구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문을 열었고요. 네. 근데 뭐 한마디만 첨언을 하면 그 남편분은 이 모든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이 아내분 휴가에 대해서 아, 그럼 집에서 뭐 하지? 나는 뭐 이렇게 또 나름 계획을 세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볼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주제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한 앨범 수록곡 2탄입니다. 첫 곡은요, 윤상 2집 파트 1 앨범의 수록곡이죠. 너에게 준비했고요. 이 곡 듣고 계시다가 떠오르는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한 앨범 수록곡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번호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시면 보리차와 세트와 홍삼 캔디를 챙겨드립니다.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앨범 수록곡들 만나보고 있죠. 3956님은요 성시경의 태양계.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타이틀곡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앨범 수록곡들로 함께하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김동학 씨는요,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수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오데토의 보넬 상플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2: Vous êtes de retour sur Sunset Radio.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체 서행 구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상황부터 살펴드릴게요. 터널 안에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쪽 차로를 전면 차단하고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을 진입하는 양방향 차들이 모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지금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길게 밀려가고 있고요. 5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같은 구간

생존, 탈출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서바이벌 프로 아니죠. 예, 애들 방학이 이렇게나 무서운 건데요. 예, 용기 있는 결단에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땀 흘리며 일한 후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홈 스윗 홈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 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여의도 지금 저 갑자기 비가 좀 오는데 예 얼마나 올지 좀 걱정이에요. 비 피해 없길 바라면서요. 동방신기의 노래입니다. 캐치미.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0: 안희연님. 좀 이상해요.
1: 서먹해, 서먹해.
0: 아니야. 이랬는데 안희연님인데.
2: 네네.
0: 개명을 하신 거예요?
2: 안희연이 예. 제 본명이고요.
0: 아.
2: 사실
0: 말씀해 보세요.
2: 한이든 안희연이든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0: 예.
2: 좀 대중성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예, 예. 한이라고 하고 있고
0: 예, 예.
2: 좀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은 자리에서 안희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좀 까부는 자리는 한이로 가고.
2: 네, 맞아요. 오늘 이제 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0: 진중하게 갈 때는 안희연으로 가고.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2: 네.
0: 석진 씨는 네. 오다가도 좀 뵙고
1: 예.
0: 해피투게더에서 좀 뵙고 했었는데 네네.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1: 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0: 네, 예. 아, 진짜.
3: 정보에서.
1: 저희 예. MBTI가 같더라고요.
0: MBTI요?
1: 예.
0: ISTP.
1: 네, 네, 네.
0: 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1: 혼자 있는 거 좋아하죠.
0: 눈물 안 나고.
2: 진짜 비슷하다.
1: 눈물 잘 안 나죠.
0: 눈물 안 나죠. 네. 예. 전혀 눈물이 안 나요.
1: 눈물 나면 반가워요. 내가 눈물 흘리다니.
0: 친구들 별로 안 만나고.
1: 친구들이 별로 안 불러줘요, 저를.
0: 예, 예.
3: 눈물이 안 나는 거.
0: 집에만 있고.
1: 네. 가끔 나가긴 하는데.
0: 혼자 러닝하고.
1: 네네네.
0: 아, 똑같네. 야, 어쩜 이렇게 똑같냐. 아, 예. 자, 이 세 분, 반가운 세 분이 이렇게 좀 저희 라디오쇼에 함께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 다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많은 인연을 좀 나눴는데. 아, 어떠세요? 지금 이제 세 분이 함께 오신 이유가 있죠? 예. KBS 새 주말 드라마입니다. 주말 드라마. 네. KBS가 자랑하는 그 주말 드라마 아닙니까? KBS 맞습니다. 주말이 강하거든요.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셨는지 한번 좀 자기 역할과 함께 프로그램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씨, 네. 예.
1: 7월 25일 8시.

0: 멀쩡은 나 다른 일 하셔야지 바짝하게 엄마 혼자
1: 되는데 나중에 보면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백수고
0: 백수예요?
1: 의리도 있고 아. 백수입니다 지금.
2: 그렇죠. 뭐. 아, 나중에 공개된 내용이 있죠.
1: 예, 지금 백수고. 예.
0: 근데 이 가족 예 있는 드라마가 뭔가 좀 이렇게 스토리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막 기승전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훈훈한 가족 이야기면은
1: 아닙니다.
2: 아, 전혀 훈훈하지 않습니다.
0: 어. 훈훈하지 않아야 재밌거든요. 훈훈하지. 예, 뭐 킬러도 나오고 그죠? 서스펜스, 액션, 드릴러. 에로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 예, 예. 가족 드라마는 에로까지 모르겠지만 예, 예. 뭐 서스펜스 드릴러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0: 있습니까?
3: 예. 멜로 있고.
2: 멜로 있고.
1: 뭐 싸우는 것도 있고.
0: 간단하게 한번 잠깐 좀
1: 액션.
0: 좀 서머리로 스토리로 잠깐 한번 얘기 좀 어떨까요? 예. 좀 축약해서.
2: 일단 저랑 예. 이제 그 규림 역할 만 안현 씨 역할은 예. 둘이가 20대 때 사귀었습니다.
0: 어 그래요?
2: 근데 이제
0: 진짜로 사귀었어요?
2: 둘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네. 한 8년 만에 다시 만나서 그 애틋함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엮여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0: 예.
2: 그 사이에 이제 흥신역에 배종남 씨가 끼어듭니다. 살짝. 예.
0: 외모는 조금 약간 좀 그 외모가 주말 드라마에서 좀 안 맞는 얼굴이에요. 좀 이렇게.
1: 어디 봤는데?
0: 그 저
1: 어디?
0: 그 영화에 그 보면 나쁜 아저씨들 나오는 그런 역할 있잖아.
1: 지금 이렇게 하고 왔지 그 드라마에서는
0: 예.
1: 맨날 주름이

0: 목걸이 꼬이더라고. 꼬꼬꼬꼬꼬꼬꼬 하는데. 예.
1: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드라마가 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방영이 되는 거죠?
2: 네.
1: 아, 예, 예. 좀 많은 기대들 하실 텐데, 예. 좀 어떤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좀 시청을 하면 좀 더 재밌을까요? 예. 좀 우리 한이, 희연 양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좀 관점으로 보면 좀 더 재밌을까요?
3: 자, 일단 네. 그
1: 저 보고 말씀하세요. 저 보고 예예 예. 예, 저 보고
2: 말씀을 하려고 했어.
1: MC니까 예예. 예.
3: 아 일단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 각자 좀 캐릭터가 예. 너무 독특해요.
1: 아 그래요?
3: 개성이 다들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인물 하나 하나를 보는 재미로 보시면
1: 아 캐릭터로
3: 네네 엄청 재밌으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예. 하석진 씨는 어떤 좀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떨까요? 예. 관점으로 보면 될까요? 예.
2: 일단은 처음에는 저희가 네. 이제 약간 과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우리 내가 어떤 드라마 정보를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역할로 시작하는데 예. 그게 이제 어떻게 그 뒤로 스토리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하면서도 본인들이 하면서 재밌어요?
2: 저희 재밌었어요.
1: 재밌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어 배정남 씨 어땠어요? 하면서?
4: 저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항상 감사하고
1: 오랜만에 일부러 왔어요.
4: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예. 예전에는 그렇게 대사가 뭐 긴 게 없다가 네네. 너무 대사도 많고 재밌고.
1: 아, 예. 그 애청자들이 지금 많이 문자 주셨는데 예. 배정남 최은숙님이 주셨는데 배정남 씨 사투리 계속 쓰나요?
4: 예, 저기 또 부산 사투리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어 계속 쓰고 김은경님이 주셨는데. 지하철 타면 하석진 씨가 하는 결혼 정보회사 광고 맨날 봐요. 하석진 씨는 당연 A급 나오시겠죠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4: A급이지.
2: 아, 이거는 예. 아, 외국에서 이제 제 외국 친구들이 오면은 예. 제가 되게
1: 지하철 타고
2: 약간 예, 예. 아주 슈퍼스타인 줄 알고 와서
1: 맞죠?
2: 예, 뿌듯합니다.
1: 아, 맞죠?
4: 지하철
1: 예. 아, 슈퍼스타 아, 맞죠? 예.
4: 그 몇 년째입니까 지금?
2: 이제 두 번째 해.
1: 아, 본인도 한번 거기 한번 나올 생각 없었어요?
2: 저한테는 별로 그런 제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1: 아, 일단은 예, 예, 예,
2: 얼굴 사진만
1: 예.
2: 쓰고.
1: 네. 예. 하석진님 얼마 전까지 7894님이 하석진님 얼마 전까지 드라마에서 왕이었잖아요. 아.

0: 한다는 얘기죠. 예.
1: 네. 야, 다르네.
0: 하석진 씨, 요즘에 아침에 미지근한 맥주 드시나요? 네. 오래전에 나온산에 인상적이었는데 이혜림 님이 주셨어요. 맞습니까?
2: 예. 저거 어? 12, 13년 전인데 네. 아, 지금은 잘 안 네. 먹습니다.
0: 왜요?
2: 배가 불렀나 봐요.
1: 아, 12, 13년 전에 나온산 나갔었어요.
2: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남은 맥주 먹고 했는데
1: 네.
2: 지금은 잘 안 남깁니다, 사실. 아,
0: 혼술 하세요, 혼술?
2: 혼술 아주 가끔 합니다. 아. 일 조금 심하게 일한 날.
0: 어, 나랑 똑같네.
3: 혼술.
0: 저도 혼술 혼자 하는데 금요일 날.
2: 혼술이 좋습니다.
1: 혼술 혼자 먹어요.
2: 많이 안 취하고.
0: 예, 예.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OTT 보면서 이렇게 뭐 마시고.
1: 혼자.
2: 예. 어, 저도 그냥 땡튜브 같은 거 보면서. 아. 네.
4: 두 분이 정말 잘 맞으시네요.
0: 땡튜브
1: 진짜 맞는 것 같아. 성향이.
0: 그러니까 성향 진짜 맞아요. 예.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1: 뭐 사람이네 이게. 뭐 사람은 같은데. 사람이니까.
0: 무시하냐 지금.

0: 동생도 제 네. 동생도 연기를 해서
1: 그렇죠.
0: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1: 아 진짜로?
0: 네, 같이 얘기도 맞춘다. 많이 하고
1: 같이 얘기 많이 하고
0: 대사도 같이 맞춰주고.
1: 예, 예, 그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0: 네.
1: 예, 우리 이제 배정남 씨는 주위에서 지금 저 이번 사랑이 온다에 대해서 어떤 좀 기대를 하고 있나요? 주위에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2: 가족은 없고
1: 네, 예?
2: 동료들이 아니 너무 잘했다. 특히 이성민 형님이 예. 무조건 잘했다.
1: 이성민 씨와 친하죠?
2: 예.
1: 이성민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줘봐요.
2: 이거 진짜 공부 많이 될 거라면서 잘했다고.
1: 예.
2: 이거 진짜 성민 형도 옛날에 주말에 했다라고요.
1: 예, 예.
2: 많은 팁도 주고
1: 예.
2: 진짜 이제 원투쓰리 해봤냐 이런 것도 해가지고
1: 원투쓰리 떨리는데
2: 아니야 안 해봤고 이제 이번 주 시작하는데
0: 내일 하시잖아요.
2: 아 그렇겠네.
1: 원투쓰리 가면 엄청 떨리는
2: 난 안 해봐가지고
1: 너무 떨리던데
2: 해봤어요?
1: 예?
2: 해봤어요?
1: 안 해봤겠니?
0: 해보셨어요?
1: 시트콤도 해보고 얼마 전에 저 드라마 KBS 드라마에도
2: 진짜
1: 나가고 했어요.
2: 어떻게

0: 떨려요. 엔진 했어요, 엔진. 아. 엔진 딱 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솔직히 일부러 낸 거거든요. 왜냐면 아. 그냥 금방 찍고 하면 에피소드가 없으니까.
1: 그렇죠. 살짝 했는데 풀어다 풀어.
0: 거기 계신 분들이 아, 우리 다시 가야 되니까. 한 명이 틀리면 거기 있는 사람 한 100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1: 아, 준비.
0: 네,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엔진을 못 냈는데 좀 떨리긴 할 거. 처음이에요?
1: 온투스는 지금 야외 세터 찍고 있는데 네. 온투스는 내일 처음이에요.
0: 아, 그게 약간 의외로 처음 할 때 좀 긴장이 되실 거예요. 아, 하석진 씨가 팁 좀 주세요.
2: 아, 부담스러운 게 원래 네. 우리가 현장에서는 네. 스태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들리거든요. 예, 예. 원투쓰리는 다 지금. 자기가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0: 맞아, 맞아.
2: 우리 욕하는 것 같은 거가 괜히 의식되는 거야.
1: 아, 엔진에 모르네.
2: 야야야야야, 정남이 저거 패스해. 약간 이런 거 얘기할까봐 좀 겁납니다.
0: 쥐죽은 듯이 조용해. 그래, 쥐죽은 듯이.
2: 조용해요.
0: 진짜 조용해.
1: 되게.
3: 근데
1: 작업.
3: 오빠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0: 뭐가
1: 집중되니까.
3: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돼서 아~ 뭔가
1: 이걸 그 해도.
0: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장단점이 있겠네요.
0: 배정남의 원투쓰리 스튜디오 녹화 기대되고요. 네. 2부에서 이제 다시 또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4: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의 주인공 세 분 모셨습니다. 하석진 씨, 안희연 씨, 배정남 씨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안희연 씨는 아버님이 성균관대학교, 어머님이 연대 연세대 출신이시고,
5: 네.
4: 예, 안희연의 연자와 연세대 할 때 그 연자 맞습니까?
5: 네, 맞아요.
4: 어머님이 굉장히 엄하시다고요?
5: 엄마죠.
4: 예,
5: 엄마 엄했죠.
4: 엄마가 엄하면은 연예인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공부해.
5: 엄청 반대하셨어요.
4: 진짜.
5: 좀 너가. 왜 그렇게 굳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하면서.
4: 어머님이 가려고 하셨나봐요. 그 길 어떻게.
5: 어떻게 가시밭길인지 아시고.
4: 그 길 어떻게. 어머님 살짝 발을 담궜네. 그치? 어머님이 담궈 보니까 힘든 거야. 네가 왜 그 가시밭길을 모르잖아.
5: 네가 굳이 왜 거기 가려고 하냐.
4: 거기가 자갈길인지 불구덩인지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이 걸어본 거야, 가시밭길을.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좋아하시고.
5: 지금은 좋아하시죠. 네.
4: 연예인이 되고 가장 좋아하실 때 언제였어요? 부모님께서.
5: 그 음식점에 가면은 제 본명이 있잖아요.
4: 예, 예, 예.
5: 근데 자꾸 한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6: 그렇겠네. 기억나.
4: 엄마가.
5: 아빠가
4: 뭐라고?
5: 갑자기 막 키워나 자라다가 한이야. 한이.
4: 한이.
5: 그래서 아, 우리 아빠가 되게 뿌듯하구나 이러면서.
4: 이게 한이가 잘못 들으면은 아저씨가 한이 그래요. 주아씨 뭐야 그랬는데 딸이니까.
5: 네.
4: 예, 맞아요. 굉장히 기뻐하셨네.
5: 네, 좋아하셨어요.
4: 예, 예. 우리 하석진 씨는 그 한양대학교 공대 출신이시고.
7: 공대 출신입니다.
4: 네. IQ가 132라고.
7: 예. 잘 모르겠습니다. IQ는 잘 모르겠습니다.
6: 130.

0: 굉장히 좋은 거지.
1: 이게 언제 체크한 게 이렇게 놔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불명확합니다.
0: 한이는 IQ 몇이에요? 아, 잰 적 있어요?
2: 저는 어릴 때 네. 이제 초등학교 때 쟀는데 저도 130 몇이었던.
0: 똑똑해.
3: 니 130이었다고 해.
0: 예. 아 근데 죄송한데. 신빙성이 없어. 죄송한데 반말 하실라 반말 하시고. 니 130이라고 예. 이건 뭐예요?
2: 반전대.
3: 영재네요.
0: 예예. 백장남 씨 몇이셨어요?
3: 저는 안 재봤습니다.
0: 안 재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완전. 예. EQ가 있고 뭐였지?
0: 예. EQ
3: 예술적으로.
0: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기 바라고요. 교수님이 그랬대요. 예, 우리 저 석진 씨한테 공부만 하기엔 아까운 외모다.
3: 그렇죠.
0: 교수님이 그 버렸대요. 야, 너는 공부하기엔 너무 아까운 외모야. 하지 마 이거. 이거 하지 마. 연예계 진출해. 진짜 아, 그랬어요?
1: 아니야. 이런 것도 그냥 썰입니다. 썰. 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0: 들어본 적 없는데 왜 이런 거 이렇게 떠들고 그래?
1: 그러니까
0: 이거 지워. 어? 지워.
1: 지워주세요.
0: 예, 저는 공부하기엔 너무 아까운 외모라고 그래.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2: 그럼 뭘 하라고?
0: 그냥 내 곁에서 사라지라고. 야, 내 곁에서 사라져라. 너는 공부도
3: 안 했고. 대학 나왔죠.
0: 안 나왔다.
3: 저도
0: 그만해라.
3: 저도 그래요.
0: 뭐, 얘기 왜 안 오지? 130.
3: 그만해라.
0: 좋습니다. 그 뭐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네블스 플랜의 최종 우승하셨죠?
1: 아, 예. 재작년이었나? 아, 네.
0: 상금 2억 5천이었어.
2: 우와.
3: 지방엔 한 대네.
0: 저 죄송한데요. 아,
3: 잠깐만.
0: 저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3: 아, 예.
0: 뭐, 유튜브가 아니에요. 특정 상표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3: 아, 그래요.
0: 그리고 저 그 차도
3: 아, 브랜드 말했잖아요.
0: 그 차도 AMG 더 비싸요.
3: 브랜드로 말했잖아요.
0: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저 죄송한데.
1: 내가 땡치부라고 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0: 잠깐만 여기 배정남 씨 사무실 누구야? 아, 예. 여기 매니저 봐봐 여기.
3: 예? 아, 어떻게 오셨으니까.
0: 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2: 너무 재밌다.
0: 저희가 지금 투 채널 전국 방송이에요.
3: 아, 그래. 예.
0: 투 채널로 전국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2: 아, 아이고.
0: 예, 그리고 존댓말 쓰려면 존댓말 쓰고 반말하면 반말 너라고 아시겠죠?
3: 예, 예,
0: 재밌긴
3: 예.
0: 하네. 재밌긴 해.
1: 예. 네.
0: 2억 5천 그 몇 년도 안 됐네 이거.
1: 2013년 3년 벌써 2년 반.
0: 그 돈이 저 본인이 다 가는 거예요?
1: 제가 다 가져갔는데 제가 또 대박. 어느 정도는 예. 우리 같이 출연한 출연자들한테
0: 잘했다.
1: 제가 선물로 돌렸습니다. 금화를 만들어서
0: 잘했어요.
1: 그때 그래. 그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더 올랐겠죠.
0: 그러니까
3: 그렇네. 석진 씨 완전 올랐겠네.
0: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데 취미세 늦지 마세요. MC예요?
3: 아니 진짜 무당행이 진짜 그런 건데.
0: 아니 그러니까 저랑 같이 MC를 하실 거면 마이크에 가까이 붙어서 하시고 예예 예.
3: 아니
0: 예, 예. 야 대단하시다. 거기도 1등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1: 재밌었습니다.
0: 예,

0: 그지 저번 주도 같이 용평 2박 3일 갔다 오고 뭐 그랬거든요.
1: 송민이 형이 의외로 나이가 안 많아요.
0: 68년생. 형님 행보다 두 살밖에 안 많아요.
1: 그래가지고 이성민 형이 지석진이가 형님이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생각보다 왜, 안 많아요.
1: 맨날 회장님 하니까 나도 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고 예의하고 그랬는데 두 살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형 고1 때 그 형 고3.
1: 그러니까 두 살이면 그냥 맘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왜요?
1: 왜냐면 한 살 한 살 차이로 갭이 있으니까. 71년이 저한테 말 놓거든요.
0: 아,
1: 제가 69년한테 말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농담으로 한 얘기가.
0: 그러니까, 예.
1: 이성민 형님이 의외로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2: 그렇습니다. 예, 회장님을 많이 하셔.
1: 예, 회장님만 해가지고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58년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0: 아, 68년생.
1: 예, 예. 굉장히 젊으세요. 예, 예. 이성민 씨가 만약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
0: 현찰이 있다. 지금 뭐하러 있는데.
1: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0: 아니, 이거 뭐 빼고. 한 예? 3개월 쓸 것만 빼고 다 빌려줄 수 있습니다.
1: 아~
0: 예, 3개월 동안은 뭐 땅 내리 준비해가지고 뭐 살 길을 마련해 놓고.
1: 진짜.
0: 3개월은 됩니다, 예.
1: 아, 이성민 씨한테 그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군요.
0: 그럼
1: 거꾸로 이성민 씨는 얼마나 빌려줄 수 있을까요?
0: 한 30.
1: 알겠습니다. 예, 괜히 저 회장님 많이 맡으셔가지고. 돈 예. 많이 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농담에서 예. 얘기를 해보고요. 자, 아무튼 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 우리 야, 주말 드라마 너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참 착한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특히 우리 한이 희연 양은 그 역주행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분 아니에요? 역주행의 신드롬 그죠? 예, 위아래 그거 저 이제 자포자기 하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변덕.
3: 맞아요.
1: 이거 어떻게 그때 당시 얘기 한번 해줘요. 이제 자포자기하고 누워 있었어요?
0: 아 진짜.
3: 아 그때 이제 위아래가 저희가 그 전에 앨범을 쭉 냈었는데 다 안 됐고.
1: 그러니까 안 됐잖아.
3: 마지막이라고 하고 낸 앨범이었는데.
1: 그것도 안 됐잖아.
3: 그것도 안 됐어요.
1: 그래서 자포자기 했어 이제.
3: 그래서 네 뭐 불러준 데도 없고.
1: 그럼 어떻게 했어 이제? 그래서 집에 그냥 누워 있었어?
3: 많이 누워 있었죠. 많이 누워 있었고.
1: 같이 누워 있진 않아서 각자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3: 아니요 숙소에 같이 많이 누워 있었고.
1: 누워서 한숨만 쉬었어요?
3: 아니, 누워서 뭐. PC방도 많이 가고요.
1: 아니야.
3: 가서 이제 짜파게티랑 이런 것도 많이 먹고.
1: 저 특정 생명 말씀하시죠.
3: 죄송.
1: 니네 나오지 마요.
0: 왜요? 왜요?
1: 아니 뭐 한 명은 자동차 상호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예예 예, 예.
3: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 거예요.
1: 그래요. 예예. 예.
3: Sorry.
1: 라디오 DJ인데 못하겠다. 예예.
0: 다행히 보니까 또 너무 반갑고 편하니까
3: 아,
0: 그런 거죠.
3: 맞아요. 반가워도, 진짜 편해요.
1: 반가워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0: 우리끼리 노는 기분인 것
1: 같아요. 유튜브가 아니에요.
0: 알겠습니다.
1: 유튜브는 돼요.
0: 아, 유튜브도 안 나와.
1: 이거 생방송이잖아. 생방송이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 사람이.
3: 죄송합니다.
0: 욕만 하면 되잖아 얘.
1: 거의 욕 비슷하게 했어 지금.
0: 그래.
1: 예, 알겠습니다.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3: 아 누워있다가.
1: 갑자기 이제 뭐.
3: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1: 뭐라고?
3: 아 자꾸 SNS에서 너가 보인다. 너가 이제 뭐 춤추고 이러는 게 보인다. 이래서
1: 뭔 소리야 그랬죠?
3: 내가 왜 보여? 이러다가 갑자기 음원이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하면서
1: 벌떡 일어났어요?
3: 갑자기 방송을 출연을 다시 하게 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세상이 달라졌죠.
1: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3: 네, 갑자기.
1: 예상도 못했어요?
3: 예상 아예 못했죠.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1: 회사도 자포자기 하고.
3: 그렇죠. 마지막 앨범이라고 했는데
1: 사람이 죽을 한 법을 없구나 진짜. 그죠?
3: 네, 그렇더라고. 그때 예. 좀 그렇고
1: 이렇게도
3: 신기했어요.
1: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 그래요. 아무튼 그.

0: 안 쏟아요?
1: 안 쏴돌아다니는데 라디오만 나오면 네. 제가 잠깐 나갔을 때 다들 지켜보고 계셨나 봐요. 아. 어디서 봤어요 하고 뭐 외국에서 봤다는 목격담까지 네. 쏟아지는데
0: 일본 프랑스 파리에서 봤다고 그러는데 네. 가긴 갔어요? 아이고야.
1: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청취자분이 만들어서 제보했던 것 같아요.
0: 아, 간 적이 없군요.
1: 아, 간 적, 아, 뭐, 가본 적은 있지만, 네. 뭐, 그렇게 목격담을 나올 정도로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네. 계속 목격담이 쏟아지니까, 숟가락 한 스푼 올리려고, 네. 아, 저도 봤어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0: 알겠습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예,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아, 그 올렸던 분을 이렇게 좀, 호되게 혼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분도 뭐,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2: 너무...
0: 예. 넘어가도록 하고. 네. 라디오 스타에 나갔을 때는 저 제작진이 직접 하석진 씨의 목격담을 제보를 했는데 3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쯤 청담동 M카페에서 아름다운 일반인 여성분과 그 여성분이 사다 준 커피와 디저트를 맛있게 먹더라라는 얘기. 이거 뭡니까?
1: 깜짝 놀랐습니다.
0: 왜냐면 그 이거 맞습니까?
1: 녹화하기 한 5일 전쯤에 예. 예, 카페에서 이렇게 디저트를 먹고 있었는데
0: 네, 이게 맞는 얘기예요?
1: 그날 작가분이 그 카페에 계셨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1: 깜짝 놀랐죠. 예. 그걸 그냥 녹화 때 그냥 바로 말씀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반인 여성분과 그분이 사다준 커피와 디저트를 이거 어떻게 알아?
3: 이거 누가 아는
0: 심부름 센터 아니야? 이거 본 거 아니야 계속.
1: 예. 깜짝 놀랐어.
0: 그 여성분 어떤 분입니까? 밝히세요.

0: 얼짱. 얼짱까지는 아니었어요?
1: 얼짱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네.
0: 대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죠.
1: 많지. 아니요, 그냥 저희 근데 남자밖에 없어서요. 어. 저희 300명 중에 여자가 4명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2: 공대라서 그렇죠. 공대.
1: 공대라서.
0: 다른 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근데 학교 자체가 어. 남 학생이 훨씬 많은 학교였어요.
0: 아, 그 네 분하고는 친했어요?
1: 하나도 안 친했습니다.
0: 왜 지금 뭘 감정 이렇게 해?
1: 아니 진짜로 안 친했어요.
0: 어떻게 안 친해요?
1: 왜냐면 300명이 60명으로 5반으로 나눠졌는데
0: 못 외우겠다 이름도.
1: 한 반에 한 명씩 여자 학생들이 들어갔고 저희 반이 없는 반이었어요.
0: 네네네. 아,
1: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리고 또 이렇게 300명을 이름 다 못 외우죠, 솔직히.
1: 전혀 모르죠. 지금 네, 얼굴 봐도 모릅니다.
0: 그러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배정남 씨 질문인데요. 배정남은 잘 들으세요.
2: 네.
0: 사복의 고수다.
2: 사복예.
0: 예,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부산대 근처 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관계자 눈에 띄어 모델로 데뷔하게 된 거 맞습니까?
2: 맞습니다.
0: 그때 당시 얘기 잠깐 해주세요. 예.
2: 저는 이제 그 옷가게 일하다가
0: 옷가게에서 뭘로
2: 판매요. 판매하고 코디해 주고 그때부터
0: 사투리 쓰시면서
2: 부산이니까.
0: 괜찮네요.
2: 아, 딱 이 잘 맞는 잘 어울리네. 이거 딱이다. 이 소풍할 때 이거 입고 가라. 막 학생들도 하고.
0: 아, 그래서.
2: 근데
0: 잘 팔았어요?
2: 아, 잘 팔리죠. 오. 제가 코디 딱 해 주면은 딱 믿고 가죠. 오. 그때부터 좀 팬 있었어요.
0: 단골이 많았구나.
2: 예,
0: 예 그래 가지고 잘생기고
2: 왔는데 저는 이제 꿈이 이제는 나중에는 그 동대문에서 도매나 하자.
0: 아.
2: 그때는 온라인 없을 시대.
0: 그렇지. 오프라인 했었지.
2: 예. 그때 동대문 시장이 장난 아니거든요.
0: 네, 맞아요.
2: 옷으로 갈랬는데 갑자기 이제 캐스팅 돼가지고
0: 어떻게 된가니까 갑자기.
2: 그래갖고 이제 그 강동원 회사 그를 처음에 소개를 받았어요.
0: 아 거기서 누가 오다가 캐스팅한 게 아니고 본 소개를 받았군요.
2: 아, 캐스팅 돼가지고 소개를 받은 거죠.
0: 그러니까 캐스팅이 어떻게 됐냐고요.
2: 그러니까 옷가게 일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모델이었어요. 그 김민준 형님이.
0: 예, 예, 예.
2: 그때 그때 와가지고 어, 네. 마스크가 그때 뭐 괜찮으신데 해볼 생각 없으시냐.
0: 아, 갑자기?
2: 옆에서 이제 직원 형이 해봐라. 예. 아니 말고. 뭔지 뭐 했는데.
0: 해봐라. 그 말이 한 거야?
2: 그때, 아니, 왜냐면 그때는 한 달 월급 60만 원인데.
0: 네.
2: 한번 올라갔다가 뭐 찍으니까.
0: 어.
2: 딱 기억납니다. 그때 쌈지 아주 쌈지.
1: 쌈지.
2: 응. 쌈지 그 잡지. 말하면 안 되나?
0: 그것도 죄송한데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아니, 도저히 아니, 이제는 방송을 못 했어.
2: 아니
0: 그 얘기하시면 어때? 쌈 땡겨나가든지 해야지.
2: 아, 그래 예.
0: 쌈
2: 뭘 그 뒤에
0: 지금도 있어. 야, 우리
2: 잡지 찍었는데.
0: 시민위원들 죄송합니다. 얘가 상태가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2: 바꾸게 쌈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쌈지 돈이 좀 필요해갖고 이렇게 뭐 찍었는데 순간 그 쌈지 돈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30만 주더라고요. 하나 찍었는데. 그 옷가게 15일치 일하는 거 아닙니까?
0: 맞아, 그래가지고.
2: 그래가지고 바로 올라왔죠.
0: 아, 해본 거 재밌어?
2: 그리고 내 내려갈 때 그 잡지
0: 네.
2: SK.
0: 아, 사지 마.
2: 그 찍었는데 또 10만 원 주대요. 그럼 뭐 한번 올라왔는데 40만 원 벌고 내려간 거야.
0: 난리 났네.
2: 그럼 20일 옷가게 일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올라가야겠다.
0: 오.
2: 어, 그래 올라왔죠.
0: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구나.
2: 본격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막 힘들더라고요.
0: 힘들 처음엔 힘들죠.
2: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뭐 오갈 데도 없고 네. 한번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도 지금 없으니까.
0: 근데 그때 부산에 올라온 지 꽤 될 텐데 사투리나 전혀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2: 아 사투리 곳이 있는데.
0: 네. 한번.
2: 아
0: 안 돼요?
2: 돼요.
0: 돼요.
3: 캐릭터 바뀌었는데.
2: 캐릭터 바뀌어요.
0: 잘 되네. 아 그래요?
2: 네.
0: 어 안 쓰면 또 저 푸짐 말 쓰면 캐릭터가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푸짐 말로.
2: 그럴까요?
1: 알겠습니다. 잘하는데?
0: 잘하네. 귀한네.
2: 그래갖고 지금까지 버티다 됐어요.
0: 예,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희연 씨.
4: 네.
0: 요가의 고수다. 요가.
4: 어.
0: 요가 자격증 있어요?
4: 아, 네. 그 최근에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요.
0: 인도까지 갔다 왔어요?
4: 네, 인도 좋아해서 자주 다녀와요.
0: 인도. 예. 네. 인도 가서 요가 배웠어요?
4: 네, 요가도 배우고 예. 뭐 여행도 하고 예. 네 번 정도 갔어요.
0: 저도 인도 가봤는데 더울 때 가서 좀 힘들었는데 인도도 네. 배우고 예. 그 이효리 씨도 이제 요가 선생님으로 제2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희연 양도 제2 인생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4: 뭐 늘 마음 예. 늘 준비를 해야죠.
2: 맞죠.
0: 요가 네. 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도 있어요?
4: 아 아니요, 근데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0: 예.
4: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너무 좋았어서
0: 예,
4: 그걸
0: 예.
4: 항상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0: 그렇군요. 그 김선정님이 주셨는데 셰프 역 하시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셨냐고.
1: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진 못했는데 그런 예. 셰프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0: 네.
1: 여러 가지 좀 연구를 좀 했습니다.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0: 많이 만나보고 만들어도 보고.
1: 만들어도 보고요. 네.
0: 7376님은 한희 씨 우리 광주 안씨 집안에

0: 사랑입니다라고.
1: 강관 씨.
0: 예, 예.
2: 네네네.
0: 보내주셨습니다. 정남 씨, 몸 좋은 거 보소. 요즘 운동 뭐 하시나요? 라고 정지선님이 주셨는데.
1: 운동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많이 합니까? 예. 어.
1: 그 애니멀 플라라고 그런 것도 있고, 드래곤 플라고 맨몸 운동하는 거 많이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진짜 예. 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 겉보다 안.
0: 그렇게 하니까 좀 그 녹화할 때 안 피곤하고 그래요?
1: 괜찮아요? 요새 체력이 더 올랐어요. 아. 옛날에 군대 때는 못 버텼는데. 예. 지금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 배정남 씨한테 또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예. 자, 아무튼 우리 세 분과 오늘 함께 했는데.

0: 러브 컴온. 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 분씩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짧게.
1: 네.
0: 석진 씨.
1: 이번 주 토요일 7시 55분 시작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내실 수 없을 거예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예.
2: 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온다, 화이팅!
0: 아이고, 우리 한, 예, 그리고요.
3: 사랑이 온다.
0: 한마디 해보소!
3: 아, 사랑이 온다. 많이들 봐주세요.
0: 자, 감사드리고요. 대박나시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사랑이 온다, 화이팅!
3: 화이팅!
4: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너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3: 당신을 키우는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알아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구아름님께서 예 재밌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또 이렇게 일면식 있는 또 이렇게 친한 분들을 함께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배정남 씨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EXID의 노래입니다. 위아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은 진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들 진우와 고향인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턱이 없고 평탄해서 휠체어로 산책도 하기 편했고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었어요. 가족 행사를 마치고 경주의 야경을 즐겼던 그 순간 더운 여름에도 제 손을 꼭 잡는 진우의 온기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 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투명한 PVC 재질로 해서 약간 우산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이 텐트 같은 거를, 나의 몸에 딱 맞는 텐트를 겉에 하나 걸치고 다니는, 하지만 주변이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소재. 약간 그 만화에 보면 투명 망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에 젖지 않는 투명 망토 같은 거 하나 빨리 우리 AI 친구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김주하님께서, 경남은 타들어가고 있어요. 마당에 빨래를 널었는데 20분 만에 말랐어요. 빨래가 잘 말라서 좋긴 하겠지만 심각한데요. 20분 만에 마른다고요? 요즘 저는 빨래 말려도 정말 몇 시간 지나도 살짝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6884번님은

0: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이걸 써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약간 이 날씨에 기대해서 나도 살짝 한번 같이 얻어 써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안경화님께서 폴님 오늘 화사하시네요. 소년이 소풍 갈 때 입는 복장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좀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리니까 화사하라고 약간 노을 색깔의 이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약간 빛바랜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입어봤어요. 어때요? 약간 잘 익은 복숭아 같지 않나요? 자몽. 약간 겉에 희끗희끗한 자몽 색깔 같기도 하고. 잔멸치님께서 뽈김씨. 뽈김이라고

가광 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가요광장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카메라반 우리 가요광장 사진작가님들 렌즈 한번 닦아주셨나요? 수평 지키셨나요? 초점 맞추셨죠? 오늘 카메라반의 미션 초록!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나 한번 만나볼게요. 아호! 9736번님께서 사무실에서 초록색 찾다가 발견했어요. 도망쳐! 비상구에 그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너무 참신하다. 정말 많은 초록을 상상을 했는데 이거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출근하고 있는 도중에 보면은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사인이네요. 위험할 때 사실 쓰면 안 좋은 사인이긴 한데 그래 도망쳐! 선물 챙겨드릴게요. 9162번님께서 폴디 하이! 오늘의 초록! 비오는 날 전조등 킵시다 안전운전 하면서 전조등 사인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런 것들 꼭 초록색으로 뜨잖아요. 근데 가끔씩 여기에 막 빨간색 주황색으로 뜨는 경고 사인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게 무슨 사인이지? 헷갈릴 때 있어요. 네 지금 조명이 전조등 사인은 너무 그냥 딱 그 직관적으로 보이는 사인인 것 같아요. 다들 전조등 키셨죠? 너무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선물 챙겨드릴게요. 4692번님께서 콩을 운전하며 듣고 있어요. 우리 딸이

어제 프로미스나인 신곡 나왔다고 들려줬는데 라디오에서 또 들으니 좋네요. 초록색 인증하면서 우리 콩 사진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콩이도 콩이 두 개 보이시나요? 인형? 쟤네들도 초록색이거든요. 네. 오, 센스. 우리 청취자분들 센스 너무 좋아요. 네. 선물 챙겨드릴게요. 7626번님께서 초록초록 들판이에요. 8개월 아기와 함께 가족여행 다녀왔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한국이 맞아요? 외국 같죠? 지금 정말 푸른 들판에 저 끝쪽에 뭔가 성당, 교회, 뭐 궁전 막 이런 느낌의 건물 하나 있어요. 하늘 색깔부터 건물의 어떤 느낌까지 해외일 거라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요. 아, 즐거운 여행 다녀오셨길 바라면서 선물 챙겨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초록.

가광문화센터에 이어서 샤이니 초록비 듣고 왔습니다. 오, 정말 그 이 느낌 정말 추억 돋는 그 어떤 회사가 가진 색채를 가득 담은 좋은데요? 초록빛만 좋은 줄 알았는데 초록비 너무 제 취향이에요. 우리 또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요. 2호선을 타시면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말해도 저 용서해 줄 거죠?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요.

0: 근데 오늘 아침 폴킴과 자만추했어요. 부끄러운 무릎 쓰고 사진 찍었어요. 야호! 비가 주룩주룩이지만 행복한 하루예요. 라면서 네 연보라색 니트를 이 무더운 날씨에 니트를 입고 있는 한 청년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덥겠다. 네 지금 포스터에는 이 상반신밖에 안 났는데요. 아래는 심지어 반바지예요. 네 정말 계절 브레이커. 정말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네 나는 그 예측 밖의 행동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포스터죠. 네, 7447번님께서 유아휴직 중인 아이 둘 아빠입니다. 베이킹을 하는데 가끔 장모님께 간식 드리곤 하거든요. 선물해야 할 일이 있어서 르벤 쿠키 만들러 달라고 하셔서 기본 르벤 과 말차 마카다미아 쿠키를 구워보려고 하는 중에 사연 듣고 보내봅니다. 그 모습도 보내드릴게요. 이런 안 좋은 악패스 빨리 없애주세요. 네, 나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데려

0: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이제 초중고 학생들도 다들 방학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른도 방학이 있었음 좋겠다. 회사는 왜 방학이 없나요? 그래서 오늘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타이틀의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1번, 월급을 절반만 받고 8월 한 달간 여름방학 즐기기. 2번, 월급 3배로 받고 휴가 없이 8월에 풀 출근하기. 아, 이거 진짜 좀 어렵긴 하다. 더 끌리는 쪽으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표가 더 많이 나온 쪽으로 투표한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달콤한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월급 절반만 받고 8월 한 달 그냥 풀로 놀기. 2번 월급 3배로 받고 8월에 일만 하기. 아,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몰릴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결과 한번 발표해 볼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라붐의 휘휘 듣고 올게요.

라붐의 휘휘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결과랑 조금 달라요. 자, 오늘 밸런스 게임 1번 월급 절반만 받고 8월에 놀기, 2번 월급 3배로 받고 8월에 일만 하기. 저는 사실 너무도 당연히 1번 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절반이라도 받으면서 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름방학을 다들 원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승혜님께서 2번 월급 3배는 포기 못하겠어요. 이거 월급

근데 세배면 병이 안 날 것 같기도 해. 손민정님께서 2번 방학 없어도 괜찮아요. 세배인데 저 무조건 견딜 수 있어요. 박재용님께서 1번 아빠다 보니 아이들 방학 기간 연차 쓰고 해야 하니 돈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네요. 혼자였으면 2번이었을 텐데. 맞아. 이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기맘님께서는 1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 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아! 월급을 반만 받고 한 달 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와,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데. 6550번님께서 어렵다뇨. 당연히 2번이죠. 오호. 시원한 부채님께서 2번 세배는 못 참아요. 6803번님께서 2번 월급 3배 받고 일하기. 휴가는 8월이 아닌 다른 달에 가면 되죠. 아, 이거를 하나 했었어. 월급 3배인데 다른 달에 휴가 못 씀. 휴가 못 씀. 아하. 이소율님께서 1번 여태 한 번도 제대로 못 쉬어봐서 아예 안 받아도 좋으니 한 달 쉬어보고 싶어요. 맞아, 이런 분들 계셔. 원래 평소에도 정말 쉼 없이 주말도 출근하시거나 뭐 야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3576번님께서 2번이요. 풀 출근해도 야근 없는 거 맞죠? 그러면 저는 2번. 하, 정말. 아, 야근이 있을 수도 있죠. 야근 있으면 괜찮아요? 야근이 없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요, 오늘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은 돈 3배로 받고 일하기였습니다. 네, 과연 야근이 없을까요? 네, 돈을 3배나 주는데 야근? 새벽에도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자기들은 안 온, 못 온대요. 저 혼자 하래요. 아, 혼자 해버리지 뭐. 나 혼자. 네. 아, 근데 12시부터 4시까지면 가비님 어떻게, 가비님. 네. 가비님 밀어내고. 가비님, 아, 가비님을 반만 주고 휴가를 드리는 거예요? 허? 가비님이 12시부터 4시까지 하시고 제가 약간 반만 받고 휴가를 가는 건 어떨까요? 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떨어진 곳이 많아서 교통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한 비가 쏟아졌기 때문이고요. 이후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분당서로 성남 쪽으로 수서 지하차도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는데요. 탄천 1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는 장지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여기는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하남방향 여의도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지나기 더딥니다.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세종. 세종. 세종.

함께 마중 나가 선물을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온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날이라 더 설렙니다. 진짜 우리 작은 따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 될까요? 정말 공항 갈 때까지 아빠 온다는 거 알려주지 마시고요. 가서 짜잔 하고 나타나야지 진짜 큰 서프라이즈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 남편분 오시면요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 레디 액션.
1: 로맨스 액션 스릴러 다 되고요.
2: 시트콤 연기 가능합니다.
3: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2: 아니 박성함은 왜 맨날 그 배가 아프고 그러는 거야 정말.
1: 여러분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2: 팀 과강의 각색과 연출로 폴 배우와 송 배우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1: 사연 정주행 라디오
2: 액션.
1: 수요일의 송 배우님, 가강의 키캡 모델 딸깍딸깍 송혜나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딸깍딸깍 송혜나입니다.
1: 아니 오늘 네. 대본에는 딸깍딸깍이 없는데 안 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2: 맞아.
1: 그쵸.
2: 그냥 저희 그냥 붙여주세요.
1: 안 해드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꼭 붙일까요 그냥?
2: 아, 붙여주세요.
1: 아, 무조건 딸깍딸깍. 네. 우리 딸깍딸깍 송혜나님 어서오세요. 박지경님께서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해나옹이 보려고.
2: 오, 맞아요. 진짜. 제가 또 이렇게 또 수요일에 또 라디오도 하고 맞아. 또 오후에도 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1: 저 진짜 기다려. 너무 그 분노와 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어요.
2: 아 그래.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분노하더라도 아니면 너무 많이 조금 네. 이제 우리 나오시는 분들을 네. 이렇게 착하게 말씀해드려도 좀 용기 있는 분들이니까요. 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 그럼요. 이제 순간에 잠깐 몰입하는 거니까.
2: 그렇죠. 네.
1: 엄시동님께서 축구하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2: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는 많이 안 되어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
1: 아 많이 안 나오나요?
2: 네 제가 벤치여가지고 잘 많이 안 뛰거든요. 네 그래도 축구하시는 모습까지 아니, 봐주시니까 너무
1: 그 한 번 보고 반했나 봐요.
2: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분한테 진짜 너무 감사해야 돼요.
1: 아니 제가 봤을 때

0: 판으로.
1: 에이 설마 아닐 거예요.
0: 4948번님께서 혜나님 SNS 보니까 최근에 국전이 만나셨던데 만나서 프로파 얘기는 안 했어요. 다들 이제 폴킴 인연이잖아요. 나쁜 얘기는 없었죠. 나쁜 얘기가 왜 나와요?
1: 아니 근데 뭐 저 만나기 전 한 지난주인가 한번 만났다고 한 것 같던데.
0: 저는 한 2-3주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났으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랬더니 내가 그 라디오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알지. 그리고 끝. 끝났어요. 뭐.
0: 아, 누나 제 얘기 별 얘기 없던가요?
1: 네.
0: 누나 내 얘기 좀 저랑 친한 거 숨기고 싶어요?
1: 그렇게 뭐 칭찬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닌데 누나 나 그날 칭찬 진짜 많이 해줬는데.
1: 그래요?

0: 얼음 냄새도 좋고
1: 그냥 모든 게 아름다웠다가
2: 아 여름 진짜 짜증나. 아 너무 더워. 아 땀나. 아 비는 왜 이렇게 오는 거야.
1: 한순간에 다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군대에 가면 다들 축구를 한다길래 관심 좀 가져볼까 하고 월드컵을 봤습니다. 아 근데요, 잘 보다가도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니까 군 생활 때는 저 공 하나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지.

0: 같고 체할 것 같고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요. 정말 그냥 친구들한테 화가 나요. 막 친구들이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아니면 내년에 뭐 할 거다 이렇게 내년 계획 얘기하면 막 짜증나요. 약간 아, 내 앞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괜히 아무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도.
1: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사실 정말 어디 끌려가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0: 끌려가는 게 맞죠.
1: 네. 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0: 아니 봐봐.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형님들도 진짜 못됐어. 6313번님께서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해. 굴러. 아니 그냥 해도 굴르래.
1: 굴르래.
0: 굴러야 돼요. 네.
1: 아니 0925님. 아, 이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에, 1년 6개월 걸그룹과 함께 힘내세요.
0: 근데 진짜 그때는 걸그룹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0: 나는 그때 진짜 나의 빛은 소녀시대였어요.
1: 오, 그때 당시 소녀시대 분들이셨구나.
0: 소녀시대만 보면서 버텼어요.
1: 와,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그렇게 버티신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901번님께서 그냥 즐겨요. 요즘 군대

0: 건강이 좋지 않아.
1: 뭐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0: 그분 잘 지내시나요?
1: 잘 지내실 거예요. 네.
0: 7585님께서 군생활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참고하라고.
0: 아, 진짜.
1: 아 김주현님 폴디 왜 이리 신나 보이지?
0: 아 저 얼마 전에 아 네 얼마 전에 그 뭐지 아무튼 그거 했어요. 민방위 그거 했어요.
1: 아 네, 했어요.
0: 끝났어요. 네. 네. 저희 노래 듣고 오는 거예요. 네. 아 왜 노래 하필 이 노래야? 너무 슬프게 노래 듣고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눌게요.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폴킴 눈물까지 만들어서 보라에 보여줬는데
2: 너무 슬퍼가지고
1: 거짓말하지 마요. 이분 웃고 있는 것 같던데
2: 너무 슬퍼가지고
0: 6318번님께서 노래 뭐예요? 나는 군대 보낼 아들도 없는데 너무 슬프다. 그니까 그
1: 노래가 좀 슬프긴 해요. 봐봐요 김주현님 폴티 왜 이리 신나 보이지? 라고 하셨잖아요.
0: 그건 오해십니다. 그건 지나친 오해예요. 최미선님께서 남의 집 자식들은 금방 오던데 재우도 빨리 오겠지 뭐.
1: 아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기다리면 좀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 네. 약간 정신 약간 뭐 얘는 왜 이렇게 군생활 짧지? 막 이런 약간 애들이 있어요.
1: 금방 왔네? 이러면 밤 1년이 훌딱 가 있고 막 이러니까.
0: 6364번님께서 생활관에 누우면 천장 모양을 그렇게 본다던데 그 막 갈매기 모양 찾고 맞나요?
1: 맞아요?
0: 맞아요. 천장이
1: 갈매기 모양이 있어요?
0: 이 천장이 어떠냐면요. 약간 흰색 크림색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 있어요. 네. 그럼 구멍을 별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모양을 찾는 거예요. 여기 오늘따라 이렇게 보이네? 저렇게 보이네?
1: 너무 안쓰럽다 진짜.
0: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약간 낭만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으니까.
1: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 전에는 천장이라도 볼 수 있는 여유는 있긴 있네요.
0: 빨리 자야죠. 여유가 어딨어요. 이제 불 끄고 자야죠 이제.
1: 1892님 오늘 야근해야 돼서 아침부터 우울했는데 군대 얘기 들으니까 힘난다. 그래 그때보다 낫지. 어머
0: 아니 이렇게
1: 활력소가 됐네.
0: 1892번님 남의 힘듦을 그 본인의 행복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6895번님께서 PX 가서 매운 볶음면에 소세지 넣고 치즈 넣고 비벼 드세요. 그 낙으로 사셔.
1: PX에 그렇게 맛있는 게 많다면서요?
0: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저 때보다 훨씬 많겠죠.
1: 그렇겠죠?
0: 그 냉동파.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제 달콤한 이제 그 과자파였어요. 저는 약간 짠 거보다 단 거를 그때 좋아했어가지고.
1: 보통은 다 뭘 어떤 종류를 가장 좋아하세요?
0: 보통은 냉동이죠.
1: 냉동.
0: 냉동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섞어서 먹.

0: 먹거나 조합을 해서 먹거나 그러겠죠. 요즘은 워낙에 또 편의점에 다양하게 섞을 수 있는 조합들이 있잖아요. 네.
1: 2989님 군대 장점 불면증 사라짐.
0: 진짜 근데 군대 때는 불면증이 사라지는 대신에 네. 기상이 좀 힘들어집니다.
1: 피곤함이 좀 더 있으니까.
0: 그것도 있고 이제 기상 시간이 새벽에도 많이 있거든요. 뭐 불침번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 근무일 수도 있고. 네. 7803번님께서 21년도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역한 분들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사연이네요. 군대 시간 안 간다지만 돌이켜보면 빨리 갑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이건 스윗하다.
1: 그러게.
0: 그나마 근래에 다녀오신 분이라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네. 아마 오늘 온 문자 중에 제일 따뜻한 문자인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르는 데일리 라이프 생존 드라마입니다. 시작할게요. 다들 무사하게 혹은 평온하게 일생을 유지하기 위해 착한 거짓말, 도를 넘은 리액션, 돌려 돌려 돌린 말 많이 하시죠? 저도 합니다. 입사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1: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0: 사실 이것부터 거짓말이죠. 그래도 뭐 덕분에 입사를 했고

0: 과한 리액션을 뱉어냈고요. 온갖 하찮은 자랑들을 늘어놓으셔도
1: 팀장님 그런 것도 하세요? 와 대박 진짜 멋있어요.
0: 이렇게 리액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 휴가 가실 땐 이 말을 꼭 잊지 않았어요.
1: 어머 부장님 휴가 가세요? 그럼 회사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진짜 망했다 망했어.
0: 그러면 에이 무슨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옅은 미소와 함께 휴가를 가셨죠. 아 그리고 제일 가까운 선배에게는 이런 멘트를 수시로 했어요.
1: 저는 선배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진짜.
0: 그래야 실수를 해도 덜 혼내시거든요. 암튼 제가 그 덕에 12년째 이 회사에 딱 붙어서 밥 벌어먹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아기랑 강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진을 봐도
1: 너무 예뻐 어떻게 너무 귀여워
0: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최선의 리액션으로 이런 걸 정해두고 돌려쓰고 있습니다.
1: 우와 너무 작아 쬐끄마다 소중해.
0: 나쁘지 않죠? 근데요 저만 이렇게 양치기 소년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죠. 해나님도 회사 대표님한테 종종 하시고 폴킴님도 아내분한테 매일 하시죠.

0: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정말 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항상 진심으로.
1: 맞아요?
0: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요. 잠깐만. 잠깐만.
1: 총 써버렸어.
0: 나 진짜 맞을 것 같아. 어떡해. 제대로 맞았네.
1: 그러게요.
0: 안 돼. 최정민님께서 혜나님 잘 살리시는데요. 혜나님 살.

0: 있어요.
1: 그냥 대화의 네.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어,
1: 최고은님께서 아기나 강아지는 못생긴 게 또 귀엽던데 왜 리액션이 안 나올까? 공감 못하는 게 너무 웃겨요.
2: 어, 이건 저도 강아지나 아기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나오거든요.
1: 저는 근데 이거 좀 공감해요.
2: 그래요?
1: 이게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2: 아~
1: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정말 일찍 아기를 낳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네. 저도 이 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 줄 경험이 없는 거예요.
2: 그건 저도 잘
1: 그러니까
2: 모르죠.
1: 귀엽다라기보다는 어?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그 말이 입에 안 익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아기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어 너무 이제 귀여운 거를 알겠는 거예요.
2: 맞아.
1: 그리고 또 어떤 멘트를 해야지 이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지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2: 3003님 전 출근해서 안녕하지 않은데 그냥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요.
1: 어, 너무
2: 그래도
1: 심각하다.
2: 안녕하세요는 해주세요. 그래. 안녕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1: 이경님께서 근데 진짜로 아내 말이 다 맞을걸요? 정답.
2: 어.
1: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의 저의 안녕을 위하여. 내일의 폴킴 너 안녕하니?

0: 사실 누군들 열심히 하고 싶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칭찬을 하면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0: 아, 사람마다.
1: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0: 이것도 약간 전술이네요. 결국에는 이소영님께서 머리하고는 언니에게 와 깔끔해 보인다 했어요. 사실은 전 머리가 더 잘 어울렸지만 언니가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 말 한마디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맞아. 이게 칭찬을 했지만 나한테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427님 저는 일단 박수부터 칩니다. 박수 치면서 뭐라고 거짓말할까 생각해요.
0: 아니 근데 나는 이 정도도 성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1: 하는 거니까,
0: 뭐 어떤 말을
1: 뭐
0: 할지. 아니 난 이, 결국에 내가 노력을 하느냐.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911번님께서 어머 어머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요. 매일 아부합니다.
1: 아 이것도 좋죠.
0: 이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그 꼭 필요한 사회생활.
1: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게 사회생활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0: 네. 아 근데 여기 매일 아부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1: 아, 그런가요? 네. 이동현님 회사에서 누가 뭘 알려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데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아유 우리 분들 이제 믿지 못하겠네.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 안 하는데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0: 물어봐야지. 너 진짜로 안녕한 거 맞아?
1: 어, 너 진짜로 감사한 거 맞아?
0: 뭐가 감사해? 정확하게 어떤 게 감사한지 얘기해봐. 이런 근데 이런 거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1: 네네,
0: 우리 여기까지
1: 안
0: 가지는
1: 마요. 네, 안 물어보죠. 네.
0: 1023번님께서 어젯밤에 뭘 얼마나 먹고 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돌려 말해요. 잠을 설쳤나 봐.
1: 아 이것도 근데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어제 뭐, 저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언니 어제 뭐 먹었어요? 진짜 이래. 나 어제 닭발. 얼굴이 닭발이에요 지금.
0: 얼굴이 닭발인 거랑 닭발을 먹은 거랑은 다른데.
1: 진짜 이 친구는 저한테 맨날 그래요.
0: 아 진짜 우리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1: 그래요.
0: 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마음 성이에요. 자 노래. 아니 노래 제목 무슨 일이죠?
1: 뭐죠?
0: 오마이걸의 라이어 라이어.

0: 여친이 청첩장을 주는데 네. 문자로 주는 게 낫다, 만나서 주는 게
1: 아니,
0: 낫다.
1: 아니 왜 줘 나한테?
0: 아, 주고 싶대요.
1: 아 나한테 왜 주는 거야?
0: 아 근데 이 생각 많아. 1901번님도 딱 보니 청첩장이네.
1: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아,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9202님 돈 갚아야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강좌 마칠 시간입니다. 이동현님께서 오늘 진짜 2시간 너무 빨랐어요.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아님 아니 거짓말 아님을 이제 꼭 붙여야 돼요. 우리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1103번님께서 익명 그분 문자 왔나요? 찼대요? 차였대요? 아 궁금해요. 아 그니까 연락 올까요? 알려주시겠죠?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만나고 나서 왜 만났는지까지 꼭 우리 후기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럼 우리 궁금해서 잠 못 자요. 내일은 피식대학 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보는 날입니다. 내일도 재밌을 거예요. 꼭 놀러 오셔야 돼요. 오늘 끝곡으로 김성규의 스몰토크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아이브의 헤아로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지옥보다는 천국과 흡사하죠. 가비의 슈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방송이에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일주일 중에 가장 지치는 날이 보통 수요일이죠. 근데 수요일도 지금 보면 절반 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면요. 또 목요일 오고 또 조금만 버티면 금요일 오고 주말 오고 그렇습니다. 아, 퀸디, 나 지금 여기 해리에 있어요. 나 지금 여기 해리예요. 그런 소리 말아요. 나 지금 해리에 있으니까요. 수요일이 반쯤 지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시는 기빈이들 있으면요. 슈퍼라디오 들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옥 진짜 막 너무

0: 는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꿈꾸자님이요. 출첵. 지금 땀범벅이에요. 타워형 선풍기 구매한 지 근 10년 만에 처음 분해해서 먼지 제거했거든요. 너무 시원하지가 않아서. 근데 진작 할걸요. 훨씬 시원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 분해해서 먼지 제거했다라고. 보통은 시즌이 시작하면 보통 그때 이렇게 청소를 하기는 하는데 10년 만이면은 꽤 되긴 하셨네요. 많이 시원해졌을 것 같은데요. 한 배는 시원해졌을 것 같은데요. 잘 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타워형 선풍기라 그런지 더 클 것 같은 그런 타워형이 제가 아는 그 선풍기 맞나요? 그냥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그런 선풍기인지 몰라도 네, 잘 하셨습니다. 10년 만이면은 건강에도 좋을 거예요. 네. 이상미님이요. 열심히 메모하는 가비언니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메모하는 게 아니라 가비바비보 하잖아요. 저희 선부 시작에. 그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꾸만 욕심이 나서 중간중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보여주고 싶어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박에스더님이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교 후배님 영업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좋다고 하시네요. 채희, 하연, 규빈, 지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제 후배님들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에요. 또 이렇게 영업해서 같이 듣고 계시다는 분들 보면요. 너무도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늘 영업해주시는 우리 규빈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자쇼. 네, 오늘의 빈칸 채우기 문자쇼는요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하는 말은 yes.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말 달고 사세요? 저는요 저는 요즘에 요즘도 아니죠. 늘 하는 말 와우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말 달고 사시는지 제가 욕 빼고 다 받을게요. 네, 욕 빼고 다 들어드릴게요. 역시 가장 재치 있게 보내준 한 분 뽑아서 피자 한 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스피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KB 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더 건강한 주식회사,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가비의 스블 라디오에서 100일 맞이 공개 방송 준비했어요. 8월 17일 월요일 100일 파티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은데.

5246님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말 달고 자는 것 같아요. 우리 6학년 3반 이해됐어요? 선생님 말 이해됐나요? 이 말 자주 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사실 초등학교에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밖에서 이제 하면 조금 저 사람 뭐지 할 수 있는 말이 돼가지고. 그런데 밖에서는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박연서님이요. 뭔 말인지 알지? 저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빈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많이 하시는구나? 아, 아니 내가 진짜 어제 초코빵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약간 살이 찔 것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미하님이요. 매일 하는 말, 5살 손자한테 뛰지마! 밥 먹어! 입에 달고 삽니다. 뛰지마를 많이 하게 되는군요. 아무래도 손자들은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어린 애들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닐까? 그 에너지가 이제 막 신기하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송소연 님이요. 저는 요새 어쩌라고 자주 말합니다. 나이 드니까 남의 말이 듣기가 싫어요. 저도 이거 자주 해요. 어쩌라고. 그리고 가끔씩 변형해서 어쩔래미 막 이런 말도 쓰고요. 어쩔건디유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쩔도 많이 쓰고요. 저도 이 말 많이 씁니다. 어쩔 이렇게 네 많이 바꿨습니다. 손혜진님이요. 요즘 많이 하는 말은 비 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용인 오리님이요. 자기야, 많이 해요. 1년 만에 만나게 된 남자친구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메시지 보낼 때 자기야 하고 자주 불러요.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히히히라고 요인오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년 만에 만난 남자친구, 1년여 만에 이렇게 사귀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까지 오래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 솔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자기야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용인오리님. 1040님이요. 저는 요즘 10살, 7살 아들 둘 키우면서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를 항상 마음속에 외치고 살아요. 하하하.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요, 이분은요? 그래. 엎질렀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애리네요. 네. 6944님이요. 저는 누가 그래? 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뭐 얘기해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의심이 드나 봐요.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래? 이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우리 의심 없이 들어줘요, 그냥. 1859님이요. 저는 이말 자주 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요리하고 맛이 그닥 그래도 그냥 뭐이 정도면 됐지, 됐어.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침 세수 후에도 예쁘지 않지만 뭐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즐겁게 지낸답니다.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됐지, 뭘. 뭐 이걸로 뭐 어떻게 뭐할 거야? 아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바래? 뭐 이런 걸 많이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 정도면

진짜 안 와요. 맞습니다. 나영님 완전 공감해요. 정은혜님, 됐스를 달고 살아요. 컴퓨터 켜고도 됐스. PPT 만들다가도 이제 됐스. 반찬 만들다가도 됐스. 하나하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데리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바비의 슈퍼라디오.
1: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게스트 송, Are you ready?
2: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1: No, no, no. 스통아, 유해진 목소리로 해야지.
2: 왜죠?
1: 왜죠? 왜죠? 너 아직 소식 못 접했나 본데, 어제 신진석 구단과 카타고의 마지막 대결이 있었잖아.
2: 아, 그거요?
1: 아, 그거요? 어머. 얘 게스통, 너 이미 들었을 텐데 모른 척한다. 우리 인간 대표 신진석 구단이 너네 AI 대표 카타고를 2대1로 이겼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 휴먼

0: 유해진 어딨어요? 어딨나요?
1: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보자. 아유 가비님 뭐 꼴랑 그거 하나 이겼다고 인간이 우리 AI보다 뛰어나다는 생각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화투 좀 쳐봐서 아는데요, 원래 승부는 또 상대가 한번 이겼으면 또 다음에 내가 이기고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뭐.
0: 와 완전 어이없어. 너희를 만든 게 우리 인간이거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더 뛰어나지. 카타고 봐봐. 바둑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커피 끓일 줄 알아? 커피 뭐 끓일 줄이나 알아? 뭐 라면 끓일 줄 알아? 커피 마실 줄 알아? 뭘 할 줄 아는데? 우리 신진서 구단 다른 것도 다 잘하거든.
1: 아유 야, 알겠어요. 뭐 신진서 구단 뭐 화투는 칠 줄 아시나 몰라.
0: 야 이겼다 치자 뭐 이런 마인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긴 거야. 너 졌으면서 꺼덕대지 마. 아 기분 좋아라. 그럼 자 바로 규빈이들 소식 좀 먼저 볼까?
1: 가만 있어보자. 이 누구 소식이냐 이번에는? 케이님의 소식이네요.
2: 지난 연휴에 강원도로 놀러 갔다 왔는데요, 호텔에 그만 터치펜을 놓고 온 거 있죠. 이불색이랑 같아서 제가 못 봤나 봐요. 이거 다시 살려면 20만원 가까이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터치펜이 분실물로 접수됐다고요. 아싸 20만원 굳었다.
0: 와우 그 호텔 굉장히 정직하다. 보통 그런 거 분실물로 접수 잘 안 되는데 찾아서 너무 좋겠다.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Happy for you. 자 그럼 next news.
1: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에는 1071님 소식이네요.
3: 뱃속에 있는 둘째 성별이 나왔는데 딸이래요. 너무 행복해요. 첫째가 아들이라 주변에 딸 키우는 친구들 보면 애교도 엄청 많아 보이고 내심 부러웠거든요. 저도 이제 딸맘 됩니다.
0: 와! Congratulations! 이제 집안의 균형이 딱 맞춰졌네요. 아들 키우는 재미, 딸 키우는 재미를 다 누리시겠어요. 너무너무 좋다. 자, 게스트홍 그럼 이제 퀴즈 타임.
4: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하고 달라붙었다 떨어진다.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0: 와우 근데 계속 확실히 잘하기는 한다. 성대모사를 정말 AI다워. 정말 AI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 아니 근데 미안한데 말도 없이 갑자기 뭐 왜 불러?
2: 제가 지금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를 불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싸구려 커피 말고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는지 보내주세요. 커피 앞에 재밌는 수식어를 붙인 분들에게 가비리카노 드립니다.
0: 그치. 가비리카노 드리고 알겠는데 스통아 유해진으로 해야지. 왜 갑자기 본인 목소리를 낼까?
1: 아이고 가만히 제가 깜빡했어. 에?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는 50원. 이거 돈 내야 돼. 이거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이네. 난 이게 좋아요. 어플 콩이랑 KBS 플러스는 무료로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0: 아 만족스러워. 네 저 만족도 100이에요 지금. 오케이 좋아요. 노래 하나 틀어주겠어.

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한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꿍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듣고 왔습니다. 자, 재밌는 오답 왔는지 한번 같이 볼까? 임은자님이 남편이 타준 커피라고 남타커라고 하죠. 줄여서 남이 타준 커피 혹은 남편이 타준 커피 남타커가 좋다고 하셨고요. 4020님이요. 저는 고구려 커피요? 이게 뭐예요? 고구려 커피?
1: 싸구려 커피가 아니라 고구려 커피를 말하는 것 같아요.
0: 이런 내가 당했군. 나 이거 유머인지 모르고 나 무슨 브랜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김은영님이요. 법카로 먹는 커피 좋아. 9684님이 쌍커피. 네, 쌍커피 뭐 쌍커피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김윤선님이 쿠폰 유효기간 하루 남은 거 발견해서 사 먹는 커피. 정은혜님이 피 같은 커피, 커피를 마시는 건 수혈이랑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창희님이요. 탕비실 믹스 커피. 탕비실

0: 라고 해준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지금 뭔가 느낌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1: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최진경님한테는 뭐 커피 한 잔 더 드릴 수 없나요?
0: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무조건 한 잔.

이거 잠옷 코어야. 나 지금 내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들고 내가 굉장히 기다려왔던 날이야. 이 옷을 입는 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약간 비가 와서, 그쵸? 비가 오는 바람에 뭔가 약간 간밤에 악몽꾼, 약간 땀에 홀딱 젖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들어요. 제가 현정씨.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사진 보내주세요. 1612님이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중입니다. 서귀포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모임은

떠? 이거 말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찡해서 마음이 너무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예, 찡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들과 또 함께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 광고 빨리 듣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왜냐면 오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뒤에 제 친구가 오거든요. 빨리 올게요.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 와쿤 씨와 퀸즈 데이 함께 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빌런들에 관한 사연 한번 받아볼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해? 말이 절로 나오는 주변의 빌런들의 이야기 제보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1612님이요. 꺅 맞아요. 우리 오신나예요. 오신시 나씨 아니고요. 신나게 놀자고 오신나입니다. 완전 신나요. 신나. 오신나 라고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신시 나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단순하게 오신나서 너무너무 신나서 오신나시군요. 신나게 제주도 여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3부에서 만날게요. 3부에서 만나요. 사랑의 결말은 이별과 동시에 눈물을 흘려 없으면 노래는 빅스의 이별 공식 듣고 올게요.

보아님, 물! 물이랑 설탕 넣어서 달달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김혜원님, 물이요.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마시면 맛있어요. RAB님, 물! 물로 타야 미숫가루 고유의 맛을 느낍니다. 라고 해주,

0: 꺼내본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댄서 와쿤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제 평일에 생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와쿤 씨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 자리 왔다고 생각하시고 길고 자세하게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랑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와쿤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거의 가비의 친오빠 같은 사람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쌍둥이이기도 하고요. 거의.
0: 네, 거의 쌍둥이고요. 네. 정말 어렸을 적부터 저 20살 초반부터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요. 네네. 이렇게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같이 라디오에도 나오게
1: 그러니까요.
0: 되고 저희가 사실은 주말에 미련한 사연으로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저희가 그 클립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클립에 또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굉장히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1: 너무 감사해요.
0: 네. 아 그리고 또 전훈진님이요. 어머 드디어 와쿤이 움직여라고. 아니 저희가 그 유튜브 클립이 올라갔는데
1: 제가 멈춰 있잖아요. 이렇게.
0: 멈춰 있어요. 네. 이렇게 멈춰 있어요.
1: 들뜬 상태. 그러니까 그냥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들뜬 상태로 멈춰 있어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렇게.

0: 10분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완전 러브모션. 러브모션 이럴 때 쓰는 거 맞나요? 저번에 맵쿠너 강의 받았는데 까먹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러브모션이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네. 러브모션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물론 네. 좋을 때도 쓰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왜 그렇게 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슈퍼라디오에
0: 네,
1: 그런 느낌 약간 빌런들을 향한 약간 비꼬면서
0: 아~
1: 뭔가 빌런들이 빌런 짓을 했을 때 러브모션이다 이런 식으로
0: 러브

0: 거냐면요. 와쿤 씨랑 일요일에 미련한 사연에서 코너 속 코너죠. 바로
1: 왜 그렇게?
0: 맞습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해? 이 코너를 했었는데요. 이 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1: 정말 이제 살다 보니 네. 나랑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앵스러운 행동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이제 그때 너무 기분 나쁘게 네. 왜 그래 너? 이러면 되게 무례할 수도 있잖아요. 난 무례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네.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왜 그렇게 해요?
0: 혹시 왜 그렇게 하세요?
1: 혹시 왜 그렇게
0: 해? 왜 그렇게 해? 네, 맞습니다. 그런 코너인데요. 세상에는 정말이지 왜 그렇게 해? 이 말 나오게 하는 빌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는 빌런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로 무력을

0: 일본에 가지 왜 제주도를 가? 제주도 물가 장난 아닌데 하지 않나. 주말에 제가 고급 식당 가서 밥 먹고 왔다고 얘기하면 거긴 그 돈 주고 먹으러 가기 돈 아깝지 않아? 하는 거예요. 아니 다들 고민해서 내린 결정인데 그 결정을 무시당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본인은 얼마 전 차 바꿨던데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 돈 주고 왜 그 차를 샀대요? 조금 더 보태면 더 좋은 차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쓰지? 부글부글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참습니다.
1: 아 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참으셨구나.
0: 와...
1: 나 이거 어떻게 참아? 나 못 참아.
0: 아 근데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1: 너무
0: 그 돈이면 밀라. 아. 잘 비꼬셨어. 그 돈이면 밀란. 잘 비꼬셨어. 그 돈이면 밀란. 잘하셔.
1: 그러니까 아 그 돈이면은 이거 안 사고 난 이거 샀는데 왜 그거 샀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샀는데 그냥 말 안 하면 몰라.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러니까
0: 어떻게 보면 좀 질투 같기도 해요.
1: 약간의
0: 진짜.
1: 그리고 약간의 과시 아닐까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0: 그쵸. 아는 그쵸? 척의 밀런일 수도 있죠.
1: 그 돈이면은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해. 너보다 더 내가 더 많이 알아. 이거를 계속 과시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그 차 바꿨을 때 얘기하시지.
0: 그러니까 확 해버리지. 대통령하게 그냥 확 해버리시지. 탁 하는 거야 그냥 스틸리면.
1: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바꾸시면? 그 돈이면 빌런을 만났어. 늘 그 돈이면은 아 와쿤 씨 근데 그 돈이면 저는 그 목걸이 말고 진짜 좀 더 화려한 거 샀을 것 같은데 그 돈이면 저 그 티셔츠 안 사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0: 저는 근데 진짜 이런 거를 잘 비꼬잖아요 제가.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그 돈이면 빌런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이면 빌런이라고 그게 지금 당신이다. 그 돈이면
1: 아, 그냥
0: 빌런.
1: 솔직하게
0: 솔직하게 예.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좀 재밌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와쿤 씨 근데 그거 알아? 그 돈이면 빌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지금 되게 그거 같아요.
0: 아, 그거 같아요. 이러면서 아, 진짜 아는 체도 하고 싶고 조금 질투도 섞인 것 같고 아 근데 장난이야 진짜 장난 오해하지 마. 아 진짜 장난.
1: 저 아는 척하는 거 아닌데요. 아니 맞잖아요. 그 돈이면 그거 사는 것보다는 이게 사는 게 낫죠 이러면.
0: 지금 너무 진지한데 진짜 그 돈이면 밀런이 이렇게 진지할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지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그 돈이면 그런 빌런 분들은 되게 진지하세요들.
1: 되게 진지하시지.
0: 그 진지함을 조금 비꼬아야 돼요.
1: 약간 맞아요. 늘 진지한 것 같아요. 그 돈이면 빌런들이.
0: 세상을 되게... 저렇게 사니까 성공한다. 좀.
1: 너무 진지해. 역시 너무 진지해.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나 봐요.
0: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비꼬신다는 거죠.
0: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열받아요. 그 돈이면 일본에 가지 왜 제주도를 가?
1: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일본이랑 제주도랑 같아요? 다르잖아.
0: 완전 다르잖아요.
1: 원하는 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시겠죠. 무슨 그 돈이면 뭐 일본을 가 뭐 그런 얘기를 해.
0: 그러니까요.
1: 이건 좀 기분 나쁘실만 했어요. 진짜 5966님. 그 돈이면 저는 그 돈이면 저는 그 돈이면 다른 차 사는데 뭐 이런 거 얘기했으면 난 좋았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안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또 맞아. 똑같은 사람 될 수 없죠. 그럼 저희는 4부에 이어서 빌런들 만나볼게요. 4부에서 만나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Valentine's Day. 마를 일 없는 한강물처럼 마를 일 없는 내 인생의 빌런 이야기들 와쿤 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쿤 씨도 좀 인생의 빌런이 있었어요?
1: 너무 많죠. 너무 많았죠.
0: 진짜? 네. 어떤 빌런이요 혹시?
1: 뭐 친한 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단체 모임이나 어디 뭐 여행 가서나 여행에서 밥을 먹는 옆 테이블의 빌런들.
0: 옆 테이블 빌런.
1: 네, 옆 테이블 빌런. 뭐 제 주변에는 많이 없긴 한데 그런 상황들은 그래도 꽤 있었죠.
0: 아, 그쵸, 맞아요. 네. 맞습니다. 9902님이요. 무례한 빌런 퇴치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사연처럼 그 돈이면 빌런을 만.

0: 그러면 아 와큰 씨, 저 그 돈이면 그 목걸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그러실래요? 이거 할 말 없긴 하다.
0: 아, 진짜 할 말 네. 없다. 그러면은 근데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은 그쵸 사실은 이 돈이면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죠 계속 얘기하실 것 같은데
1: 좀 더 깊게 들어가는
0: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네. 그러실래요와 그러세요의 콤보가 괜찮네요.
1: 괜찮네요.
0: 9902님 네. 좋습니다. 요거 읽어주세요. 변재훈님 사연.
1: 네.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이 무의식적으로 키캡을 눌러대요. 키링으로 된 4개짜리 키캡인데 자기도 모르게 누르게 됐네요. 소음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도 말도 못하고 소음 빌런입니다.
0: 나 뭔지 알 것 같아.

0: 있더라고요. 와쿤 씨는 키캡 싫어하시나 봐요.
1: 아, 저는 그 되게 소리 예민하긴 해요.
0: 아~
1: 그래서 막 뭐 시끄럽고 되게 수다스럽고 이런 성격이긴 한데 네. 뭐 오토바이 세게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아~ 되게 나를 긁는 이제 되게 작은 소리들 있잖아요.
0: 네네네.
1: 탁탁탁탁 막 이런 어떤 치는 소리, 아, 아, 아. 의자 빼는 소리 아~ 그런 게 좀 민감하긴 해서 저도 조금 싫을 것 같아요.
0: 그럼 이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약간 눈치를 줘야 되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동 뭐

0: 굉장히 그 뭐라고 재밌게 넘어가는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위트가 있어가지고. 고사연님이요. 저도 소리에 완전 예민해서 옆자리에서 빨대 쪼릅거리면 엄청 신경 쓰여요.
1: 그런 거 있죠.
0: 빨대 쪼릅도 신경 쓰인다고. 이상민님이요. 지금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 사장님은 월급 날만 되면 연락이 두절돼요. 월급을 주기 싫으면 본인이 직접 하시지 왜 알바를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아이고 월급 빌런이시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사장님 자동이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사장님 혹시 자동이체 가능

0: 마쿤 씨랑 저 같은 스타일은요, 한 입만 해놓고 너무 맛있으면 그걸 계속 뺏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욕심이 있어서 하나 더 시키는 스타일이긴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우리 좀 화통해요. 가비 씨랑 저는 또
0: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더 시켜.
1: 맞아요.
0: 하나 더 시키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라면은 하나 더 끓이기 또 애매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먹게 되는데 그거 라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양이.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애매합니다. 뽀롱뽀롱.

0: 새로운 잡아라.
1: 여러분 저희 진짜 잘 비꼬죠. 네, 이렇게 놀아요 저희가.
2: 맞아요.
1: 아 저도 사실 그 약간 비꼬는 그러니까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 때 약간 그게 습관이 있거든요.
2: 그렇죠.
1: 모르겠어. 그냥 약간 그 비꼬면서 웃기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2: 맞아요. 유쾌하게 비꼬고 저 빌런들을 살짝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에, 진짜 에, 재밌다. 에. 저런 행동들 왜 저럴까.
1: 빌런들을 우습게 여긴다. 고서연님이요. 와 인정이요. 뒷사람 찌를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찌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허 마리아님이요. RPG 게임 전사에 빵 터졌네요.

0: 뭐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서 택시 타게 만들죠.
1: 어떡해, 와 대박. 이거 진짜 주차 스트레스 진짜 심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기어를 피해 해놓으셔가지고 지금 안 움직이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택시 타게 만드는 거야.
0: 와, 이거는 좀 빌런이 아니라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1: 너무 화나지. 네. 이거 어떡할 건데요. 아 이거 어떡해. 너무 싫어.
0: 열받음의 원천.
1: 아니 주차는 사실 비꼴 것도 없어. 이거는 진짜 싸움 쌈박질이에요. 사실
0: 싸움으로 가야 돼요.
1: 이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0: 왜냐면
1: 거라서.
0: 왜냐면 또 싸우지 막 너무 호락호락하게 반응하면 이게 또 그러는
1: 또
0: 것 같아요.
1: 그래. 네. 그렇죠. 주차가 참 스트레스가 커요. 서울에선 특히나 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한유나님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초복 때 가족들과 맛집 주차장에서 사람 주차하시는 분으로 난리가 났어요. 한 분이 주차자리에 서서 여기 있으라니까 지나가라고 소리치시고 앞차는 참지 않으시고 사람 주차 싫어요.
1: 그거구나. 주차 자리에서 누군가가 서서 여기 자리 있으니까 지나가세요. 초복날 사람 많을 때 나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0: 찜하는 거죠.
1: 나 그거 싫어해요. 나 그거 진짜 싫어요.
0: 진짜 싫어요. 아니 무슨 인터넷도 아까 인터넷 쇼핑도 아니고 장바구니 넣어놓기도 아니고 그렇죠.
1: 장바구니 넣어놓기도 아니고
0: 아니 먼저 가서 있으면 하는 거지. 그 굳이 서놓고.
1: 맞지. 먼저 가서 서 있는 게요. 아니 급할 때는 급할 때 마음이 급해서 뭐 그렇다. 나는 그렇게 이해 못 하겠어. 왜냐면 차가 있는 자리지. 그쵸. 어떻게 장바구니 진짜 하는 것처럼 찜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쇼핑하는 게 아니니까.
0: 그쵸.
1: 빨리 온 사람이 빨리 주차를 해야지. 거기도 이제 정차.

0: 커피 한 잔을 절대로 안 사. 언니는 커피 계산할 때 갑자기 화장실 가.
1: 맞아. 언니 갑자기 사라져.
0: 언니는 그 곤드레 비빔밥 같이 먹고 갑자기 사라져.
1: 와,
0: 뭔지 알죠?
1: 그쵸.
0: 그런 언니들이 있죠. 네,
1: 이거는 정말 딱 빌런.
0: 저는 이 역대 언니가 옆동 최씨 언니인 것도 재밌어요.
1: 뭐 최씨인 게 좋죠. 옆동 최씨 언니.
0: 옆동 최씨 언니가 한 번을 요거 지금 커피 한 잔을 안 사는 상황인데 자꾸 한턱사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와, 이 한턱사가 그 말버릇일 것 같기도 해요. 그 최씨 언니의 말버릇 있잖아요.
0: 아, 김혜원님이요. 자랑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크크크라고.
1: 오, 약간 또 다른
0: 이것도 말이 된다.
1: 다른 시선이다, 그렇죠?
0: 아, 그럼 자랑 빌런을 한턱사 빌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수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황주민님이요. 고정해주세요. 와쿤씨 육아에 힘이 되네요. 너무 웃겨서 라고 해주셨고요. 또 장보경님이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해주셨어요. 저희 토요일에요. 와쿤씨 고정입니다. 네,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끝곡 안신의 왜 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빠이.

있습니다. 오늘 매시각 돌발 상황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서강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여의 하류까지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 수월하다가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청담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신천부근에선 조금 전 화물차 관련 사고 났습니다. 진출로 2차로에서 처리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2020년 다시 시작된 나의 댄스는 바로 윤산 프로젝트 2016.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 자,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 살리기, 팔로우 숫자 늘리기 프로젝트. 저희의 작은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고리즘에 윤산 챌린지 영상이 뜨는 것. 윤산 챌린지 저희는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중대 발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부대공 윤산 챌린지에 미키즈들의 챌린지도 얹어봅니다. 방학을 하고 심심한 미키즈들,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엄마 속삭이지 말고, 여기에 차라리 챌린지를 도전해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는 방법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자,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첫 곡은요, 인피니티의 파라다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신보람님께서 오 마이 갓, 드디어 복부대공 챌린지! 윤사장님, 그래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복부대공 챌린지, 본인의 미키즈들을 시켜서, 아니면 본인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든지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배윤희 씨가 아들아 효도 기회다, 딸아 효도 기회다.
1: 그래요, 우리 아들 딸들 효도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 장유인이 역시 어른들의 놀이터, 엄마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라디오. 그렇습니다. 애들 방학하고 나서 이제 엄마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저희 미스

0: 윤정수 씨가 윤산 챌린지 성공을 위해서 매일 뼈를 깎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6시에 첫 촬영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편집팀에서 정말 편집 과정 거쳐 여러분께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촬영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8035님, 윤산을 보기 위해 잠자고 있던 계정을 살렸습니다. 저는 계정이 두 개니까요. 팔로우도 두 배입니다. 라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경복님, 어제 인별그램 정수님 너무 귀여웠어요. 강보혜님, 우리 중2 아들 방학을 환영합니다. 오이의 방학입니다. 김종호님, 인별그램에서 두 분 어깨춤 추시는 거 잘 봤어요. 신나고 좋더라고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조혜영님, 저는 토카토카가 제일 재밌어요. 토카토카는 우리 정수영
1: 다 까먹었죠?
0: 다 까먹었죠? 9358 토카토카토카 토카토카토카 토카토카토카 세이 토카토카토카. 9358님, 어제 초6 중2 아들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난 너희들과 이렇게 방학을 보내다가는 누구 하나 죽어놔야 한다. 우리에겐 계획이 필요하다. 알아서 작,

0: 선택이 되고요.
1: 네.
0: 문자번호 #8910,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미라에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와야 돼요. 네. 자, 메딜 토너패드,
0: KB국민은행,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종근당건강,
0: 경기주택도시공사,
1: 에어비앤비 제공입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메디힐 토너 패드.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0: 자 왜요? 네.
1: 한미숙님께서 문자했습니다. 예. 아 깜짝이야 안 일어나요.
0: 안 일어났어요?
1: 일어나 일어나 안 일어난대.
0: 322님 저희 집 중2 딸 안 일어나요. 귀에 대야 됩니다. 잠깐만 또롱이님 아 일어난 분도 있네요. 남창희 씨가 일어나 일어나 하니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저희 강아지 만두가 일어났습니다.
1: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보라 견디 그 알람송으로도 나오면 좋겠어요. 어... 제가 보기엔 100개도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100개도.
0: 자 우리 K8121님 564개월 된 아기도 참여되나요? 아 그럼요.
1: 564개월이면은
0: 엄청난 거 아니에요?
1: 564.
0: 아, 잠깐만.
1: 나누기 12.
0: 아 아니구나.
1: 47살.
0: 아 그 얘기는
1: 알아서 안 돼요. 일어나.
0: 그 얘기는 안 돼요. 참여 안 돼요. 산챌린지죠. 김은신이 아들 도전해 보라고 해서 아들 하시고요. 3189님 어제 저도 인별그램 팔로우 했어요. 두 분 신나게 춤추고 계시네요. 어제 저희가 또 신이 나가지고 춤을 마쳤고 네. 앞으로도 좀 이제 저희 인별그램을 통해서 저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미스터라디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팔로우 해주세요. 예. 자 0288님 팔로우 했어요. 7777 가자. 임주인님 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미라 인별그램 보고 빵 터졌어요. 너무 웃겼어요. 이런 데니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예 재밌어요. 진짜 거기 보면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임주인님 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인별그램 보고 빵 터졌어요. 지금 임주인님 거 읽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1: 자, 정신 차려주시고요.
0: 내일이면 이주리 네. 이다 임주인
1: 저 예. 내일 오신 우리 기가양
0: 예
1: 창희님 정수님 오늘 낮에 음분점 회사랑 통화했어요.
0: 오.
1: 설치 기사님께서 전화 걸려오면 날짜 잡고 음분점 설치하면 된대요. 얼른 설치하고 미라에 후기 남기고 싶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요.
1: 네.
0: 그래서 어머님이 가져가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미키즈 여러분들도 효도할 수 있습니다. 효도할 수 있어요. 음식물 분쇄처리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인데 우리 기관님이 받으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1: 그리고 음식물 분쇄처리 오늘의 후보는 나왔습니다. 2698회. 2698번째. 네.
0: 네 좋습니다. 우리 0606님이 정수오빠 창희님과 추억을 계속 보려고 이쁘게 꾸미고 핸드폰 홈화면으로 설정을 했어요. 보내주셨습니까?
1: 네. 본인도 그림이에요.
0: 다 그림이에요. 예. 네, 창희님은 완전 미소년이네요. 감사합니다. 미소년 잘 나왔고요.
1: 나도 미소년인데.
0: 아니 형은 미소년 아닌데요.
1: 그럼 미국 소년?
0: 그냥 소년.
1: 미국 소년.
0: 정수 오빠 창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오셨을 때 찍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저기 어항샷으로 찍었는데, 아유 저는 저렇게 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1: 저렇게 살고 가상에서 살고 싶니?
0: 예, 저렇게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1: 에이.
0: 예, 한 분 더 있습니다. 9875님 토요일날 보러 갔다가 찍은 사진 이미지로 바꿔봤어요라고 어떤 분이세요? 어 여기도 아 우리 그때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랑 저 아이가 생각나요. 우리 윤정수 씨가 아이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것 같다고.
1: 너무 마음에 들었지. 예, 나 그래요. 정말 안경도 나랑 비슷한 거 썼네.
0: 정수 저 뒤에 누구세요? 저 작곡가 그분 아니세요? 아까 생각 안 나요. 쿨 우리 노래 많이 해주셨던 우리 오셨던 윤일성 씨 아니세요? 알잖아 나를 이토록.
1: 아니 근데 윤일성 씨가 또 뭐 그렇게 못난 사람.
0: 아 그럼요. 아니 느낌이 윤일성 씨 같아요. 그렇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은 또 저렇게 저걸로 해놓으니까 한예슬 씨 닮았네.
1: 어머님만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0: 한예슬 씨 닮았어. 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래요 여러분들. 미스터 라디오 이 오픈 스튜디오 오셔서 저희와 함께 어항사 찍고 저렇게 이미지를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전화 홈화면을 바꾸는 게 유행이랍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저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1: 네
0: 방차롱님 오미완 팔로우도 완료 발판삼아 전국방송 거듭나자. 우리 방차롱님이
1: 네
0: 전국방송에 이렇게 좀 열의를 갖고 계세요. 네. 윤정수 씨와 함께.
1: 그렇습니다.
0: 예 윤정수 씨 파세요 거의.
1: 네 윤정수 씨 파.
0: 예. 정수파예요. 같이 전국방송을 거듭나고 싶은 두 분. 예 저도 전국방송 되면 좋죠 사실.
1: 이문선 씨가 저 샤이 미라클로 듣기만 하는데 윤산 보려고 콩도 깔고 인스타도 팔로우했어요.
0: 오 좋아요 이문선님 이렇게 선을 넘어야 돼요.

0: 선을 넘어야지 이제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문서님께 새싹이시니까 껌 좀 드리겠습니다. 실버 라인이라고 부를까요, 은서님?
1: 알아서 하십시오.
0: 네, 알아서 할게요. 예, 박초연님
1: 하도 얘기하셨.

0: 그래서 보러 갑니다. 사실 미라 인별그램은 게스트분들 일정의 내용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1: 아닙니다. 네. 사실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0: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옷 입은 걸로
1: 예, OOTD
0: 한 몇 수십 번 올리다가 아무도 관심 없어서
1: 아니 아무도 관심 없진 않았어요. 관심 있었어요. 그때는 팔로우가 엄청 적었어요. 그때는 팔로우가 천 몇백 명밖에 안 됐어. 네.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도 5천까지 넘어갔으면 우리 대단한 거예요. 예.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더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옥수님께서 어항샷이요? 어항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오픈 스튜디오 오면 여기가 유리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유리 안에서 사진을 찍어드리기 때문에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예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항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사진 다 찍어드리니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 뚝딱 깜찍님 퇴근 시간 36분 남아서 라디오 듣습니다. 오면 퇴근하자 36분 후 퇴근하자. 그것만 세고 있으면 진짜 힘들겠네.
1: 최근에 누가 저한테 퇴근하면서 맨날 듣는다고 그랬었는데 아 맞다. 아, 저희 테니스 같이 배우는 테니스 회원분께서 미스터 라디오를 자주 듣는다고.
0: 아유.
1: 예, 퇴근 시간이 이때 해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예.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요.
0: 네.
1: 예, 하원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뭐 많이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근길에 정말 웃음 얹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이브의 애티튜드 함께 듣고 우리는 2부의 분노할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0: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분노가 콸콸콸. 오늘은 분노킹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속에 선물 받는 퀴즈. 기대해요.
1: 수요일에 돌아오는 시간 미라클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 퀴즈가 왔습니다. 오늘 분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분노 속에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0: 보통 이런 경우가 깔방일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생방인데도 이렇게 나갑니다. 퀴즈 풀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선물 갑니다. 퀴즈 고!
1: 자, 오늘 분노에는요 최상급 뺀질이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뺀질 뺀질 자기만 일 안 하고 쏙 빠지려고 하면 진짜 분노가 콸콸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뺀질이가 먹는 데는 안 빠지잖아요. 잠시 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비 오는 날 이걸 먹으니까 더 맛있었다. 과연 이 뺀질이는 비 오는 날 뭘 먹고 맛있었다고 했을까요?
0: 1번 똠양꿍.
1: 똠양꿍.
0: 2번 깐풍기.
1: 깐풍기.
0: 3번 수제비.
1: 수제비.
0: 4번 낙곱새.
1: 낙곱새. 정답 보내시고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그럼 이제 우리는 분날, 그날의 분노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아우 얄미워. 진짜 얄미워. 저 상급 뺀질이. 남창희씨 잡아오십시오 그 뺀질이.

0: 안녕하세요.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장엔 여자 사장님이 계시고 저 있고 그리고 후배 여직원이 한 명 이렇게 셋이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카리스마 있고 너무 멋지세요. 배울 것도 많고요. 저는 이제 이 매장에서 일한 지 5년 넘어가고
1: 한참 됐네.
0: 제 아래 막내 후배는 2년 차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사장님이랑 저랑 이 후배를 뽑을 때 참 건강해 보여서 뽑았거든요. 본인도 힘쓰는 거 하나는 잘한다고 자부했고요. 그런데요.
2: 아, 언니 점심 잘 먹었어요. 아우 맛있었다. 잠깐만요. 아우 물을 좀 마셔야지. 아니 비 오는 날 수제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언니 또 사주세요. 밥 먹었으니까 커피도 사주세요. 나 비엔나 커피 사주세요. 비엔나 커피.
0: 그래 정순씨 커피 든든히 마시고 들어가자. 오후에 할 일 많을 거야. 창고 정리도 해야 되고. 아우 마음이 바쁘네 진짜.
2: 게시판에 이런 문자가 왔네. 김명환 씨가 뺀질이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언니, 근데 언니 그거 알아요? 갑자기 언니 요즘 조금 얼굴이 늙은 느낌, 팍 늙은 것 같아. 혹시 언니 힘들죠? 역시 나이 어쩔 수 없나 봐. 언니 힘들어요?
0: 그래?
2: 네.
0: 얼굴이 그래 보이니?
2: 완전요.
0: 아. 실은 내가 요 며칠 장염에 걸렸었잖아.
2: 어머머머.
0: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2: 어. 그랬구나. 언니 근데 장염이고 먼염이고 간에 그거 한 번에 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
0: 그게 무슨 얘기야?
2: 아 언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말귀를 왜 그 저처럼 이렇게 뽀얀 피부에 이런

유지하려면 언니 1일 1팩이에요. 팩도 여러 개 바꿔서 해야 돼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화장품 그런 거 말고요. 감자팩, 석고팩, 수분팩, 모공팩. 벌써 얘기만 들어도 피부가 놀라고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골고루 해야 돼요. 그 다음 스트레스 금지. 잠은 12시간 신생아처럼 푹 자고. 지킬 게 많아요 언니. 아휴, 근데 뭐 이렇게 지켜도 젊음은 어쩔 수 없죠. 늙음으로 바뀌니까요.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면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피부엔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다 하니까요.

0: 저희 옷가게 매장이요. 곧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임시 매장으로 마네킹이며 옷이며 박스며 이것저것 옮길 일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날 오후에 후배한테 박스부터 옮기자고 했더니요.
1: 아, 벌써요, 언니? 어, 지금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이런데 언니 좀 쉬다 하면 안 돼요? 언니는 그래도 참 사장님 도움도 열심히 한다. 언니 집은 있어요? 아니죠? 그럼 진짜 언니 착하다. 저는 소화도 안 됐고 요즘 저 편도선도 안 좋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먼지가 많아서 마스크가 없어요. 언니, 언니 마스크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 걸핏하면 감기 걸리니까 아 죽겠어요. 언니.
0: 어, 마스크 여기 있네. 이거 써.
1: 어디서 찾았네 또.
0: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다 써. 자 여기 이 상자들부터 옮겨보자.
1: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0: 시간 안에 다 정리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돼. 빨리빨리 해보자.
1: 알았어요 언니. 아이씨, 아 무거워요 언니. 옷은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언니 이 안에 아 뭐 옷이 아니라 돌 들었나? 무거워. 아 무거워. 제가 이런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요령이 있다면서요? 허리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언니 저 저 1분만 좀 힘들어.
0: 아니 일을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1: 아 맞다 언니 사장님이야 어저께 참 그 얘기했어. 영수증 정리하라 했어요. 못 들어졌어요? 영수증 정리해야 된다. 언니 근데 사실은 옷보다도 이거 금전관계 정리하는 게 더 문제죠. 이게 더 급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아, 주문한 것도 확인해야 되잖아. 아 언니 지금까지 옮기라니까 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거 먼저 해야겠다. 잠깐만요 언니. 가방 잠깐만 박스 잠깐만 옮기고 있어요. 자 빨리 이것만 할게요.
0: 저렇게 자꾸 앉아있으려고만 하더라고요. 영수증 정리는 사장님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아, 그 사이 저는 무거운 박스 10개를 혼자 옮겼습니다. 정순씨.
1: 네 언니.
0: 저거 좀 같이 옮기자. 저쪽에 헹거. 헹거는 밀면 되는 거니까 정순씨가 그쪽 밀고 나는 이쪽 밀고.
1: 28,700원. 잠깐만요 언니. 34,000원. 2,840.
0: 아니 정순씨 일로 네, 와보라고.
1: 아 잠깐만요. 아 이제 갈게요 언니. 아,
0: 그쪽에서 저, 밀어.
1: 아 언니 3분의 1도 못했어요. 네네네 알았어요.
0: 그쪽에서 밀라고.
1: 네. 자, 네네네.
0: 오케이 가자.
1: 예, 미는 거죠. 예 언니. 예.
0: 뭐야.
1: 아우 폐 안 좋아.
0: 아우 왜 이렇게 나 혼자만 하는 거 같지? 아 정순씨 제대로 밀고 있는 거 맞지?
1: 아, 밀고 있어요 언니. 아 무슨 소리예요. 아파요 아파요.
0: 갑자기 왜 폐가 아파 또.
1: 제가 폐가 약하게 태어났다 했잖아요. 위하고 폐가 작아요.
0: 저렇게 조금 미는 신용만 하더니 또 금세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나 봤더니
1: 책상 서랍은 또 왜 이래. 이거 완전 난리 났네. 쓰레기통이네. 물건들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이거 진짜 사장님한테 혼나겠다. 정리해야겠다. 잠깐 물티슈로 일단은 책상을 이렇게 닦고. 이 밑에 뭐야? 아우 난리 났네. 큰일 났네. 클립도 한 군데 모아서 영수증 이거 한 거 3분의 1밖에 못해. 큰일 났네. 쇼핑백 밑에 칸. 으악! 밑에 칸도.
0: 정순씨.
1: 네 언니.
0: 뭐해 바빠?
1: 책상.
0: 아니 지금 그거 급한 거 아니면 나 좀 도와줘. 이거 좀 같이 해. 나 마네킹들 옮겨야 돼.
1: 언니 여기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언니.
0: 그게 무슨 소리야.
1: 서랍 안에 폭발 직전이에요. 이거 난리 나서 여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그러면 나눠서 할까요? 그게 빨리 처리될까요? 언니가 마네킹 쪽으로 가고 제가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저 혼자 해볼 테니까 여기를 좀 정리할까요? 언니? 언니가 힘을 쓰세요. 언니는 여자 삼손.
0: 저렇게 뺀질거려서 결국 헹궈도 제가 다 옮기고 마네킹

0: 잠시 쉬면서 음료수 한잔 하는데 저한테 슬그머니 오더라고요.
1: 아휴, 언니. 저는 이게 안 맞나요? 왜 이렇게 힘들죠? 그냥 이 일이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금 책상 정리하다 자괴감이 들어서 하는 얘긴데, 옷걸이도 보기 싫고 박스도 너무 무겁고 행거도 무겁고 행거 왜 이렇게 커요? 영수증 숫자도 이 보세요. 이거 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언니.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0: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힘들어. 다 힘든데 참고 하는 거지.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남의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정수 씨, 그렇게 힘들면 가서 좀 쉬어. 그래, 쉬어. 나머지 정리 내가 다 할게.
1: 아, 좀 먹고요. 아, 시원하지도 않네. 아, 이거 진통제 하나 먹어야 되나? 잠깐만요, 언니. 아.
0: 저는 그 사이 임시 매장에 가서 옮긴 상자들 안에서 꺼내 물건 꺼내서 정리하고 한참 일하다가 다시 왔더니 마네킹 옷을 벗기면서 저보고 또 그러네요.

0: 코가 들어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수 씨랑 나밖에 없는데.
1: 이거 완전 고역이죠. 이거는 노역이죠. 완전히 단순한 작업할 때는 손을 일하면서 얘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지 무슨 일만 하러 와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재미난 얘기하면서 같이 해요 언니. 아 언니 힘드신가? 그럼 제 옆에서 저 하는 걸 봐주세요. 저 잘하는지. 아 언니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어?
0: 무슨 언니, 사진?
1: 이거 제 인별에 저 일하는 거 올릴 건데 가게 홍보도 되고. 언니 잠깐만요. 이거 옆으로 제가 옆으로 좀 찍어주세요. 언니
0: 왜?
1: 언니 밑에서 찍어주세요.

이게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으니까 그냥 나가 나가라고.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어? 그리고 어디 가서 너 취직하지 마. 그냥 집에 있어.

0: 만한.
1: 어, 커가지고 그거 메쉬 포테이토 만들었더니 세 번 먹었어요.
0: 아, 이거 잘했어요. 네,
1: 그렇습니다. 장은희님이 우리 할머니가 원조. 곽수빈님 비 오는 날엔 수제비지. 전주에 다슬기 수제비집 맛있는데 있어요. 저 뽑아주시면 공유할게요. 라고. 아, 그랬군요.
0: 전주.
1: 전주. 저기, 고양시에도 있어요.
0: 고양.
1: 예. 예. 저도 공유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서로 갈 수만 있다면. 전주는.
0: 네.
1: 다음 주 가면 안 되죠. 전주에 가야 되죠. 이번 주 가야 되나?
0: 돈 있는 사람이랑 가야죠.
1: 아, 돈 있는 사람이랑. 가면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 없습니다.
1: 예.
0: 전출한 가야죠.
1: 예. 네. 막대사탕님은 비 오는 날 어묵국물 해주셨고요. 박근혜님 그나마 위안이라면 사무실에 진상 하나가 있으면 적어도 나는 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유, 저 뺀질이. 라고 마음의 위로를 또 해주셨습니다.
0: 네.
1: 자, 좋습니다. 우리 벼멸구님께서 저도 예전에 두 분과 찍은 사진 스케치 이미지로 바꿔봤어요. 언제 오셨어요? 벼멸구님이라고 저한테
0: 신분, 내가 자세히 보고 올게.
1: 신분을 밝히질 않으셨어. 저 언제야?
2: 벼멸구야?
1: 오, 나 기억날 것 같아요.
2: 저, 나 찾으면 기억날 수 있어.
1: 예. 얼마 안 됐어, 그쵸?
2: 얼마 안 됐어.
1: 얼마 안 됐.

0: 감사하네 또 관리사님이 또 이렇게.
1: 밖에서 소진핑 씨 웃고 있는데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예. 어떤 여자 한 명이랑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0: 자,
1: 자 남창희 씨 3부 첫 곡을 맞춰라 시간.
0: 네.
1: 자, 3부에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스타트.
0: 그...

0: 아우 못 부렸네.
1: 예.
0: 조남지 사운드.
1: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요 며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충분한 감속운행으로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 동탄 부근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출로 갓길인데요. 이 부근으로 비도 내리고 있어서 2차 사고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를 앞두고는 양방향 모두 6km씩 어렵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앞선 청담대교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 때문이고요. 강변북도 가양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양방향 모두 답답합니다.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홍은램프까지는 24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기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은 바로 올랄라 세션의 달의 몰락 듣고 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오답들을 보내주셨을지 보겠습니다. 장은희님, 폭염 속에 내 체력은 몰락. 김진님, 그대가 좋아하는 삼겹살 김치볶음밥이 왜 그거 드시고 싶으세요? 자, 김흥성님, 알까기는 최양락.
2: 알까기 윤종수 남

0: 남에 갑니다.
1: 씻으면 좋지 뭐. 네.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요 수요일의 날씨 요정 송소진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미스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 스피드랙,
2: 더 건강한 주식회사,
1: DS 대성아우진,
2: 양주 소풍 가구단지,
1: 메디힐 토너패드,
2: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1: 키움증권,
2: 메디카 코리아,
1: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3: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 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 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2: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3: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3: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기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3: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3: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3: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광주도 33도 이렇게 남부지방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과 열대야까지 나타나고
1: 너무
0: 있어서
1: 덥겠네요. 네,
0: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2: 다나 씨가 거기에 관한 문자를 남겼어요. 남쪽 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밖을 걷기가 힘들 정도예요.
0: 네, 맞아요.
2: 차라리 시원하게 쏟아지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문제예요.
0: 네.
1: 예. 자, 우리 2호

0: 집에 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기도 하고 할머니 심심하시니까 말벗 해드리러 간다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찾을 나이는 지났으니 걱정 말라네요. 어머나,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니. 칭찬해줘야겠어요.
1: 할머니도 마음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네,
2: 할머니도 요즘에 할머니들은 옛날 할머니 같지 않아가지고
1: 애만 보낸다고?
2: 어휴 야
0: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2: 엄마도 힘들어.
1: 니들은 안 오니? 애만 보낸다고?
0: 저도 조카가 조카만 놀러 오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다 데리고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래. 집에서도 막 이렇게 다 해줘야 되니까 언니는 안 온다고? 이럴 예. 때 있어요 진짜.
2: 자 아무튼
1: 그렇답니다.
2: 우리 예 네. 우리 그런데 아들의 마음은 너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0: 예뻐요,
2: 너무 예쁜 아이예요.
0: 맞아요.
2: 뭐 할머니도 좋아할 거예요. 농담했지만.
0: 0987 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싱숭이와 생숭입니다. 주말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스불 앞에서 음식 만들기가 겁나요.
2: 예.
0: 너무 덥죠.
2: 주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0: 시원한 음식들로 준비하면은 혼날까요?
2: 예. 뭐 윗사람이 있으면 뭐 혼날 수도 있겠죠.
1: 제사는 또 정해진 음식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2: 그렇죠.
0: 아니 근데 그 요즘 최근에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예. 옛날 음식보다는 최근 음식들을 맛있게 더 드셨을 텐데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술을 아예 입에 안 대고 매일 술을 따라드립니다 제가. 10년째
2: 술 안 드시는데
1: 하기에서 좀 아니지 않나.
0: 좋아하셨던 음료수 이런 거 드리면 네. 더 좋아하실
1: 뭐,
0: 것 같아요.
1: 믹스커피죠.
0: 네.
2: 그래요. 맞아요. 아니 좀 이제 뭐 제사 뭐 음식들도 조금 간소화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0: 네.
2: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예.
1: 나쁘지 않다고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반말로.
2: 아, 저 혼자 얘기하는
1: 뭐
2: 거예요.
1: 제사사
2: 나쁘지 않다
1: 이런 생각 준비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
2: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1: 알겠어, 장이야.
2: 뭐 사실 뭐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고 요즘에는
0: 맞아요, 네.
2: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0: 네.
2: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뭐 저의 생각.
1: 한 번 더 나쁘지 않다.
2: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1: 알았다.
0: 네. 네, 3735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화창하게 맑음이에요.
1: 네네.
0: 서울과 홍천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는 도시농부인데요 지난 주말에 옥수수 수확해서 택배 보내고 다 끝내서 속이 후련하고 맑아요. 와, 옥수수 정말 맛있겠어요.
2: 이야. 택배를 다 보냈어요. 파셨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선물하셨나?
1: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0: 바꿔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1: 오,
0: 지금
1: 좋은 방법이에요.
0: 예, 밥만 밥통에서 그냥 퍼요. 예, 그러면 네네. 퍼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노량진 갔다 왔잖아. 이러면서.
1: 맛있으면은 네, 다 오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0: 그렇게 네. 하면 좋아요. 네. 예.
1: 3521님께서는요.

0: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 겸 여행작가 송소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에서는 이 코너를 시작해봐야 됩니다. 쪽지 상담소 오픈!
2: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확인해주세요.
1: 자, 어떤 코너죠, 소진 씨?
3: 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보내주세요. 미라클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요. 고민을 싹 씻어내시라고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고민 사연을 듣고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소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3: 0501님의 고민입니다. 우산 절대 안 쓰는 중학생 아들 저희 집 말고도 또 있을까요? 비가 이리 많이 오는데도 친구들 다 우산 안 쓴다며 우산 없이 다녀요. 덕분에 매일 쉰내 나는 옷만 빨고 있어요.
1: 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3: 중학생
1: 왜 우산 없이 다닐까요?
0: 그저 털털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1: 유럽 스타일이네.
0: 비를 맞는 곳에 많이 안 다니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닐까요?
1: 뭔 구조?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예. 집에서 라디오만 하러 나온다 치면
1: 지하주차장, 네. 지하주차장
0: 네, 지하주차장, 그다음 예. KBS의 BP하는 예. 주차장, 그다음에 방송국, 그다음에 이제 뭐 커피 한 잔,
1: 예.
0: 그다음에 방송, 그다음에 제 주차장,
1: 예.
0: 아내가 차려주는 밥,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3: 네.
0: 저도 우산 없이 다니거든요.
3: 제가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

0: 은근히 계세요?
1: 네,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멋이래요. 우산을 쓰면 좀 멋없는 친구고 나 우산 없이 비와도 이렇게 맞는다. 이게 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네. 영국 이런 데서 우산 잘 안 쓰잖아요. 비와도 네. 그냥 맞고 다니잖아요. 네. 그게 멋인가 보네.
2: 네.
0: 예, 약간.
2: 예를 들어 빗물이 네. 먹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산 안 쓰겠어요? 비 피하려고 얼마나 다들 날리겠어요. 비가 흰색이 아니라 뭐라 그래? 투명한 물인 게 다행이죠.
1: 네. 박근혜님께서 중1 아들 한 표요. 여기도 그런가 봐요. 비 오는 게 낭만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지. 그때는 또 그렇게 맞아도 감기도 잘 안 걸려. 근데 우리는 지금 맞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려요.
2: 우리는 우산 쓰고 다녔죠. 우리 때는.
0: 아니 저도 사실은 저 초등학교 이럴 때는 네. 뭐 이렇게 낭만이라기보다는 그냥 비 오면 맞고 놀고 막 이런 애들이랑 막 와 말면서 막 우산을 막 발로 차고 다녔어요. 막 오히려. 예. 예, 그랬던 적은 있지만 뭐 네. 중학생 때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1: K8121님께서도 저희 집 중2 아들도 그래요. 그때는 실리적인 것보다 친구들이 하는 게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도 그렇다고 2941님께서 말하셨어요. 예. 사춘기의 자존심 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고 그냥 두고 있어요. 사춘기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해서요.
0: 그래 이건 뭐 낭만이라고 생각하지. 저도 예전에 네. 코피를 많이 흘렸었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코피가 나도 닦지 않았습니다.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했어요.
1: 아, 네?
0: 좀 흐르는 모습을 좀 봤어요 제가 하다 보면서.
1: 멋있었어요?
0: 네, 거울로 보면서 내 표정을 연구하고
1: 좀 멋있네 말해서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쓱 흐르고 나서 그냥 쓱 이렇게 한번 닦으면서 뭐 영화처럼 이렇게
1: 네 옆으로 묻잖아요.
0: 아니,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낭만이에요 일단.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런데 이 우산처럼 고민 사연 그 게시판에 예. 고민이 또 있더라고요. 오. 요즘 애들이 이 한여름에도 예. 집업 후드를 입고 다닌대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다들 막 엄마들이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0: 집업 그 후드만 입고 네. 다닌다 해서 아 그래 중학생 고등학생 그냥 놔두자 이런 보다. 결론들이었어요.
1: 땀띠 좀 나봐야 정신 차리는데.
2: 우산을 안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네.
1: 네. 네. 그래 아무튼 뭐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2: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신내가 나면 지는 모르고.
0: 네, 그러니까 모르는
1: 엄마가 힘들지 뭐.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건데 사실은.
1: 자 네. 다음 또 사연 갑니다.
0: 네 냠냠님의 고민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시켜 먹다 보면 저는 항상 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많이 안 먹고 남겨요. 저 혼자 양껏 먹으려니 눈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들으면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나 싶겠지만 다들 어머어머 냠냠씨 오늘도 다 먹었어요? 역시 하고 한마디씩 할 땐 정말 민망하고요. 소식자들 사이에서

0: 현미밥 같은 걸 좀 구해서
1: 예. 네.
0: 화장실 옆에서 화장실은 좀 그렇고 화장실 앞에서 예. 주먹밥처럼 하나 확 꾸역꾸역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먹을
1: 배가
0: 때
1: 조금 덜 고플
0: 예, 그 사람들 먹을
1: 상태로.
0: 때 좀 뭔가 보조가 맞춰진다.
2: 예. 예,
0: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사실 뭐 아시잖아요. 군대 생활 때
2: 예.
0: 화장실 같은 데서 혼자 예. 꾸역꾸역
2: 군대 안 가보셨어요?
0: 예?
2: 군대 안 가셨잖아요.
0: 예.
2: 근데 군대 시절에 맞아요. 저도 이렇게
1: 네.
2: 화장실에서는 안 먹었던 것 같고 몰래 먹긴 다들 했죠.
0: 다들 화장실에서 먹는다던데.
1: 뭘 드셨어요, 몰래?
2: 예? 몰래. 아니 과자 같은 거,
0: 초코빵,
2: 예, 예.
0: 아.
2: 과자 같은 거.
0: 파이.
2: 예, 그런 것들 막 먹고.
1: 그냥 보이는 데서 먹으면 안 돼요?
2: 그러니까 먹는 시간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1: 아, 먹는
2: 없어,
1: 시간이 아니니까.
2: 예. 그 막 새벽에도
0: 제가 한번 배고프잖아요. 해드릴게요.
1: 네.
0: 예. 한번 먹고 계셔보세요.
1: 아니 저는 먹는 시간이면 먹을 건데.
0: 먹는 시간, 안 먹는 시간 안 먹고요?
1: 네, 그럼 혼나니까.
0: 혼나죠.
1: 네.
0: 예. 그럼 뭐 됐어요. 제가 뭐 좀 이렇게 해볼라 했는데.
2: 최현진님이 소신껏 사시래요.
1: 네.
2: 우리 남남님 진짜 눈치 보지 마세요. 맞아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살아요. 할 수 있어요.
1: 아니 맛있는데 싹싹 긁어 먹으면 칭찬 들을 일이죠.
2: 그럼.
1: 근데 이렇게 정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뭔가 맛있게 되게 이렇게 잘 먹고 있으면 소진아 너 오늘따라 많이 먹는다. 너 양 늘었나 봐. 막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2: 예.
1: 아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내가 맛있어서 먹는 건데.
2: 그래.
1: 그렇죠.
2: 근데 잘 먹는 거 오히려

0: 맞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또 사연 보겠습니다.
1: 네. 네, 마음 없는 거 아니었음 고민입니다. 20대 초반에 잠깐 썸을 탔던 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번에도 썸을 탈듯 말듯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어요.
0: 아이고.
1: 나랑 잘 될 마음은 없구나 하고 저도 마음을 비웠는데 이 남자 제가 인별그램에 올리는 스토리는 칼같이 꼬박꼬박 챙겨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2: 그냥 꼬박꼬박
0: 그냥 저 죄송하지만 네. 우리 이분 사연자분은 본인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볼 거예요. 다른 사람 것도 그냥 여기 저기 인별그램 중독이에요. 그냥 계속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네, 만약 네. 가끔씩 좀 뭐 스토리 올랐다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봤는지 볼 수 있잖아요.
1: 네, 보다
0: 그럼 맨날 보던 사람만 봐요. 보면
1: 그렇죠,
0: 꼭 한 1분도 안 돼서 보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매일 그걸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본인 것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예, 그거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1: 아니면 이 남자분이 이 고민 사연님을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직접 사귀고 싶지는 않지만 연예인처럼 보고 있는 건 좋고 이제 나의 환상은 깨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0: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감정까지는 제가 어떻게 예.
2: 근데 저는 그 네. 누가 봤는지를 보는 것도 네. 좀. 그냥 자연스럽게 내 거 올리고 내 그 자연스러움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얘가 봤네? 얘가 봤네? 그것도 좀 안 하셨으면.
0: 근데 스토리는 그 재미예요. 누가 봤나 이거 보는
2: 그래요?
0: 거예요. 그럼요 형.
2: 아 그래요?
0: 그럼요.
1: 오늘 스토리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누가 봤나.
2: 아니 저는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네. 뭐 다른 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0: 어?
2: 다른 게 올라가 있어요.
1: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2: 아내가 늘 가르쳐 주긴 하는데 저는 게 너무 어려워요.
0: 예. 그러니까 아무튼
2: 늙었나 봐요.
1: 그러면 그러니까, 예. 스토리 보는 걸로는 마음을 알 수 없다.
0: 없어요.
1: 연락이 와야 한다.
0: 그럼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야지. 이거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다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 거기 두지 마십시오.
1: 네, 7031님께서도 스토리 넘기다 보면 자동으로 봐줘요.
0: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1: 다 맞아요. 자동으로 넘어갈
0: 너무 많고,
1: 때 있어요.
0: 예.
1: 그리고 김범수님 아무 심리 아니죠. 저도 지인 스토리 다 보는데 사심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1218님 맞아요. 창희님 말씀
0: 맞습니다.
1: 동의해주셨어요.
0: 김은영님도 섣불리 의미 두지 마세요.
2: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없는 거 아니었사님 그 썸이 잘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러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뭐 지켜보시고.
1: 아 그러면 이제 예. 스토리에 더 매력적인 모습을 막 이렇게 보여줘서
0: 그래, 그런
1: 다시
0: 잘,
1: 이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0: 그분이 좀 이렇게 네. 마음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1: 네.
0: 그래서 연락 오면 좋은 거죠.
1: 그렇죠.
0: 예, 그럼 그때부터 가서 진짜지. 지금 스토리 올린다고 해서 뭐 그거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2: 저는 뭐 아직도
0: 예.
2: 이런 것들만 와요. 이름만 빼고 읽어봐 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한데요. 돈 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네.
1: 정말 그런 메시지.
0: 아 이거는
1: 네.
0: 이거는 유명인이라면 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다 와요.
1: 스팸
2: 근데
1: 아니고요.
2: 다가올 때는 한 2-30으로 다가와요. 천만 원이 뭐예요? 천만 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 장난합니까?
0: 그래요. 네? 아무튼.
2: 아니 받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0: 근데 이거를 형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2: 그럼 뭐라 해야 돼?
0: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 이런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막 아~ 계속 계정 만들어가지고
2: 예. 자동으로 상인 쪽으로
0: 예. 자동으로 막 여기저기 예.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그런
2: 알지도
0: 거.
2: 못하는 사람이 천만 원을 달라니 이게 예. 도대체 얼마나 법이야?
0: 그래도 형
2: 84만 원이 하면 약간 흔들릴.
0: 근데 난 형 그래도 좀 약간 자랑스러운데.
2: 왜요?
0: 천만 원이 좀 있어 보이는 거.
2: 저요?
0: 예,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2: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0: 있어 보일 일이?
2: 나올만한 느낌 그게 더 싫어요.
0: 자 알겠습니다. 우리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와서 우리 또 소진핑 나들이 상담소로 돌아올게요.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수요일 코너 오늘 날씨 어때요?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 겸 여행작가 우리 송소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코너 시작해봐야 됩니다. 소진 씨가 외쳐주시죠.
1: 소진픽 나들이 상담소.
0: 자, 소진 씨가 추천하는 2주의 나들이 명소,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오늘은요, 한여름밤의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0: 미디어 아트?
1: 네.
0: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과거에는 어두운 공간에 조명을 비추거나 영상을 단순히 보여주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영상과 빛, 소리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공간의 입체감과 몰입감을

0: 첫 번째는 경기도 남양주 도곡리에 있는 빛터널 공원입니다. 과거 기차가 다니던 폐터널이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250m 길이의 터널 천장과 벽면 전체에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어요. 오, 지금 와우.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와우. 이곳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상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이나 거대한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듯 커다란 고래와 수많은 물고기들이 벽과 천장을 넘 나디며 헤엄치고 있어서 공간 전체가 실제 바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주로 배경이 바뀌면 태양계 행성과 눈앞에 쏟아질 듯한 별들 그리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가 펼쳐져 지금 사진처럼 마치 실제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실감형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귀여운 남양주 캐릭터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영상도 있습니다. 각 영상의 상영 시간이 3분 남짓으로 길지 않아서 보고 싶은 영상은 조금만 기다리면 계속 반복해서 감상할 수 있어요. 또 남양주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남양주의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도서관도 있는데요. 터널 입구에서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 공간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다산 정약용의 발명품과 어록 등을 벽면에 투사된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남양주 빛터널 공원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는데요. 이 공원 주변에는 놀거리나 볼거리가 부족해서 일부러 여기 찾아가는 것보다는 남양주 한강공원이나 실학박물관 등 남양주 나들이 가실 때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어허, 그렇군요. 우리 김강수님께서 멋지다 가고 싶어요. 사진을 보시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나오는 거. 김은영님도 아우 시원해 보여요. 윤사정님은 환상적이에요.
0: 네, 여기 터널이라서 동굴처럼 네.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너무 네. 멋집니다, 진짜. 예. 자.
0: 네,

포천의 정령들이 지키는 숲을 주제로 스토리가 있는 산책길로 꾸며놓았어요. 가장 먼저 빛으로 물든 한탄강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정령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깊은 협곡 속으로 들어서면 포천의 자연을 지키고 있는 물과 불, 숲과 돌 정령을 빛과 영상, 소리로 만나게 됩니다. 이 정령들의 안내를 따라 숲속 데크길을 걸으면 발걸음에 반응하는 빛을 체험할 수 있고요. 몽환적인 빛이 가득한 반딧불 정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생태경관단지에서는 대형 풍선 라이트쇼와 오로라 레이저쇼 등 신비로운 조명쇼를 감상할 수 있고요. 지금

0: 일과 주말은 밤 11시까지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비 오는 날은 휴무입니다.
1: 와.
0: 특별한 야경 감상해 보고 싶으면 여기 포천 한탄강 가보시면 좋을 것
2: 꼭
0: 같아요.
2: 꼭 가고 싶네요.
3: 네. 네. 예.
2: 형수님이랑 가십시오. 저도 저 와이프랑 가겠습니다.
4: 네. 한탄스럽습니다.
2: 자, 우리 소진 씨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기 다음 주에 봬요.
4: 저기 그
0: 네.
4: 가세요. 어떤 여자 보자. 아는 여자.
2: 다른
0: 여자. 여자.
4: 네, 다른 여자와 함께 예. 오겠습니다.
0: 네.
4: 네, 소진 씨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6: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5: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7: 대체할 땐 어디로?
5: 서진으로.

어떤 콘텐츠가 뜨는지를 보면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취향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나의 돋보기 공유 가능하세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뭔지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그러나요, 다희씨 뭐가 있을까? 뭘 검색하셨을까? 그럼 이라떼 한잔 보내드릴게요. 송희진씨, 제 요즘 관심사는 요리 레시피예요. 아들 방학이 다가오니 반찬 해먹일 스트레스에 제가 요리 초보라서 여기저기 레시피 찾아보며 공부하고 있어요. 아,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겠군요. 하긴 엄마라고 다 요리 잘하나요? 아니, 주부라고 다 뭐 장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해먹여야겠다 하는 마음에 희진 씨 배달도 다 뭐예요? 가끔 해먹이고 가끔 배달하고

추자 여사님, 아유, 가을에 혹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가을 출자를 쓰시는 건 아닐까 그냥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 따님과 2박 3일 부산 여행 어떠셨어요? 진짜 여행 가기 좋은 계절, 여행 가기 좋은 멤버와 여행 가기 좋은 장소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제가요, 단감 견과류와 단감 말랭이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요거 요거 드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만납시다. 추자 여사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668 따님 고마워요. 럭셔리 버스 원 모어 찬스.

6885. 저는 대만에 사는데요. 한국에 온 김에 아빠랑 짬뽕 먹으러 가요. 대만에도 한국식 짬뽕집이 있는데 너무나 달거든요. 오늘은 제일 매운 맛으로 먹을 거예요. 너무 신나요.

너 없는 동안 김원준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7404 오늘 저녁은 매운 떡볶이. 우리 첫째가 동생이 시험 100점 맞았다며 떡볶이는 엄마가 사라네요. 누가 보면 자기가 100점 맞은 줄 하면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아주 기분 좋으신 게 아주 느껴집니다. 그냥 매운 떡볶이 시험 100점에 매운 떡볶이 사달라고 하는 걸 보면 초등학생일 것 같은데

0: 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유시민 작가가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유희였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2000년 막 제대를 하고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학원 다니던 중에 알게 된 그녀와는 연애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면 그녀가 사는 천호동을 매일 오가며 데이트를 했다. 그녀는 내가 지방에서 왔고 공부만 하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면서 알바비로 용돈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입시 결과 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장거리 커플이 되었지만 그녀는 나를 보러 찾아왔다.
1: 이거 우리 엄마 아빠

0: 먹어.
1: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정성껏 챙겨주던 그녀. 취직, 면접에서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자 바다나 함께 보러 가자고 했다. 경포 해변을 걷는데 소나기가 내려 흠뻑 젖은 생쥐가 되었어도 함께라 그저 좋았다. 터미널 대기실에서 다음 달엔 설악산에 갈까 약속하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2: 사실 오늘 여기 오려고 엄마한테는 친구랑 다른 데 간다고 둘러대고 왔어.
1: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보며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를 만나는 걸 숨기고 있구나. 어머님이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을 점점 납득하게 되었다. 나는 취직도 못한 백수잖아. 그래, 그녀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맞아. 더 늦기 전에 말이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 설악산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 헤어지자. 나는 아주 못되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는 영영 그녀를 못 만나겠구나. 마시지도 못하는 소주를 들이부었다.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너는 내가 왜 해

0: 건강하게 잘 지내.
1: 예전처럼 나를 받아준 그녀가 고마웠다. 짧은 대화였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고 이내 먹먹해졌다. 헤어지는 순간에도 이유를 몰라서 당황했을 여린 너를 생각하면 스스로 화가 나. 미안하단 말론 다 할 수 없겠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자책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최대한 네가 다치지 않게 더 좋게 떠나보낼 방법이 있을까? 아니, 세상에 좋은 이별이라는 게 존재는 할까? 멀리서나마 네가 행복하기만 진심으로 바라.

0: 그럴 수 있네요. 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 내가 행복하길 바라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하는 마음. 그쵸, 이혜영 씨. 본인도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았을 텐데. 근데 또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태영 씨. 꼭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나중에 연락하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통보받은 사람은 또 영문도 모르고 연락받고. 그러지 마요. 이 마음도 또 알겠죠. 4298, 저도 작년 말에 연애를 시작했다가 시반반대로 헤어졌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싸워보고 헤어졌는데 사연이 완전 감정이입되네요. 한동안 폐인처럼 살다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어휴, 얼마나 힘드셨어요. 4298 이분도. 어휴.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보영 씨의 사연 후기는 이렇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녀에게 나쁘게 헤어짐을 통보했던 과거의 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했는데 당시에 저는 취업 최종 불합격 때문에 자격지심도 컸고 그녀의 어머님 말씀이 제 감정을 크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짧았던 통화 이후 그녀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2년 전쯤 신촌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의 친한 친구를 봤어요. 단번에 알아봤는데 그쪽에서는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그녀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결국 지나쳐갔습니다. 아, 이러셨군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신촌을 못 가 포스트맨.
1: 신촌을 못 가, 한 번을 못 가, 혹시 너와 마주칠까봐 널 보면

신촌을 못 가 포스트맨. 사랑하기 좋은 날.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남자친구랑 100일이라고 놀러 갔어요.

있어요. 용돈 가불해서요. 귀엽고 풋풋해요. 둘이 어린이집 친구였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인연이라니. 와, 2580. 기억을 하나요, 둘 다? 그 나이엔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생이고 어린이집 친구였다면 한 두 사람에게는 한 12, 13년 전의 일이면 기억할 수도. 그리고 이제 사진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동영상 뭐 그런 게 있을. 야, 귀여운데요? 100일. 요즘 고등학생들은 둘이 사귄 지 100일이면 뭐 하고 놉니까? 무슨 100일 뭐 기념 그런 거 하겠죠?

0: 있습니다.
1: 와, 어마어마한 체력과 어마어마한 정신력 그리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니 요새 물류센터에서 가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에어컨도 없다 그러시고 막 아우 왜 그럴까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하는데 하루 종일 땀 뺐을 텐데 또 땀을 빼러 셔플 댄스를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되게 건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3110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서종봉 씨. 저도 처음으로 글 적어봅니다.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입니다. 공장이 바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며 힘을 냅니다. 오히려 야근이 반가울 때도 느낌표 느낌표 웃음 웃음 어우 그러시군요. 공장이 바쁜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공장이 너무 일이 없어 한가해요. 이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야근을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건 뭐 아무튼 그래도 힘을 내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서종복님 그리고 3110-2580 세 분에게 모두 인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0: 10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여자친구랑 100일이라고 둘이 은반지 만들어서 하나씩 꼈더라고요. 풋풋하죠? 근데 엄마 아들인 제가 주얼리 샵을 해요. 엄마가 주얼리 샵을 하는데 얘들은 은반지를 어디서 맞춰서 낀 거예요? 이런. 자, 4757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에는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육감을 깨우는 낭독 퀴즈 금의 맛. 내레이션을 듣고 연상되는 음식을 보내주세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요즘 얼마나 더운데 초록

맞아요, 맞아요. 8647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이분도 저는 동그랑땡 만들 때도 이걸 넣습니다. 톡톡 터지게.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그쵸, 그쵸. 이거 넣으면 식감이 다르고 그 정말 씹는 맛이 다르고 말씀하신 그대로 톡톡 터뜨리는 그러면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 자, 9700 이어서 6397. 이거죠? 강원도 사는 친구가 오늘 보내줬어요. 저는 찰 이거 파거든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 야, 사진이 사진 한 상자가 왔네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눕히고 한 줄은 이렇게 눕히고 한 줄은 반대로 눕히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상자 가득 채우셨는지 친구분의 그 정성과 마음과 성격이 요 사진 한 장에 다 드러나네요. 그냥 실하기가 실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친구한테 잘하세요. 이거 진짜 정성껏 보내준 건데. 에? 6397 김미선 씨. 우와, 지난번에 퀴즈 정답 매실이었을 때도 텔레파시 저랑 통했는데 오늘도 통했어요. 저녁 먹고 엄마가 쪄주신 이거 한 개 먹었거든요. 그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통한다니까요. 텔레파시가. 어? 매실도 그렇고. 김민선 씨 오늘 이것도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7시 13분인데 벌써 저녁도 드시고 후식으로 이것도 드시고. 아유, 아주 그냥 좋으시겠습니다. 요즘 이걸로 만든 음료, 아이스크림.

이태원 프리덤 뮤비 박진영. 옥수수 우리 밭에 많아요. 어, 농사 지으시는군요. 김지연 씨. 우리 밭에 많다고 하니까 바로 따서 드시

수수 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임수연 씨였고요. 3376. 어제 가평 군부대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도로변에서 파는 찰옥수수랑 풀빵이랑 사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3개 5천 원. 싸다 싸다. 그쵸. 역시 도로변. 아유, 네. 찰옥수수랑 풀빵 얘기, 출장 얘기해 주셨고요. 3376. 1101. 채소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매해 이 시기에 옥수수를 판매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1000자루는 팔았을 것 같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하루에 몇십 개씩 파시는 거예요. 1000자루. 오늘 7월 22일인데, 야. 근데 앞으로도 한 1000자루는 더 팔아야 여름이 다 가지 않을까요? 채소 장사하신다는 1101. 7098. 옥수수는 정말이지 버릴 게 없어요. 수염도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서 차로도 우려 마시잖아요. 며칠 전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보내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왔다. 요가 강사인 친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폐해진 내 모습을 보더니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내 손을 잡아 차에 태웠다. 20분쯤 달렸을까?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했다. 수평선 너머에서 동그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집에서 고작 20분 거리인데 얼마 만에 보는 일출인지

땅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눈물 대신 툭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0: 요가 매트 두 장을 깔며 말했다.
1: 슬픈 일이 있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해는 찬란하게 떠오르고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와. 얼마나 기특해.
0: 그렇게 친구와 나는 바닷가에서 요가를 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로 밀려들었다.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몸을 움직였다. 순간 그 이별이 길고 긴 인생의 작은 점 하나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한 달째 새벽마다 바닷가에서 요가를 하고 있다. 무엇에 집중해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을 자주 만들 것,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 기특하게 살아갈 것.

묵묵히 해결해 오셨는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장님, 휴가는 걱정 없이 푹 쉬세요. 그래도 혹시 듣고 계실까요? 모두가 반갑게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얼른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30년 근속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이런 관계 참 보기 좋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노을에 함께.

노을 함께 이어서 데이식스 예뻤어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휴가라 처음으로 아내가 네일아트 받는 곳을 같이 가봤어요. 이동욱 씨 손톱에 매니큐어만 쓱 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길이 다듬고 컬러 바르고 아름다워지려면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0: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빅나티 밴쿠버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제가 어제 브루노 메이저의 노래를 브루노 메이저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하죠. 앞에 브루노를 하면 나는 마스거든. 그런데 어제 메이저님의 노래가 나왔죠.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지금은 또 어떻게

아니 근데 햄버거는 괜찮아요. 햄버거는 탄단지라고요. 그 혹시 감자튀김도 혹시 드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여부기는 한데 통밀식빵에 맛있는 과일이랑 그리고 소스는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후라이, 계란 후라이 얹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겠어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9700님은 저 20살 생일인데요. 혼자 만두라면 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축하받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어머 혼자서 또 만두까지 넣어서 만든 거예요? 생일 너무 축하하고 20살 생일은 되게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또 우리한테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생일 축하해요. 잠시 후에 빵나왔정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수요일 수다 떨며 웃는 날, 오늘 있었던 피곤한 일들은 저랑 수다 떨면서 다 털어내시고요. 맛있는 빵 드시면서 웃음 충전하세요. 뉴욕 조각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빵야! 야근하고 이제야 퇴근했는데요. 오늘 저녁거리 미리 준비해둔 나 칭찬해. 아침 헬스를 시작했어요. 원래 안 챙겨 먹던 아침밥을 먹게 됐습니다. 등등등.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에게 수다 신청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어제 발매된 신곡이에요. 프로미스나인의 Fine Time Me. I think you need it.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쩡. 여러분의 사연만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빵은 뉴욕 치즈 조각 케이크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8380님, 정디, 저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화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출장 갔거든요. 근데 집에 한우 선물이 들어왔어요. 이걸 남겨놔야 할 될까요? 제가 신비복숭아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신비해서 못 구해 라며 능청스럽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뭐야, 난 또 크게 싸운 줄 알고 겁냈네. 8380님, 신비복숭아 그 망원시장에 아직 팔더라고요. 그거 구매하시고 한우 한 조각은 남겨볼까봐요. 7494님, 어제 잠이 안 와서 새벽 늦게 잠들었는데요. 오늘 자동차로 음식 배달하러 떠나야 합니다. 졸지 않고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해주셨네요. 근데 진짜 가끔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늦게까지 못 잘 때가 있어요. 7494님, 오늘 졸지 않고 라디오 12시까지 그럼 들으면 되겠다. 오늘 키스 라디오까지 오늘 배달 화이팅입니다. 852님, 프로젝트 총 책임을 맡아 올여름 휴가 반납했어요. 마음은 뉴욕 한복판을 거닐고 싶은데 현실은 일과의 싸움으로 바쁩니다. 뉴욕 빵으로라도 기분을 즐기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뉴욕 치즈케이크지 우리. 근데 이렇게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리고 또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때 휴가를 받으면 얼마나 더 달콤하겠어요. 저희가 뉴욕 느끼시라고 뉴욕 치즈케이크 보내드립니다.

6학년인데요. 많이 우울하거든요. 근데 언니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울하다는 지금 단어를 벌써 알고 있다니. 근데 우울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약간 뭐랄까? 살짝 센치한 거라고 할까? 저희가 또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뉴욕치즈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면서 라디오에 자주 찾아와 주세요. 이무리님은 방학 중인 중딩 아들 왜 이리 방에만 있을까요? 방에 뭐 좋은 걸 숨겨놨나 봐요. 그래도 밥 먹자고 하면 후다닥 또 나와요. 배는 고픈가 봐요. 우리 아들 귀엽죠? 해주셨는데 중학생이면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생길 때가 됐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큰 뭔가를 숨겨놨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요즘 근데 막 혼자만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예 밥 먹는 것도 따로 먹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다정한 거예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6215님, 오늘 탁구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왠지 내 눈에서도 비가 내릴 것 같았다. 오늘 내 마음 날씨. 비가 그친 뒤에 펼쳐진 일곱 빛깔 무지개. 다음 쉬는 날에도 비가 내리려나?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같이 우산을 나눠 쓰는 그 순간이 설렘? 어떻게 설렐 수가 있는지. 제 꿈에 그리는 그런 결혼 생활이 많네요. 류건아님은 어머! 둘이 사귀시나 봐요. 결혼했대요. 이현일님 설렘? 혹시 사랑? 이런 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두근거리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연애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두근거린다는 분은 거의 처음 뵙기는 해서 저도 좀 너무 신기합니다. 남동원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가요? 저희는 이제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를 표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9744님께서 쩡피 그 비와 관련된 노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희가 그렇게 또 뻔하게 가진 않아요. 그쵸? 아닙니다. 땡땡땡. 오늘의 쩡피 권진아의 몬스터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첨해주세요. 저와 마음이 통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권진아의 몬스터

찌락칼국수롱. 7288님, 비가 살짝 그쳤을 때 냉큼 산책 나왔거든요. 30분 정도 동네를 걷고 들어가려는데 그제서야 비가 마구 쏟아져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비 맞으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해주셨는데, 비 맞을 때 되게 감성적이죠. 막 드라마 주인공 된 것 같고. 근데 또 너무 막 쏟아질 때 맞으면 약간 처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728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103님,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떨떨 할인 훈라면.
1: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0: 저는 되게 못 던졌다고 생각을
1: 잘 던졌어,
0: 하고
1: 잘 던졌어요. 차분하게.
0: 다른 분들이 오, 그래도 괜찮게 던졌다 이렇게 많이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 오, 드레님도 보셨나요 영상?
1: 봤어요. 와. 너무 차분하게 던지셔서 약간 공이 좀 느리던데요.
0: 정확하게 정확하게
1: 어, 너무 잘했어요. 네, 포물선이 탁 그려지더라고요.
2: 아주 폼도 좋았고 공 그 위치도 너무 좋았고 아마 자주자주 또 쉬고 들어올 겁니다. 아,
0: 정말 괜찮았어요.
2: 아, 드레님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어, 저 너무 잘 지냈었고요. 예. 저희 또 이게 KBS 사단기 네. 또 촬영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2: 아, 사단기도 갔다 오셨어요?
1: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2: 어떠셨어요, 사단기 촬영은?
1: 어, 명수 선배님, 박명수 선배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아~ 배려해주시고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2: 그랬구나. 명수 선배 네. 너무 좋으시죠?
1: 너무 좋으세요.
2: 맞아요. 막 이렇게 야!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 옆에서 다 챙겨주시는
1: 맞아 마음이 따뜻하세요.
2: 그런 분이십니다. 네. 아, 제가 근데 진돌님 어떤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남자 아이돌 체험한 거
1: 어, 저도 봤어요. 아니 희디님도
2: 아이돌 여자 아이돌 체험하시고 어, 진돌님이 남자 아이돌 체험하시고 아하, 제가 봤거든요.
0: 아하 너무 많이 본 걸 보셨네.
1: 다 타자도 봐야죠. 가족인데.
2: 아니 그게 너무 핫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0: 아이고야.
2: 아니 그거에 대한 좀 후기를 듣고 싶었어요. 실제로.
0: 아, 그게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아니 네. 친구가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체험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아니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어 저는 그때 해보고 이제 아이돌이라는 직업이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구나.
2: 어 그러셨군요.
0: 무섭더라고요 정말.
2: 근데 거기가 진짜 신기한 게 그 벽들도 음악 방송 아이돌들이 사진 찍는 그 벽 있죠.
0: 오, 오, 네.
2: 그 벽 색깔로 똑같이 해놨더만.
0: 오, 그랬어요.
1: 진짜요?
2: 근데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0: 오히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네. 이 자주색 벽은 뭐지? 그래서 이 자주색 벽이 뭐길래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사진을 찍지 했는데 그런 벽도 있었고.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계단이 있는 복도 같은 거였는데
2: 와 맞아 계단에서 많이 찍잖아요 아이돌들 네.
0: 이 복도는 왜 있지? 하면서 막 그렇게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2: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2876님 라디오쇼에 또 나오시려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들레님. 그러면 너무 좋죠.
1: 네.
2: 남동원님은 시골하면 출연료 있나요? 해주셨는데
0: 아 안 물어봤네요 이거를. 아차차 공 던지는 거에 집중을 해갖고 아 그러네요 이런 걸 안 물어봤었네. 혹시 있나요?
2: 있지 않을까요? 아 없어요?
0: 없지 근데 갔을
2: 때 저도 기억이 너무 안 나요. 옛날에 가지고
0: 유니폼이랑 모자를 주셨거든요.
2: 아 그게 출연료예요.
0: 네, 그다음 공도 주고 뭐 저는 이 정도로도 굉장히 만족을 네. 해갖고
2: 그러면 그날 그냥 체험 학습한 걸로 이렇게 하시나 보나.
0: 그러니까요.
2: 뭐 나중에 혹시 보니까 그 계좌 확인해 보시고요.
0: 한번 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2: 네네. 그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코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라디오의 필수 코너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요 저희 전문가가 아닙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 작고 사소한 질문도 좋고요. 진지한 질문도 좋아요. 저희에게 고민을 의뢰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2: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고민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허정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여름방학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0: 베프인데 걔가 이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이제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은 안쪽에서 요리 안 시키고 앞쪽에 세워놓는다. 네,
1: 어쩐지 나는 계속 안쪽으로 가라고 하더라. 어쩐지 나는 계속 안에 들어가서 피자만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장님이. 아, 그래서였구나.
0: 아마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막 물리는 거죠. 남자애를 보러 오기도 하고 여자애를 보러 오기도 하니까 앞쪽에는 좀 이렇게 예쁜 애들을 좀 놓기는 하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네, 다음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1: 짱뚱어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보세요. 재밌어요.
0: 오, 뭔가 메인으로 일하시면은 또 이렇게 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즐거우실 수도 있어요.
1: 그런 재미.
0: 이래경님,
2: 제일 힘들다는 인형탈 아르바이트를 먼저 도전해보시면 다른 아르바이트가 덜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0: 근데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힘든 걸 먼저 하라고 하는 파가 있을 거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해라 하는 파가 있을 텐데, 우리 들레님과 진돌님은 좀 첫 알바면 쉬운 걸 가는 게 맞아요? 어려운 걸 가는 게 맞아요?
1: 저는 좀 독특한 거를 좀 추천해요.
0: 독특한 거?
1: 네, 독특한 거.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좀 나중에 얘기라도 할 때 소재거리로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약간 이런 거면은 약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럼 좀 독특하고 내가 이게 어디서 얘기할 때 재밌을 만한 거. 오, 들레님은요?
2: 저는 너무 어렵지도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중간 레벨이면 좋을 것 같아요.
0: 중간 레벨.
1: 네.
0: 아, 첫 아르바이트가 뭐였지? 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전단지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이제 강남역에서 그거 하는 거 했었는데, 내가 주면은 그거를 바로 한 세 걸음 가다가 던지신 버린단 말이에요.

0: 장들레 영원 듣고 왔습니다. 9473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네요 해주셨고요. 남도건님 알바비 영원 띠로리. 이렇게 지금 감성적인 노래 알바비 영원이라뇨. 그쵸 드레님?
1: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밝은 곡만 많이 써보겠습니다.
0: 아니 그 노래 나오면서 아유 그 처지는데 아 우리는 들레님 노래를 켜드리고 싶죠 이제는데 이러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사진을 띄워주신데요. 어? 아 아이돌 아이돌 진돌님 너무 귀여우신데 근데
2: 아 진돌님 근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0: 아 저기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약간 그런 데네.
3: 어 너무 충격적.
0: 근데 메이크업이 좀 진했죠?
3: 에?
0: 메이크업 좀 진했죠?
3: 네, 그거 거기에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네. 중국 직원

0: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오늘도 이제 일에 대한 약간 문자가 많이 오네요.
0: 그러네요. 어.
1: 근데 편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0: 아니요. 저는 무조건 발전이요.
1: 진짜?
0: 네.
1: 이게 근데 그 회사를 가도 그렇게 될까는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만두는데 거기도 발전적이지 않은 회사면 어떡해요?
0: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자주 이제 계속 발전을 위해서 옮기시는 분들이 더 오히려 월급이 오르더라고요.
1: 아, 이게 도전을 해야
2: 도전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0: 아닌가요?
1: 아, 근데 그것도 근데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사연 저희가 기다리고요. 일단 저희 4부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거니까 그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맞아요.
0: 8620님.
3: 사회생활 연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초년생이라면 어려운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며 배우고요. 연차가 조금 있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씩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0: 네요.
1: 그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배워봐야 할까요?
2: 초년생일수록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히려.
2: 네.
1: 이거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다, 그렇죠?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초년생일 때 공부를 해서 발전을 해서 넓혀 나가라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초년생일 때는 일단은 적응을 해라. 그리고 그 후에 너가 여유가 될 때 가라. 약간 이런 방법이 또 있는
2: 그러네요.
1: 것 같아요. 7867님.
0: 그냥 다니세요. 재취업 준비 중인데요. 요즘 취업하기 진짜 힘들어요.
1: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취업이 할 공간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제 열리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1: 왜 안 그랬다가 진짜 몇 년을 취직 못하게 네, 되면 어떡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현일님.
2: 나의 값어치를 높여서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 게 정석이긴 하죠. 저라면 도전을 추천합니다.
1: 아, 그렇죠. 도전도 너무 좋은 일이니까. 9151님. 저 같으면 쉽고 편한 직장에서 마음 편하게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고 필요하기는 한가 보다. 그렇죠?
0: 맞아요.
1: 1081님.
3: 저는 2, 3년마다 옮기고 커리어 열심히 쌓았고요. 연봉이 초봉보다 몇 배 올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1: 2, 3년마다 옮기셨대요?
0: 이러면은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네. 더 공부해서 이제 점프 이렇게 해갖고.
1: 근데 면접을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 가족 중에서도 이제 이직을 하려고 나갔다가 지금 이직을 못하는 상황인 분이 계시는데

0: 진짜로 어쨌든 결론은 그거네. 내가 마음이 가면은 가고.
1: 그렇죠.
0: 지금 아니면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더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한희정의 내일.

한희정의 내일 듣고 왔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함께하고 계세요. 첫 번째 사연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일단 이걸 추천드리고 찾고 나서 또 다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뢰

0: 집 어딘가에 있어 이러길래 저도 그때 이제 솔직하게 아 근데 나도 우리 집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버려버린 거는 잃어버리고 새로 다시 하자.
1: 그랬구나.
0: 그래서 그렇게 했다.
2: 다시 하셨어요?
0: 네, 다시 하고 결혼 반지도 했는데 결혼 반지는 애당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뭐 결혼 반지 우리가 했는데 또 잃어버릴 거 뻔하다. 네. 소중한 곳에 고이 금고에 넣어두자.
3: 오, 그래요?
2: 네. 안 끼고 다니세요, 그래서?
0: 그래서 잘 안 끼고 다녀요.

0: 네, 밥 한 공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참기름을 한 숟갈 쫙 돌려주고 고소한 냄새를 맡으면서 쓱싹 비벼 먹는 맛이 또 일품이긴 하거든요.
1: 아, 엄마 반찬 받아올걸. 안 받아와가지고 집에 반찬이 지금 오이무침 하나밖에 없어요.
0: 아,
1: 오이무침으로?
0: 그래서 저 말만 하는데도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요. 와,
1: 그럼 필수로 넣어야 될 거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필수로 넣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참기름과 아, 저 달걀 프라이가 정말로 근데 중요하기는 한데 그 달걀을 다 익히면 안 되고 한쪽만 익힌 상태에서 노른자를 톡 터지면 터지게 할 수 있게끔 해서
1: 버터처럼.
0: 네, 그렇죠.
1: 아, 맛있겠다.
2: 들기름인가요? 참기름인가요?
0: 들기름이 있으면 훨씬 좋은데 들기름이 없으면 참기름도 좋고 네. 아, 사실 가리지는 않아요.
2: 알겠습니다.
1: 둘 다 다 괜찮아요, 그렇죠?
0: 네.
1: 들레님은 만약에 이제 비빔밥을 해 먹는다고 하면 네. 어떤 재료를 꼭 넣으세요?
2: 전 무조건 계란후라이를
1: 네. 두 개.
2: 아니요, 세 개는 넣습니다.
1: 세 개.
0: 아, 단백질 중요하죠.
2: 네, 단백질이 최고예요.
1: 세 개.
2: 네.
1: 그 좀 매콤하게 하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연하게 하세요?
2: 저 약간 연하게 해요.
1: 예, 연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
0: 근데 네. 저 그날의 이제 기분에 따라서 약간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은 고추장을 좀 더 넣어서 네. 약간 매콤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그쵸. 않더라고요.
1: 저는 약간 완전 고추장 많이 넣는 그런 비빔밥을 선호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편하고 친해지면은 아,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좀 알겠지, 뭐 이해해주겠지 하면서 조금은 오히려 좀 더 무심해지고 뭔가 좀 그래,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주변 사람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한 번씩 되새기곤 합니다. 주선혜님, 다정함이란 말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쵸? 이 다정...

0: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엔 위제로
2: 일양약품 소리 질러!

가 있었는데 입대 후 김재훈 병장님께서 키스더라디오 너무 재밌다고 가끔 다시 듣기로 들려주셔서 그 매력에 푹 빠져 전역하자마자 환승의 라이브로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야, 이 낭만, 이 사연의 낭만 치사량이 끝이다. 진짜 2026년에 군대에서 라디오를 추천해주는 병장님이 있다. 이 김재훈 병장님 듣고 계시나요? 진짜 충성입니다. 충성. 야,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 우리 4.14님도 우리 병장님의 추천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네요. 환승 라디오는 이미 좀 끝났고 다음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 때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4.13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병장님도 너무 샤이샤이 하지 마시고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이미 네임드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 피처링 헤이즈 룰에 이어서 PH1 피처링 엔믹스 해원 5, 4, 3, 2, 1 듣고 한 해 만에 나름 다정하게 결제하는 편인 정한의사로 돌아올게요.

0: 고도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내진님, 아 오늘은 왜 노래 안 불러줘요? 라고 하셨는데 노래 불렀습니다. 채연 씨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사. 요거는 이제 너무 노래처럼 부르면 안 돼요. 이 노래방 바이브로 불러줘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예진님께서도 크크크크 90년대생만 공감하는 둘이서 라고 보내주셨고 자유로 씨 요거는 이런 식으로 불러야겠죠? 1, 2, 3, 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1: 갑자기?
0: 아, 예, 예.
1: 잠깐 장기침 하려고 하는데 네. 말 걸어주셔가지고
0: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 제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죠.
0: 갑자기 말 거는 거 익숙하실 텐데
1: 아, 이 타이밍일 줄 몰랐어요. 보통 이거 다 끝나고 하루 씨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나나나 시킬 줄 몰랐습니다.
0: 아, 미안합니다. 네. 90년대 우리가 좀 또래가 자유로 씨 또래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감을 맞아요. 좀 살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 완전 공감합니다.
0: 기침 이슈 때문에 네네. 아무튼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지난주에 한키라 회식 자리에 언제쯤 올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모았던 분입니다. 거의 뭐 주인공이었죠. 자이로 언제 올래 듣고요. 자이로 드랍 더 하트 저랑 세트 세트인 기타리스트 세기 자이로 씨와 돌아올게요.

0: 항상 곁에 머물고 싶은 그대부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지친 그리움으로 널 만나고
1: 비가 오는 밤마다 생각나는 X까지
0: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드랍해주세요.
1: 자이로

0: 차이로 전기 자이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빠빠라바 빠빠빠빠라바.
0: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뭐죠?
0: 콘서트 전성 매진 축하드립니다. 빠빠라바 빠빠빠빠라바. 감사합니다. 3일 전성 매진이 됐어요.
1: 네, 전성 매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야, 진짜 자이로 씨의 인기를 좀 느끼고.
1: 아, 진짜 깜짝 놀랐고. 네. 제가 이제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네. 2분 걸렸대요.
0: 2분. 너무나 축하드리고
1: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지금 근데 유일하게 지금 찬스죠. 취소표가 네. 조금
1: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0: 구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찬스이기 때문에
1: 여러분들 지금 빨리 오셔야 네, 돼요.
0: 하키라 듣는 청취자분들 지금 빨리 달려가시길 바라면서
1: 네,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0: 네. 너무 축하. 이제 공연 준비만 잘하시면 되겠네요.
1: 네네 진짜 네. 이게 뭔가 처음에는 좀 겁이 많이 났거든요. 네. 뭔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아 진짜 내가 미친 짓을 한 거 아닌가.
0: 나 그 마음 알아. 나 그 마음 알아.
1: 지금 3일 무슨 네. 무슨 짓을 한 거야. 근데 매진 되는 순간 예. 진짜 감사합니다.
0: 그치.
1: 이런 마음이었죠.
0: 이런 뭐 좋은 마음을 또 안고 뭐 한키라 회식도 있었지만 네네. 또 인별그램 스토리 사진을 보니까 네네. 윤도현 선배님이랑도 회식을 좀 하신 것 같던데.
1: 아니에요.
0: 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술자리 사진 같은 게 올라왔던데.
1: 그거 그냥 의자에 누워 있는.
0: 아 미안.
1: 그냥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설정샷.
0: 아, 저 너무 스토커 같아요.
1: 네네. 너무나도 모든 거를.
0: 아 저는 윤도현 선배님이랑 술자리 하시는 줄 알고 이런 유치한 질문 한번 드려보려 했거든요.
1: 뭐 어떤가요?
0: 윤도현 한해 동시에

0: 뭐야. 또 거짓말하기 아니 저 뭐야 또 윤도현 선배님한테 미안해가지고.
1: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두 분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각자에게 간다면.
0: 아 그렇죠.
1: 형한테 가면 또 도현 형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네네. 또 도현 형한테 가면 형이 또 이해해 줄 것 같고. 네. 그래요.
0: 마음속으로 뭐 두루뭉실한 데다 감사드리고. 네, 뭐 사실 저희 회식 어차피 제가 그 도현 형님이랑 같은 날 부른다고 해도 늦게 오실 거잖아요. 주인공처럼. 무려 2시간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2시간이었어요? 네. 1시간이죠.
0: 2시간, 2시간.
1: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섞고 대제했잖아요. 네. 죄송하다고.
0: 저희가 사실 밤늦게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회식 자체가 좀 늦긴 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12시 반 시작이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2시가 되어서. 2시가 돼서 나타났어요. 새벽 2시에.
1: 아, 정말 죄송합니다.
0: 나타난 분입니다.
1: 아, 네. 네.
0: 다들 또 자유롭게 등장할 때 박수를 치면서.
1: 네, 박수를
0: 치면서. 주인공!
1: 주인공! 와, 지금 몇 시야?
0: 쑥스럽게 들어왔다.
1: 그때 갔더니 안주가 다 먹, 안주 다 드셨어요.
0: 그러니까 너무 늦게 왔어.
1: 맞아요.
0: 이제 안주 끝났었습니다.
1: 맞아요.
0: 아무튼 또 뭐 콘서트 매진 가서 오셨다고 저희가 박수.
1: 맞아요.
0: 그날 제대로 연예인 네네. 또 저희가
1: 슈퍼스타 된 기분이었어요.
0: 대접 해드렸고
1: 또 상석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또 중간에 앉으셨죠.
1: 맞아요, 맞아요.
0: 수식어도 높이 좀 빼고 가야 될 텐데 그냥 크크 다음에 빠질 수식어.
1: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저는 오늘 요 분을 좀 빼도록 할게요. 요 분은 왜 계신지 지금 또 기억이 나질 않아요.
0: 누구죠?
1: 이분은 또 사람도 아니셔가지고 좀 얼룩말 빼겠습니다.
0: 그때 얼룩말은
1: 뭐죠?
0: 그 옷을 입고 오셨는데 좀 줄무늬가 얼룩말 같다 라고 만들어진 수식어라고 좀 기억이 나네요.
1: 그쵸, 그쵸.
0: 이렇게 하나하나 추억해가는 것도 우리 자이로 드랍다트를 좀 추억하고 되짚는데 또 도움이 된다.
1: 그렇네요. 좀 약간 좀 복귀해보는 그런
0: 복귀해보는 시간을
1: 갖게 되네요.
0: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얼룩말 네. 배우 가고요. 주희연님께서 어휴 오늘 자이로 미모 너무 청순하네 설레게.
1: 아 그런가요? 오늘 좀 네. 부어가지고 조금.
0: 아 오늘 약간 좀 내추럴.
1: 네. 그러니까
0: 머리도 좀 이렇게 부스스하고 방금 일어난 남자친구 느낌.
1: 뭔지 아세요? 왁스 바르고 왔어요.
0: 연출이구나. 이 부수수함 연출이구나.
1: 저 최대한 한 건데 딱 나올 때 이제 현관에서 거울 봤는데 네. 망한 거예요.
0: 아, 아니야 내추럴하고 오늘 그냥 흰 티에 뭔가 좀 부수수한 머리가 나 방금 일어나가지고 여자친구 보러 온 남자친구 같은 느낌 좀 있습니다.
1: 거기에 스프레이까지 뿌렸는데.
0: 꾸안꾸예요. 이게 꾸안꾸예요.
1: 네, 이게 꾸안꾸입니다. 꾸몄는데 안 꾸민 네. 것 같은.
0: 맞아요.
1: 네, 진짜 안 꾸민 것 같은.
0: 우리 희은님 새싹이시거든요.
1: 아시죠?
0: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샴페인. 드리겠습니다. 신지은님. 둘이 미리 짜고 오는 거야 뭐야. 옷색 겹쳐라고 하셨고.
1: 그러네요. 오늘 우리 그러니까 둘 다 하얀색이네요.
0: 오늘 좀 화이트 느낌이어가지고 네, 좀 겹칩니다. 우리가
1: 좀 화나네요. 좀.
0: 좀 화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린 왕자 스타일로 갑니다.
1: 뭐야 갑자기

0: 앉아서 박수 네. 크게 치고 있었어요.
1: 웅이는 사실 자유로 오기 전까지 웅 씨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너무 재밌게 해줬는데 네네. 자유로 오자마자 살짝 자유로한테 그 좀 뭐야 시선이 가가지고 약간 질투했어. 약간 심통 내더라고.
0: 왜 심통 냈어? 아, 어. 그래서 뾰루퉁하게 나한테 뭐라고 어. 했구나.
1: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했잖아요.
0: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진짜. 그래서 아, 맞아, 맞아.
1: 그게 본인 위주로 쫙 재밌게 흘러갔단 말이야. 엄청 재밌게 아, 썰도 얘기해주고, 그 너튜브 비하인드도 얘기해주고, 너무 재밌겠는데 자유로가 탁 늦게 등장해가지고. 어, 콘서트 매진하면 자유로 위주로 흘러가기 좀 심통이 났어.
0: 아, 심통 나. 너한테 네.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에는 되게 네. 어, 자기 위주를 잡고 있는 아, 것 같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그 이후에는 페이스 찾았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아무튼 또 즐거운 회식이었고 자유로 드랍다트 참여 방법 안내해주세요.
0: 네, 그녀의 삶이 전부 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이 서로 다른지 남김없이 알아가고 싶어요. 아니 그녀라는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봤는데 저의 1년을 그녀에게 맡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트로피를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연말 그녀에게 올해 남자가 될 제 모습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드랍해주세요.
1: 네, 방금 예시는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냈던 정규 앨범.
0: 맞아요, 맞아요.
1: 무려 타이틀곡입니다.
0: 아, 진짜요.
1: 올해의 남자.
0: 올해의 남자.
1: 라는 노래를 각색했다는 점.
0: 올해의 남자.
1: 그때 이제 Man of the Year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가지고. 아, 민망하네. 아, 네, 올해의 남자라는 곡이 있거든요.
0: 아, 올해의 남자.
1: 후렴 가사가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뭐예요?
1: 내가 너의 올해의 남자가 돼줄게.
0: 와, 대박이다. 아, 근데 그렇습니다. 임팩트 있다.
1: 그래요?
0: 어, 올해에 딱 무슨 어떤 남자가 있었던지 간에 그 남자 되는 게 내가 최고다.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0: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게 더 좋아요. 뭐죠? 남김없이 알아가고 싶어요. 아니 뭐 뭘 어떻게
1: 너무 사랑하니까
0: 안 남기는 스타일이구나.
1: 너무 사랑하니까 남김없이 다 알아가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좋아요.
1: 아, 뭐 내년에는 안 만나겠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0: 말투와 행동이 너무너무 다정하고 머리를 만져주는 손길이 설렘설렘하고 느낌 아시겠죠? 아무튼 처음 본 뒤로 거의 매주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그냥 커트, 앞머리 커트, 볼륨 매직, 두피 클리닉, 영양, 뿌염, 진짜 할 수 있는 시술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일곱 번째 갔을 때 용기 내서 밥 한번 먹자고 했더니 남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제가 고백해서 연애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 후가 문제예요. 다들 예상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남자친구가 너무 불안해요. 일단 미용실에서 인기 디자이너라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미용실에 있는데 디자이너분들이 거의 여자거든요. 그분들이랑 너무 격 없이 친해서 질투 날 정도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손님이 또 없겠어요. 남친의 실력, 매너, 귀여움, 거기에 홀리는 고객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끔, 아니 사실 매일 잠을 설쳐요. 이 문제로 남친이랑 자주 싸우는데 저를 좀 질려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저 그냥 헤어져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그건 안 되겠네요. 이분께는 선물로 천연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고요.
1: 그렇죠.
0: 요약하자면 미용실 갔다가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그 헤어 디자이너 분이 이제 남자친구가 된 겁니다.
1: 그렇죠.
0: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너무 매력적인 남친이라 불안해서 전전긍긍한다는 사연인데
1: 그렇죠.
0: 일단 뭐 공식 질문 드리고 갑니다.
1: 네네.
0: 자유로 씨 혹시 헤어 디자이너에게 반해본 적 있을까요?
1: 아니요. 헤어 디자이너 분에게 실망한 네. 적은 많습니다. 어렸을 때
0: 아 보통은 좀
1: 보통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0: 내 스타일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1: 네. 저 이제 저도 말 못하는 성격이라서
0: 아 나 뭔지 알아.
1: 중간에 잘못됐을 네. 때 멈췄어야 됐는데 이제 끝까지 가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0: 옆머리 조금만 잘라주세요.
1: 옆머리 없어지잖아요.
0: 없어지고 뒷머리 조금만 잘라주세요.
1: 없어지죠.
0: 뒷머리 날라가.
1: 뒷머리 조금만 진짜 네. 조금만 남겨주세요. 네. 진짜 없어집니다.
0: 그래서 진짜 조금만 잘라주세요 해도 없어져요.
1: 없어져요.
0: 왜 없어지지?
1: 그리고 그렇게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장소잖아요 거기가.
0: 우리 고객님은 얼굴형이 진짜 좋으시다.
1: 그러면 저는 이제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모자를 네. 쓰고 나갑니다.
0: 그러니까
1: 머리를 하고 모자를 쓰고 나가죠.
0: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좀 네. 이제 적응도 되고 안정감이 생기네요.
1: 맞아요. 집에서 얼마나 화를 내면서 아이씨 머리가 아닌데 하면서 실망한 적은 많습니다.
0: 아 일단 뭐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 네. 아 일단 여자친구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귀긴 했는데
1: 네네.
0: 이게 좀 과해지면 진짜 좀 질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야, 확실히 콘서트 매진남이라 지금 실력이 바짝 올라왔습니다. 야, 아니
1: 매진남. 매진남의 실력이 올라왔습니까?
0: 네, 올라왔고. 네네. 아니 지금 사연자분이 요 연주 좀 듣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좀 가라앉히면 좋을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자랑이란 거는

0: 돌아와서 들으시고 보노보노님은 가셔서 들으시고 아. 우리 한키라 가족들 정말 하나입니다.
1: 네, 아우 너무 네. 좋으시겠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또 놀러 가셨는데 이렇게 또 라디오까지 들어주시니까
0: 나의 감동이잖아. 아까 제가 그 콘서트 스포를 좀 듣고 네네. 윤도현님 오시는구나라고 추측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 저도 몰라요. 게스트를 아예 몰라요.
1: 아, 모르겠어요. 도현이 형 물어보고 싶은데.
0: 아예 그래도 기대감 가져갑니다. 네네. 여러분 복불복이에요.
1: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0: 모릅니다. 여러분의 운에 맡기세요. 8월 13, 14, 15 맞죠?
1: 14, 15, 16입니다.
0: 그때

0: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수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자이로.
1: 드랍 더 하트.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 네.
1: 이번에는 익명을 요청하신 분께서 드랍해 주신 사연입니다. 만나볼게요.
0: 회사에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그분이 퇴사를 하신다길래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같이 술도 몇 번 마셨고 썸인지 쌈인지 모를 뭔가를 탔으나 현재 결과적으로는 썸붕, 썸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판 싸우고 와장창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정대로 퇴사를 하셨고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한 달 만에 재입사를 하셨지 뭡니까? 그것도 저랑 정말 매일매일 소통을 해야 하는 포지션으로 말이죠. 그분이 재입사한 뒤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느껴져서 언제 한번 회식을

0: 기분이 나빠진 거지 내가 그치. 볼 때는.
1: 근데 이 우리 사연자분 말대로 5만한 올드맨 우리
0: 5만한 올드맨
1: 선생님께서는
0: 5월 선생님은
1: 좀 지금 앉으려고 뭔가 좀
0: 그러니까.
1: 이런 톡으로도 기싸움 하시는 것 같은데
0: 맞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1: 이거 일일이 기분 나빠하고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맞아. 무시하세요
0: 맞아 그냥 무시가 정답인 것 같아 뭔가 그리고, 또 시비를 걸어오면 네
1: 그리고 진짜 공적으로 무언가를 부탁을 하거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0: 맞아요.
1: 지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억지로 더 무시한다거나 뭐 더 해명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 진짜 뭔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정도를 지키면서 그냥 계속 뭔가 회사 생활을 하시면은 그냥 알아서
1: 네.
0: 알아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분하고는
1: 네.

0: 혐관을. 오만한 올드맨하고는 네. 혐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우리 그 사연자분이 자유로시 팬이고.
0: 네. 아 그래요.
1: 따끔한 연주 요청해 주셨는데. 네네. 좀 어떤 곡 들려주실지.
0: 아 이분하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면은 네. 싸워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네. 파이트라는.
1: 파이트란 곡이 있어요? 네,
0: 파이트란 곡이 있어요.
1: 어우 세상에.
0: 코타로 오시오 기타리스트의 파이트.
1: 아 기타리스트 곡이다. 예.
0: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는 바람에.
1: 네. 지금 이양문 그 감성.
0: 예, 오만한 올드맨 이겨라.
1: 예, 지금 기타로 조금 옮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에너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리 익명을 요청하신 분 에너지 얻으시고 따끔한 연주 들으세요. 파이트.

0: 그런 생각은 네. 아예 지우셔야 네. 됩니다.
1: 나의 발전을 위해 네, 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네. 네. 짧은 사연 빨리 가볼까요?
0: 네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윤채님께서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내릴층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그 하루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그분도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물론 기억하시죠.
1: 그래요?
0: 네. 내릴층 버튼을 먼저 누르셨다며요.
1: 뭐 다른 거 가지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은 거야?
1: 아, 나한테 야유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털어내야죠.
0: 형,
1: 미안합니다.
0: 여기까지 형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1: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0: 그렇죠.
1: 아, 요거는 네. 그린라이트죠?
0: 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1: 아니, 아, 그렇죠. 기억하니까 눌러줬을 거 아니야.
0: 그쵸? 내가 한 말이죠.
1: 아니 근데 같은 회사야 만약에 같은 회사인데도 층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완전이죠.
1: 그러면은 조금 이게 업무를 위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생판 다른 층이야. 근데 둘만 탔어. 근데 눌러줘. 그러면 당연히 완전, 기억하고 계시는 거지.
0: 그거 완전 자기를 무조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사만 하던 사이였다. 근데 언제? 어느 날은 제가 내릴층 버튼을 먼저 눌러줬다는 것은 네. 그 상대방 지금 사연자분이 어디서 내리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1: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그린라이트까지는 잘 모르겠다만 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0: 근데 나는 그냥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치, 눌러주는 그치. 게.
1: 용기 있는 거야.
0: 용기 있는 거야. 이건 난 너를 기억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1: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0: 거지. 맞아요. 나도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눌러주는 건데.
1: 근데 설렌다라는 반응이 있고 매너 같은데.
0: 아니면 뭐 사연자분께서 좀 박스를 막 한 20개씩 들고 있었나?
1: 아니. 그 자주 마주치는 분이 좀 잘생겼나 보다. 그래서 설레는 거.
0: 그럴 수 있어.
1: 그냥 누르신 거 아닌가?이라는 반응도 있고.
0: 뭐 장난으로 여긴가 네. 저긴가 하면서.
1: 그냥 동료라는 반응도 있고 동료는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냥 회사에서 마주치는 분인데.
1: 네, 다들 회사에서 왜 이래?
0: 아 그래도 이제 어느 회사도 사람 만나는 곳 아닙니까?
1: 그러네요. 그런데 뭐 이런 사연에는 가차 없이 사실 여러분들이 또 살 날려주시니까.
0: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읽어봤고 네. 아 제 드립 반응이 좀 반응이
0: 아직도
1: 안 좋네요.
0: 세뱃돈 우울할 때 울면 수준인데 붐따 견디셔야죠. 견뎠어요. 견뎠는데.
1: 아니 받아들였습니다.
0: 안 받아들였어. 아까 네. 지금 처음 얘기했을 때.
1: 기분이 태도가 안 됩니다. PD가 아직까지도 엄지를 밑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받아들였는데 왜 평가는 오래 가는 거죠?
0: 아니 형이 진짜 네. 못 받아들인 거예요.

0: 이제 연애 중인데요. 남자친구가 자꾸 저보고 딸 같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손이 많이 간다는 뜻일까요? 뭔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1: 아,
2: 이게 딸같이 느껴지는 거는 약간 손이 많이 간다도 있을 것 같고
1: 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네,
2: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근데 약간 그걸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느낌인 거죠. 진짜 챙겨주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죠.
1: 딸 같다는 거.
2: 딸 같다는 거는 진짜 뭔가 여자친구 이상으로 뭔가 좀 바라보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1: 근데 나는 약간 좀 오래 만나가지고 진짜 우리 막 가족 같아, 딸 같아, 막 딸 이런 거는 진짜 좀 찐사랑처럼 느껴지는데 맞아요. 만난 지 두 달 됐는데 좀 딸 같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여성으로서 뭔가 좀 매력보다는 너무 좀

0: 뭐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 아 진짜 근데 내 첫사랑하고 똑같이 생겼다.
1: 근데 여자분들은 좀 첫사랑이 아련하지 않나?
0: 모르겠어요. 저 여자분들에게
1: 남자는 좀 첫사랑이 아련하잖아.
0: 저희는 그래도 이제 아,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한데
1: 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0: 그렇죠. 첫사랑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어. 그러면은 좀 아예 그치. 없죠 그런 게.
1: 뭐 아무튼 이거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한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지?
0: 그러니까. 어 근데 반응을 보니까 헐 완전 그린그린.
1: 그린그린. 나는 그린그린 적이 없었는데.
0: 그죠. 그거 그냥 하는 말. 네. 관심 표현. 진짜 굳이 하는 멘트.
1: 네. 닮았는데 어쩜 어쩜 쩌쩜 라 쩜 고 어쩌라고. 라고 아주 좀 화나신 분이 계시네요. 뭔가 좀 뭔가 사랑이 스물스물 피어오를 것 같으면은
0: 그냥 바로 살을 날리시죠.
1: 화나는 분들이 좀 계세요.
0: 아 근데 진짜 이게 그냥 뭔가 그냥 한 말 같아요 저도. 뭐 굳이
1: 저 여잔데 첫사랑 안 하려네요라는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0: 삶은 계란.
1: 어, 아,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좀 그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냥 사오는 거 말고 약간 좀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어. 간단한 거 만들어가지고
0: 도시락처럼
1: 아직 싸왔는데 좀 이렇게
0: 이거 같이 먹으려고 어, 뭐, 어. 싸웠습니다.
1: 어, 이러면 좀 괜찮지 않나?
0: 그런 거 괜찮다. 어, 왜냐면, 어 같이 먹을 거.
1: 이러면은 어, 나의 요리 실력도 조금 뽐낼 수 있고 어, 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네. 할 수도 있고.
0: 어, 그러면서 어, 약간 좀, 어, 졸리다 하면서 어깨 기대.
1: 아, 왜 그러는 거야?
0: 아, 빨리 가자고 기차 탔으니까.
1: 너 왜 이렇게 급진적이? 너 원래 어,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0: 예,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항상 네. 제가 느꼈던 건데, 네. 어, 뭔가 좀 내 템포대로 안 하면 언제나 일을 그르칩니다.
1: 근데 뭐 도시락을 했는데 반응이 좀 좋다. 그럼 어깨 기대 버리는 거죠.
0: 맞아요. 아우 네? 졸려.
1: 하는 거죠. 아, 아무튼 또
0: 주책이다.
1: 설레는 사연이 왔고.
0: 네네. 어 반응이 왔어요. 네. 동대구역쯤에서

0: 정도.
1: 그쵸 그쵸.
0: 그 정도면 사귀겠다.
1: 어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다. 어깨나 어? 팔 닿았는데 안 피하기 추천.
0: 이거 뭐잖아. 이거 뭐잖아.
1: 피하면 안 돼. 절대 피하면 안 돼요.
0: 혹은
1: 가만히 있어야 돼요.
0: 다리 약간 무릎 쪽 닿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1: 가만히.
0: 가만히 있어.
1: 가만히 그 순간을
0: 네. 유선 않고. 유선 이어폰으로 음악 듣기. 너의 마음. 아 이거는 좀
1: 이거 너무 클리셰 아닙니까? 아,
0: 유선 이어폰도 요새 많이 안 갖고 계시고.
1: 그렇죠. 그렇죠.
0: 좀 그렇네요.
1: 도시락 관련해서 이게 있어요. 아, 그건 좀 오바. 사귀는 것도 아닌데 도시락 싸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0: 아,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1: 도시락을 싸라든지 그냥 뭐 그냥 뭐 손을 잡든지.
0: 방법을 알려드려도 뭐 나도 잘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의견 하나 드린 거지 뭐.
1: 그냥 또. 계란 싸가요 계란. 네. 삶은 계란 싸서 까서 드려.
0: 또 까서 오바까지 드려. 오바. 오바 좀 할 수도 있지. 쟁취하기 위해서.
1: 아. 그냥 어깨 기대.
0: 이렇게 기대세요. 네. 아 계속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기분이 계속 새어 나옵니다.
1: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0: 긍정적인 문자가 나왔는데 읽어주시죠.
1: 자기 긍정적인 건 남한테 읽어달라. 알았어, 네. 해볼게요.
0: 네, 읽어주세요. 성의를 다해서.
1: 오케이, 성의 있게 읽어볼게요. 4954. 한혜 오빠, 새뱃돈 너무 재밌어요. 키키키키. 한혜 오빠.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누나지만 좋아하면 오빠.
0: 아 정말 우리 사고 오사님
1: 진짜 따뜻하신 분이에요.
0: 개그 코드가 나랑 맞다. 제가 포도탄 산음료도 새싹이시거든요.
1: 네네네.
0: 세배 아닙니다.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배 샴페인 아니에요? 세미 샴페인.
1: 와우 최악이야. 네,
0: 포도 탄산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뭐 단체로 뭐 엄지 내리고 지금 난리가
1: 네.
0: 났어요.
1: 밖에서 와우 저 진짜 네. 최고예요.
0: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1: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0: 아무튼 이렇게 짧은 사연까지 만나봤고 소개된. 네.

0: 오면서 내내 네. 고민했습니다. 안녕? 나 왔음.
1: 어색해서 바로 오늘 일찍 라디오 부스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시소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주세요.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로 드랍 더 하트 자유롭고요. 제 닮은 꼴 수식어 얼룩말 빠져서 26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밤 되세요. 자나잇!
1: 자나잇!

본인이 다정함에 대한 얘기였는데 정반대로 흐르네 라고 하셨고, 아 하필 오늘 맞아. 아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오늘 상황상 조금 좀 토라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로 드랍 다트 끝났기 때문에 다시 다정함 장착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인님이 지독한 문자 하나 보내주셨네요. 162일만 있으면 세뱃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아우 진짜 지독합니다. 이 계산까지 내년 설날까지 계산해가지고 이 문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뱃돈 녹이시려고. 아무튼 또 지독한 문자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는 그 생각나는 드립을 무조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많이 배웠고 진행자로서 책임감을 조금 느끼면서 요쯤에서 올해 방송 10주년이 된 드라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도깨비 OST 소유 I miss you 듣고요. 도시락처럼 맛있는 코너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회사 후배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답답한 마음에 내뱉은 날카로운 말들. 돌아선 뒤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그 말을 다시 곱씹어봤다. 어쩌면 나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선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일은 후배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려 한다. 그때의 나처럼 상처받았을 마음까지 보듬어주고 싶다. 마음의 거리를 좁혀줄 내일의 맛. 바닐라 라떼 초코 쿠키.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7월 20일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뿅뿅 좀 한혜. 요즘 더위에 지쳐서 그런 건지 아는 것도 순간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심정을 대변하는 맞춤 주제 준비해놨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적재 꿈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62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7월 23일은 무더위가 절정이라는 대서인데요. 과거엔 술과 음식을 챙겨 계곡이나 산속 정자로 놀러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흥이 많기도 했지만 무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도 있었는데요. 너무 더운 시기엔 밖에서 하는 농사일을 피하고 영양을 보충했던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입추까지 1년 가운데 가장 더운 이때는 더위를 피해 적절히 쉬시고 영양가 높은 음식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수분과 염분 보충 신경 쓰시고요. 잘 쉬는 것도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지혜입니다.

트와이스의 T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습하고 덥고 비가 왔는데 덥고 그냥 계속 덥습니다. 이럴 때 진짜 온열질환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온열질환자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의식이 없고 이럴 때는 일단 바로 시원한 데 옮기면서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듣고 싶은 노래라면 어떤 곡이라도 좋습니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백상희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내일을 위해 자야 하는데 저녁 먹고 초저녁에 좀 잤더니 잠이 안 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솔직히 오늘 처음 들어온 거라 방송 분위기를 잘 몰라서 어떤 노래를 추천하면 좋은지 고민했는데요.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서 올립니다. 이승철의 서쪽 하늘입니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림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백상희님이 신청하신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저희는 뭐 다 됩니다. 백상희님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 원하시는 노래 있다면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더 볼게요. 7011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다 보면 스스로가 진짜 원하는 걸 잊기 쉬운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단단한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은 왜 이리 나약한 걸까요? 아, 그 인정 욕구가 참 저도 인정 욕구가 좀 큰 편이더라고요.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이게 진짜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의 인정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남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인정이 더 중요하면 나한테 너무 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게 오는 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처음 방송되고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런 시트콤인데 아직도 다시 보면 웃는다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순풍산부인과인데요. 오프닝곡 김창완의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까지 세 곡 듣고 오시죠. 김조한의 You Are My Girl, 윤시윤의 내게 오는 길, 김창완의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김조한의 You Are My Girl, 윤시윤의 내게 오는 길, 김창완의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끼인 사연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는 무슨 노래지 하시다가도 특히 김조한 씨 노래는 다 아마 아, 이 노래 하면서 그 이제 카페의 브랜드가 나오는 아직도 그런 밈 짤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OST 유니버스 우리들이 사랑한 시트콤 OST 모음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 OST에서 두 곡 골라봤어요. 강승윤과 이적의 웃어라 그대와 이적의 목소리입니다. 웃어라 그대는 그간에서 승윤이 수정과 지원에게 가사만 바꿔 불러줬던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정은 그룹 FX의 크리스탈, 지원은

봉구, 장난 좋아하는 생계형 배우 준기, 반백수, 프리랜서 작가 두식이 주인공으로 망해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시트콤이었습니다. 세 곡 전해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할게요. 강승윤, 이적이 함께한 웃어라 그대, 이적의 목소리, 울랄라 세션이 부른 와이키키 원더랜드,

0: 레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Stay.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지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제 끝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개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0464님이 신청하셨네요. 최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약간 유럽 스타일의 그런 햇빛. 어우. 김주현님께서 수원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가 뚝 그쳤길래 베란다 창 활짝 열고 캠핑의자 꺼내 창가에 놓고 의자에 쑥 들어가 앉아 레모네이드 한잔 마시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죠. 김주현님, 주현님, 거기 어디예요?

별로 날씨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래도 기왕 바다 갔으니까 해가 비가 안 오고 해가 쨍쨍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좀 전에 그 캠핑 의자 베란다에서 캠핑 의자 쓰시는 분한테 의자 하나 빌려 가셨으면 딱 좋았겠다. 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려나요? 뭐 드실 건지 혹은 드셨는지 사진으로 하나 공유해 주세요. 궁금해요. 8121번님께서 이런 날 우산 플러팅하기 좋아요. 같이 쓰실래요? 약간 그런 건 괜찮겠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비가 막 정말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그 시간에 순간에 이제 퇴근길인 거죠. 그래서 저도 무슨 무슨 역으로 가는데 역까지 같이 우산 같이 쓰실래요?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우후! 같이 우산 쓸래요? 하면서 아니 근데 약간 비가 안 온 비가 약간 오다 말다 하는데 우산 같이 쓰실래요 하면 그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아 어쩔 수 없이 그 이걸 써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약간 이 날씨에 기대해서 나도 살짝 한번 같이 얻어 써볼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안경화님께서 폴님 오늘 화사하시네요. 소년이 소풍 갈 때 입는 복장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좀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흐리니까 화사하고 약간 노을 색깔의 이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약간 빛바랜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입어봤어요. 어때요? 약간 잘 익은 복숭아 같지 않나요? 자몽, 약간 겉에 희끗희끗한 자몽 색깔 같기도 하고. 잔멸치님께서 뽈김씨, 뽈김이라고 했어요. 뽈김씨, 오늘 방송 끝나고 낚시 가세요? 살짝 낚시터룩. 아 그런가요? 낚시터 아니 낚시하러 가시는 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가요? 저 지금 굉장히 멋부리고 온 거거든요. 지금 청색 모자에다가 그 빛바랜 자몽 색깔 반팔 셔츠 그리고 속에 흰티에다가 검정색 목걸이까지 지금 와 완전 빼입고 왔는데 아 거기 낚시터 완전 패셔니스타들만 모이는 곳인가 봐요. 네 키쿠님께서 더우니까 냉면이 먹고 싶네요. 비빔냉면과 물냉면 중 어느 쪽을 좋아하시나요? 부산의 밀면도 진짜 맛있는데 진짜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저는 원래 무조건 면보다 밥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름만 되면은 면이 엄청 먹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도 면을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하, 이렇게 말하면 그 좀 혼나겠죠? 저는 비빔에 물냉면 육수 살짝 섞여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 뭔지 아시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비빔냉면이기도 하지만 물냉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네, 자, 곧 시작하는 가광문화센터

하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가요광장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카메라반 우리 가요광장 사진작가님들 렌즈 한번 닦아주셨나요? 수평 지키셨나요? 초점 맞추셨죠? 오늘 카메라반의 미션 초록!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나 한번 만나볼게요. 아호! 9736번님께서 사무실에서 초록색 찾다가 발견했어요. 도망쳐! 비상구에 그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너무 참신하다. 정말 많은 초록을 상상을 했는데 이거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출근하고 있는 도중에 보면은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사인이네요. 위험할 때 사실 쓰면 안 좋은 사인이긴 한데 그래 도망쳐! 선물 챙겨드릴게요. 9262번님께서 폴디 하이! 오늘의 초록! 비오는 날 전조등 킵시다 안전운전 하면서 전조등 사인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맞아 이런 것들 꼭 초록색으로 뜨잖아요. 근데 가끔씩 여기에 막 빨간색

퇴근하는데 왜 난 최애 폴킴의 광고 사진을 볼 수 없나 우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폴킴과 자만추했어요. 부끄러운 무릎 쓰고 사진 찍었어요. 야호. 비가 주룩주룩이지만 행복한 하루예요 라면서 네 연보라색 니트를 이 무더운 날씨에 니트를 입고 있는 한 청년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덥겠다. 네 지금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이제 초, 중, 고 학생들도 다들 방학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른도 방학이 있었음 좋겠다. 회사는 왜 방학이 없나요? 그래서 오늘 어른들의 여름방학이라는 타이틀의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1번, 월급을

라붐의 휘휘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결과랑 조금 달라요. 자, 오늘 밸런스 게임 1번 월급 절반만 받고 8월에 놀기, 2번 월급 3배로 받고 8월에 일만 하기. 저는 사실 너무도 당연히 1번 쪽으로 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절반이라도 받으면

1번 쉼이 있어야 해. 너무 욕심내다가 번 돈으로 병원 행위예요. 이 말도 맞기는 해요. 네. 근데 3배면 병이 안 날 것 같기도 해. 손민정님께서 2번 방학 없어도 괜찮아요. 3배인데 저 무조건 견딜 수 있어요. 박재용님께서 1번 아빠다 보니 아이들 방학 기간 연차 쓰고 해야 하니 돈보다는 시간이 중요하네요. 혼자 했으면 2번이었을 텐데. 맞아. 이게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기맘님께서는

월급을 반만 받고 한 달 쉴 수 있는 직장이 있어요? 와,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데. 6550번님께서 어렵다뇨. 당연히 2번이죠. 오호, 시원한 부채님께서 2번 3배는 못 참아요. 6803번님께서 2번 월급 3배 받고 일하기, 휴가는 8월이 아닌 다른 달에 가면 되죠. 아, 이거를 하나 했었어. 월급 3배인데 다른 달에 휴가 못 씀. 아하. 이소율님께서 1번 여태 한 번도 제대로 못 쉬어봐서 아예 안 받아도 좋으니 한 달 쉬어보고 싶어요. 맞아, 이런 분들 계셔. 원래 평소에도 정말 쉼 없이 주말도 출근하시거나 뭐 야근 많이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3576번님께서 2번이요. 풀 출근해도 야근 없는 거 맞죠? 그러면 저는 2번. 하, 정말. 아, 야근이 있을 수도 있죠. 야근 있으면 괜찮아요? 야근이 없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요, 오늘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은 돈 3배로 받고 일하기였습니다. 네, 과연 야근이 없을까요? 네, 돈을 3배나 주는데 야근? 새벽에도 일하는 것도 야근이에요. 새벽근. 새벽근, 아침근, 뭐 그냥 근이랑 근은 다 붙을 것 같은데. 돈 덜 받고 여름방학 즐기기가 10%, 그리고 돈 3배로 받고 일하기가 90%였어요 오, 이거는 너무 압도적 승리인데요. 자, 돈 3배 받고 일하기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5분 추첨했습니다.

디저트. 달콤한 거. 네. 디저트보다 달콤한 건 사실 슈가긴 하죠. 만약에 폴킴의 가요광장 라디오를 하루에 6시간 생방송으로 하면서 3배로 준다? 아, 6시간? 6시간? 어, 잠깐만요. 저 여의도 일단 집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저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될 것 같아요. KBS 안에 그냥 저 방 하나만 구해주시면 거기에 제 거 그냥 그 이동식 침대 갖다 놓고 아니 그냥 바닥에 맷 그냥 요 깔고 저 잘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피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부탁드려요. 아 진짜. 아니 마침 맞네. 0220번님께서 폴님은 출연료 3배로 준다. 근데 8월 한 달간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기 가능? 8월이요? 8월? 뭐 해야지 어떻게. 8월? 8월 한 달간 이쪽 근처로 렌트해야지 뭐. 어떻게. 네. 아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 한 달 내가 꼭 참아버리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자기들은 안 온 못 온대요. 저 혼자 하래요. 아 혼자 해버리지 뭐 나 혼자. 네. 아 근데 12시부터 4시까지면 가비님 어떻게 가비님

0: 저는 월급 5배를 줘도 1번이요. 근데 박은영님 진짜 지조 있으시다. 나 이런 사람도 존경해요. 나는 돈에 굴하지 않고 나의 자유와 나의 컨디션과 나는 나를 생각하겠어. 오호. 1089번님께서 1.5배여도 8월에 일만 하기입니다. 자본주의 최고. 다들 너무 자본의 노예가 되신 거 아닌가요? 1.5배까지도? 맞아. 8월이니까. 아니면 약간 세 달이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달은 내가 참고 말지 하지만 세 달은 정말 쉬지 않고 매일 일한다 쉽지 않거든요. 4423번님께서 신나서 고르긴 했는데 헛헛하다. 누가 세 배를 주면 진짜 좋을 텐데. 내가 생각한 헛헛함이 아니네. 난 일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헛헛하다고 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신서보님께서 제작진분들도 월급 3배 어때요? 월급 3배 다들 어때요? 3배? 별로 반응이 없는데요 다들? 지금 저분들 이미 지쳤어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어요? 한 작가님께서 난 와. 오호, 와야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그렇게 더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데, 와야죠. 돈 안 줘도 나는 와. 나는 무조건 와. 돈 한 푼도 안 줘도 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라고 하면 나 와요. 네. 오늘 어떡하지? 네. 뒤에 가비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자, 저희는 노래 좀 들어볼게요. 플레이브의 Pump Up the Volume.
1: 네, 여기는 플레이비오 스페셜 DJ 발디 영재입니다.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메 외계인들이죠.

0: 진심이야.
1: 플레이브의 Pump Up The Volume 듣고 왔습니다. 최고은님께서 폴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잘한다. 거짓말이라뇨.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 저 잠깐만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 좀 봐주세요.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 아, 거짓말. 아니, 중간에. 아, 잠깐만. 내가 이 문자 찾아야겠어. 지금 어떤 분께서. 권영은님께서. 유부남 되고 막 가는 듯. 막 간다뇨. 어, 정말. 김현웅님 역시. 유부남이라 그런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 잘 하시네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라뇨. 여러분, 저 진심이에요. 나는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 원한다. 난 하루에 10시간도 라디오 할 수 있어요. 생방송으로. 저 마이크 뒤로 잠깐 숨어볼게요. 자, 난 눈 마주칠 자신이 없어졌어. 임혜비님께서 매일 새벽에 재방송으로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자려다가 피식피식하고 웃는 저를 발견해서 본방송으로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 새벽에 재방송으로 들으시다가 지금 들어오신 거면 이쯤이 보통 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침을 하는 시간이거나 뭐 그러신 거겠죠? 헉, 감사해요. 다른 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또 혜비님이 원하시면, 혜비님과 다른 모든 청취자분들이 원하시면 하루에 10시간씩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9613번님께서 폴킴 형아, 나는 분유 먹고 낮잠 자는 중이야. 깜짝이야. 나는 정말 어떤 남성분께서 분유를 먹는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사진에 정말 애기, 너무 귀여운 어린애가, 어린 친구가 지금 누워있어요. 지금 한쪽 팔을 들고서 저요 저요 손 드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여운 체크무늬.

0: day, she keeps on talking. It's comedy, just block it out, my baby.
1: 요런 노래인데. 아, 우리 가요광장에서 팝 진짜 잘 안 틀잖아요. 오늘 선곡 좀.

0: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5대5가 저한테 가장 제일 편하고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5대5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가르마도 약간 가끔씩 이렇게 각 이
0: 맞아 뭐 바꿔줘야
1: 이 바꿔줘야 되죠. 네. 안 그러면 너무 거기에만 고정이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여진님께서 지지난주에 수요일 폴킴님 보러 오픈 스튜디오 갔는데 폴님이랑 해나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좋았어요. 나는 솔로.

0: 요즘 또 달라요?
1: 아, 예전 스키니핏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 아마 다르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요? 네. 다르게 더 막 더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막 약간 스판으로.
1: 에이, 설마 아닐 거예요.
0: 4948번님께서 혜나님 SNS 보니까 최근에 국전이 만나셨던데 만나서 프로파일은 안 했어요. 다들 이제 폴킴 인연이잖아요. 나쁜 얘기는 없었죠. 나쁜 얘기가 왜 나와요?
1: 아니 근데 뭐 저 만나기 전에 지난주인가 한번 만났다고 한 것 같던데.
0: 저는 한 2-3주 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만났으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했더니 아니 내가 그 라디오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 그랬더니 아 알지. 그리고 끝. 끝났어요.
0: 뭐 누나 제 얘기 별 얘기 없던가요?
1: 네.
0: 누나 내 얘기 좀 저랑 친한 거 숨기고 싶어요?
1: 그렇게 뭐 칭찬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0: 아닌데 누나 나 그날 칭찬 진짜 많이 해줬는데.
1: 그래요?
0: 이상하다. 6984님께서 저 이거 궁금해요. 모델 혜나님이 폴킴 비주얼의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옷, 어떤 신발로 어떻게 꾸꾸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키니진 빼고요.
1: 스키니진 말고 약간 네. 그 저스틴 비버처럼
0: 나 저스틴이 너무 좋아하잖아.
1: 약간 느낌의 세깅 팬츠
0: 진짜
1: 그런 스타일의 샌들과 운동화랑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럼 다음번에는 저 이제 팬티 네. 절반

0: 현아의 버블팝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니 괜히 패션 얘기해가지고
1: 난리 났어.
0: 오수진님께서 오 한번 해봐요. 길어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짧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1: 그쵸, 좀 짧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0: 나 더 짧아 보이면 안 되는데
1: 최고은님께서는 폴디 베기 팬츠라니 으악 차라리 스키니 집은 입어요.
0: 자 여러분 선택해요. 제가 팬티 아래

0: 명 반수다. 예, 증거합니다.
1: 그 모습에 다들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2: 아, 뭐 이렇게 요란을 떨어. 아, 좋겠지. 야,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아, 난리 날만 하지. 얼마나 좋겠어. 저녁이었는데

0: 또 맞네.
1: 어쩔 수 없어.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즐겨요가 또 맞는 방법인 게 가서는 어차피 못 즐겨요. 어떻게 즐겨? 안 즐거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안 즐거워요.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 후회 없이 최대한 즐겨야 돼요. 가기 전에 막 우울해하거나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0: 지금이라도.
1: 지금이라도 놀아야 돼요. 네. 1876번님께서 가봐. 가보면 생각한 건 하나도 없다.
0: 그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겠다.
1: 진짜.
0: 네. 조재훈님께서는 긴말은 생략한다. 와.
1: 진짜 가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황미경님께서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이제 곧 해병대 전역합니다. 빨강 명찰 팔강무 멋지더라고요. 맥기야! 맥기야!
0: 멋있죠.
1: 뭐 제가 저는 해병대가 아니라서. 네.
0: 6469님 암막커튼을 치시고 눈을 감고 손으로 두 눈을 가려보세요. 그게 앞으로의 군생활입니다. 와 이게 막막하다는 거잖아.
1: 너무해.
0: 어둡다는 그거. 얘기잖아요.
1: 근데요 진짜 하나 말씀드릴까요?
0: 네.
1: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0: 아 어떡해.
1: 제가 군대 이제 입대하고 나서 네. 첫날 이제 자려고 눕잖아요. 이제 네. 훈련소에 누웠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네. 어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네. 눈 뜨잖아요. 하루 지났어.
0: 아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미문 편지 같은 거 썼거든요.
1: 진짜요?
0: 네 군인분들한테 썼어요. 그래서 그때 우와 되게 멋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멋있는 분들 이랬는데 지금 저보다 다 동생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쓰러워.
1: 이제 써줘요. 안녕 나 딸깍딸깍 티켓 모델 송혜나인데
0: 그래야
1: 힘내
0: 되나?
1: 얘들아
0: 누나가 힘내 이렇게
1: 0929번님께서 월급 모으는 재미로 견디세요. 군적금 고고
0: 요즘 많이 올랐다고요.
1: 진짜 네, 높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좀 일리 있어.
0: 네, 네. 0420님 아 10월에 입대 앞둔 아들이 딱 그래요. 군대 군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짜증이 갑자기 막 몰려온대요.
1: 짜증나지 짜증나지 이거 이해해줘야 돼요.

0: 미선님께서 남의 집 자식들은 금방 오던데 재우도 빨리 오겠지 뭐.
1: 아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기다리면 좀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 네. 약간 정신 약간 뭐 얘는 왜 이렇게 군생활 짧지? 막 이런 약간 애들이 있어요.
1: 어? 금방 왔네? 근데 밤 1년이 후딱 가있고 막 이러니까.
0: 6364번님께서 생활관에 누우면 천장 모양을 그렇게 본다던데 그 막 갈매기 모양 찾고 맞나요?
1: 맞아요?
0: 맞아요. 천장이
1: 갈매기 모양이 있어요?
0: 이 천장이 어떠냐면요. 약간 흰색 크림색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 있어요.
1: 네.
0: 그럼 구멍을 별이라고 생각하고서 이 모양을 찾는 거예요. 어? 여기 오늘따라 이렇게 보이네? 저렇게 보이네?
1: 어 너무 안쓰럽다 진짜.
0: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약간 낭만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1: 아 네.
0: 할 게 없어 재밌는 게 없으니까.
1: 그래도 마지막에 자기 전에는 천장이라도 볼 수 있는 여유는 있긴 있네요.
0: 빨리 자야죠. 여유가 어딨어요. 이제 불 끄고 자야죠 이제.
1: 1892님 오늘 야근해야 돼서 아침부터 우울했는데 군대 얘기 들으니까 힘난다. 그래 그때보다 낫지. 어머
0: 아니 이렇게
1: 활력소가 됐네.
0: 1892번님 남의 힘듦을 그 본인의 행복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6895번님께서 PX 가서

0: 꼴킴님도 아내분한테 매일 하시죠. 공격하려는 거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내분이 집 비우면 괜히 막 서운하다 하시죠? 안 어울리는 것도 어울린다고 하시고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내 말이 다 맞다고 하시고. 우리 인생 화이팅입니다. 안온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한 거짓말, 돌을 넘은 리액션, 각종 돌려 말하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가족에게, 사장님에게, 능력 있는 친구에게 등등 상대는 누구든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0: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치킨 보내드릴게요.
1: 저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정말 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잘 어울린다. 저는 항상 진심으로.
0: 맞아요?
1: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줄을 몰라요. 잠깐만. 잠깐만.
0: 총 써버렸어.
1: 나 진짜 맞을 것 같아. 어떡해. 와, 제대로 맞았네.
0: 그러게요.
1: 안 돼. 최정민님께서

0: 약간 방송을 많이 하면서 리액션에 좀 찌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서
1: 습관적으로
0: 나오는 리액션들 좀 있어요.
1: 습관성 리액션 있죠. 목정아님께서 배워야겠네요.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 뭐 있어요?
0: 아 진짜요? 막 이런 거 있죠. 습관이에요.
1: 아 근데 좋아.
0: 막 이런 거.
1: 저는 약간 좋아요. 좋다. 우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허마리아님께서
0: 저렇게 말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불편한데 사회생활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1: 그러니까 불편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0: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본인은 잘 리액션을 잘 못하는 편인데 되게 과하게 아니면 되게 밝게 이렇게 하시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일 수 있죠.
1: 근데 이게 약간 사회생활 굳이 꼭 이제 뭔가 아부하거나 아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0: 그냥 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 그냥 대화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최고은님께서 아기나 강아지는 못생겨도 귀엽던데 왜 리액션이 안 나올까? 공감 못하는 게 너무 웃겨요.
0: 이건 저도 강아지나 아기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나오거든요.
1: 저는 근데 이거 좀 공감해요.
0: 그래요?
1: 이게 그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0: 아.
1: 제가 이제 초창기에 정말 일찍 아기를 낳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귀여운 건 귀여운 건데 저도 이 아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 줄 경험이 없는 거예요.
0: 그건 저도 잘
1: 그러니까
0: 모르죠.
1: 귀엽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그 말이 입에 안 익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아기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귀여운 거를 알겠는 거예요.
0: 맞아.
1: 그리고 또 어떤 멘트를 해야지 이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지도 배우는 것 같아요.
0: 3003님 전 출근해서 안녕하지 않은데 그냥 항상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요.
1: 너무
0: 그래도
1: 시니컬하다.
0: 안녕하세요는 해주세요. 그래. 안녕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1: 이경님께서 근데 진짜로 아내 말이 다 맞을걸요? 정답.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의 저의 안녕을 위하여. 내일의 폴킴 너 안녕하니?
0: 나지연님 폴디 얼굴에서 빛이 나서 눈이 너무 부셔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달콤한가요? 너무 달달해서 이가 다 썩어서 치과 가겠어요. 와이프분 아니시죠?
1: 지연님. 아니 지금 이분이 지금 억지로 지금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라이어예요 지금. 승소연님께서 저 빈말 잘 못해서 회사 오래 못 다녀요. 지금은 재택근무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 사회생활 그 속에 이제 숨어있는 멘트들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영상에서 본 게 있어요.
0: 뭐요?
1: 이 말을 하는 게 그 사람도 쉬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0: 맞아.
1: 그냥 나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맞아. 나도 이게 불편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 말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은 술술술술 나옵니다.
0: 임다은님께서는 남친이 늘 칭찬에 고파해서 대문자 T인 제가 칭찬 폭격기를 날립니다. 궁디 팡팡해주면서 우와 너무 잘했네 고생했다 리액션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에요.
1: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남친이 길이 들여집니다.
0: 그럼요. 근데 칭찬은 진짜 저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팀도 약간 색깔들이 있어요. 저희 축구팀에서도 어떤 감독님들은 진짜 세게 얘기해서 막 승부욕을 활활 태워서 올리게 하는 팀들이 있고 저희 팀 경우는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줘야지 나 잘하나 봐. 이거 난 할 수 있나 봐. 이러면서 하는 팀들이 있어요.
1: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0: 네.

0: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427님 저는 일단 박수부터 칩니다. 박수 치면서 뭐라고 거짓말할까 생각해요.
1: 아니 근데 나는 이 정도도 성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0: 하는 거니까,
1: 뭐 어떤 말을
0: 뭐
1: 할지. 아니 난 이, 결국에 내가 노력을 하느냐.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911번님께서 어머 어머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요. 매일 아부합니다.
0: 아 이것도 좋죠.
1: 이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그 꼭 필요한 사회생활.
0: 그럼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사회생활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1: 네. 아 근데 여기 매일 아부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0: 아, 그런가요? 네. 네. 이동현님 회사에서 누가 뭘 알려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데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0: 아니 노래 제목 무슨 일이죠?
1: 뭐죠?
0: 오마이걸의 라이어 라이어.

0: 만나야 돼요 이럴
1: 만나야
0: 때?
1: 만나야 돼요. 저는 만나는 게 확실하다고 봐요.
0: 아 그래요?
1: 그럼 그렇게 됐죠. 어, 잘 지냈어? 뭐 어떻게 지냈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0: 나 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거?
1: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0: 이럴 때 다시 잘 되면요?
1: 뭐 정말 사랑하면 전 한 번까지는 제외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헤어지는 이유는 같은 이유로 헤어질 확률이 너무 맞죠, 높아서 맞죠. 사실 진짜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0: 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5632번님께서 왜 만나요?
1: 그러니까 아직 마음 정리가 덜 된 거예요. 아니 35666님께서는 청첩장 주는 거 아니야? 아 설마 아니 이걸 아니, 만나서 청첩장 주는 건 충격 아니에요?
0: 아 근데 이거를 궁금해요. 이 헤어진 지 6개월 된 전 남친 전 여친이 청첩장을 주는데 네. 문자로 주는 게 낫다, 만나서 주는 게
1: 아니,
0: 낫다.
1: 아니 왜 줘 나한테?
0: 아 주고 싶대요.
1: 아 나한테 왜 주는 거야?
0: 아 근데 이 생각 많아. 1901번님도 딱 보니 청첩장이네.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아 이 친구.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0: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네? 진짜요? 김다희 씨가 깜짝 놀라셨군요. 아니, 못 보여줄 건 없지만 SNS 돋보기는 거의 개인 일기장을 보여주는 수준 아닌가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궁금해지잖아요. 다희 씨 뭐가 있을까? 뭘 검색하셨을까? 그럼 이라 때 한잔 보내드릴게요. 송희진 씨, 제 요즘 관심사는 요리 레시피예요. 아들 방학이 다가오니 반찬 해먹일 스트레스에 제가 요리 초보라서 여기저기 레시피 찾아보며 공부하고 있어요. 아,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겠군요. 하긴 엄마라고 다 요리 잘하나요? 아니, 주부라고 다 뭐 장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해먹여야겠다 하는 마음에 희진 씨 배달돋다 뭐예요. 가끔 해먹이고 가끔 배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좀 덜 받게. 그래야 엄마가 스트레스 덜 받아야 아들도 방학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이라떼 한 잔. 이영주 씨, 저 쿨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1부 1668. 엄마랑 2박 3일 부산 여행 후 KTX 타고 수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에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어요. 엄마는 항상 다른 방송 들으시는데 사연 읽어주시면 언니 방송으로 엄마 모시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추자 씨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대만이 맛있는 음식 많다지만 한국식 짬뽕은 한국이지. 그럼요, 그럼요. 달콤한 음료 옆에 두시고 꼭 매운 짬뽕 드시고 나서 꼭 드세요. 6344 대구에서 서울로 딸과 사위 두 아들들 만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비가 오기는 하지만 마음은 폴짝폴짝 구름 타고 가는 이 기분. 오늘이 바로 사랑하기 좋은 날. 와, 정말 사랑하는 딸, 사위, 아들 만나러 가는 기분은 이런 기분이군요. 구름 타고 가는 기분. 와, 6344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 아들, 딸들도 알아야 될 텐데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분들 매운 짬뽕에 매운 떡볶이에 어이구 안 그래도 더운데 그냥 전국이 그냥 끓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매운 음식으로다가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7404-2662 언니 처음 문자 보내봐요. 6시부터 7시 사이 듣게 되었는데 예전부터 언니네 옆집에 살고 싶다고 제 동생이랑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친밀감의 표현 스킨케어 세트 보내며 감사함도 보냅니다. 2662 이어서 063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관리비 부과하는 일을 해요. 매달 이맘때쯤 부과 작업을 끝내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길 사랑하기 좋은 날도 들으니 신나네요. 어, 오늘이 7월 20일 맞아요. 이때쯤 요 22, 23, 24 요때쯤에 그 관리비 나왔던 것 같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가인 진실 혹은 대담.

0: 학원 다니던 중에 알게 된 그녀와는 연애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면 그녀가 사는 천호동을 매일 오가며 데이트를 했다. 그녀는 내가 지방에서 왔고 공부만 하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면서 알바비로 용돈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입시 결과 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장거리 커플이 되었지만 그녀는 나를 보러 찾아왔다.
1: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드시는 건강즙인데 자기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잖아. 자기가 먹어.
0: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정성껏 챙겨주던 그녀. 취직, 면접에서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자 바다나 함께 보러 가자고 했다. 경포 해변을 걷는데 소나기

0: 몇 번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오랜만이지? 잘 지내?
1: 잘 지내, 오빤?
0: 나는 취직해서 일이나 하지 뭐.
1: 잘 됐다.
0: 아이, 평범한 회사원인데 뭐. 있잖아.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상처받았을 텐데. 근데 또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태영 씨. 꼭 헤어지자고 한 사람이 나중에 연락하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통보받은 사람은 또 영문도 모르고 연락받고. 그러지 마요. 이 마음도 또 알겠죠. 4298 저도 작년 말에 연애를 시작했다가 시반반대로 헤어졌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싸워보고 헤어졌는데 사연이 완전 감정이입되네요. 한동안 폐인처럼 살다가 이제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어휴, 얼마나 힘드셨어요. 4298 이분도. 어휴.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보영 씨의 사연 후기는 이렇습니다.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녀에게 나쁘게 헤어짐을 통보했던 과거의 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했는데 당시에 저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신촌을 못 가 포스트맨. 신촌을 못...

신촌을 못 가 포스트맨. 사랑하기 좋은 날.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남자친구랑 100일이라고 놀러 갔어요. 용돈 가불해서요. 귀엽고 풋풋해요. 둘이 어린이집 친구였는데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인연이라니. 와, 2580. 기억을 하나요, 둘 다? 그 나이엔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고등학생이고 어린이집 친구였다면 한 두 사람에게는 한 12, 3년 전의 일이면 기억할 수도. 그리고 이제 사진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동영상 뭐 그런 게 있을. 야, 귀여운데요? 100일. 요즘 고등학생들은 둘이 사귄 지 100일이면 뭐 하고 놉니까? 무슨 100일 뭐 기념 그런 거 하겠죠, 둘이? 궁금하네요. 2580 이어서 3110. 물류센터에서 지금까지 일했지만 또 땀 빼러 갑니다. 요즘 셔플댄스에 빠져서 힘들어도 안 빠지고 꼭 갑니다. 셔플하기 좋은 날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체력과 어마어마한 정신력 그리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아니, 요새 물류센터에서 가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육감을 깨우는 낭독 퀴즈 금의 맛. 내레이션을 듣고 연상되는 음식을 보내주세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요즘 얼마나 더운데

맛있었어요 하셨습니다. 야, 바로 그냥 생생하시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말이죠. 9700 맞아요, 맞아요. 86947 이분도 얘기하셨지만 이분도 저는 동그랑땡 만들 때도 이걸 넣습니다. 톡톡 터지게. 그리고 맛있게 먹어요. 그쵸, 그쵸. 이거 넣으면 식감이 다르고 그 정말 씹는 맛이 다르고 말씀하신 그대로 톡톡 터뜨리는 그러면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예. 자, 9700 이어서 6397 이거죠? 강원도 사는 친구가 오늘 보내줬어요. 저는 찰 이거 파거든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 야, 사진이 사진 한 상자가 왔네요. 그냥 그리고 얼마나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눕히고 한 줄은 이렇게 눕히고 한 줄은 반대로 눕히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상자 가득 채우셨는지 친구분의 그 정성과 마음과 성격이 요 사진 한 장에 다 드러나네요. 그냥 실하기가 실하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친구한테 잘하세요. 이거 진짜 정성껏 보내.

요즘철에는 옥수수 축제를 할 것 같고 그 외에도 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서 영천의 축제 홍선분이셨고요. 고양이 4393 김혜정 씨. 옥수수. 저는 옥수수 귀신입니다. 찰옥수수, 찐옥수수는 물론이고 초당옥수수, 버터구이 옥수수 가리지 않고 모두 접수합니다. 그렇죠? 너무 잘 먹으면 옥수수 귀신 어이구 이렇게 부르죠. 아유 다 좋아하시는군요. 박동호 씨. 옥수수. 저는 좀 작은 토종 옥수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파는 곳이 많지 않아 매년 시켜 먹는 농장이 있어요. 작지만 쫀득하니 정말 맛있답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토종 옥수수를 진짜 파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가끔 지나다가 옥수수 파는 데서 꼭 내려서 찐 옥수수 사갖고 운전하면서 먹고 그러거든. 옥수수 좋아해가지고. 근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뭔지 알아요. 조금 짤막하고 통통한 거 말이죠. 그 진짜 토종 옥수수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한 옥수수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어, 그렇군요. 박동훈 씨 이어서 2573. 옥수수. 어릴 때 엄마가 옥수수밥 도시락으로 싸주시면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가져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철없었더라고요. 아, 지금이야 건강식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도시락 싸가면 진짜 주변에서 와 부럽다 나도 먹어보자 하겠지만 그때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

7월 22일 수요일, 누군가의 보통날.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떠났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갔다며 나에겐 일말의 아쉬움도 남지 않았단 말에 몇 날 며칠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그때 친구가 찾아왔다. 요가 강사인 친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폐해진 내 모습을 보더니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내 손을 잡아 차에 태웠다. 20분쯤 달렸을까?

않을까요? 모두가 반갑게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얼른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30년 근속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이런 관계 참 보기 좋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노을에 함께.

0: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오늘 끝곡 빅나티 밴쿠버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였습니다. 매미소리가 한창인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무사히 여름 즐기고 계신가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왔다 하시면서 완전 날아다니실

잘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영양제 잘 드시고 밥도 영양소 잘 챙겨가지고 단백질 잘 드시고요. 아셨죠?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상하 가족분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하늘 씨의 My Love 뮤직비디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신랑분이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아우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프로포즈에 대한 뭔가 로망까지는 아닌데 로망 아닌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프로포즈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돼야지. 솔직히 공개적으로 할 거면은 내가 팬인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인 로망은 단둘이 있었을 때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기혼자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나요? 궁금합니다. 대리만족 해보고 싶네요. 저는 정말 막 화려하고 이런 거 말고 좀 둘만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뭔가

나의 미래 남편 이 시간에 일어나서 듣고 있다면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고요. 차이니원의 Falling in Love까지 두 곡 명곡들, 2013년 7월 3주차에 핫했던 곡들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7042님, 예전에 방송국 면접 보러 간다고 했던 대학생입니다. 그때 응원받고 붙어서 현재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보도국에서 일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너무 하루하루 행복해요. 햄디 응원 덕에 붙었어요. 감사해요. 오,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 우리 회사는 아니겠지. 우리 회사 보도국이면은 저랑 마주쳐야 되는데 저희 신입 없거든요, 지금. 아쉽다. 타사 보도국인 것 같은데. 맞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FD, AD 같은 직업일 것 같다고.

무릎쓰고 비가 오나 눈은 안 오겠지만 뭐 비가 오든 날씨가 너무 덥든지 간에 무조건 직관을 가서 보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근데 항상 그 SNS 스토리에 나 이제 진짜 야구 안 본다 이렇게 나 이제 진짜 야구 안 본다 네, 이렇게 하다가 또 가가지고 직관하고 있고 그 개미지옥 같은 매력이 있나 봐요. 맨날 욕하면서 또 보고 또 남들이 욕하는 건 싫어하고 자기가 욕해야 되고 저도 안 그래도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한번 직관에 가볼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매력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스컬 앤 하하 부산 바캉스 그리고 싸이 뜨거운 안녕.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김준래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We've been dancing around it. 이 문장이 정답이어야 할 텐데 정답 맞습니다. Dance around something 이라고 하면 돌려 말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We've been dancing around it.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목적을 두고 그 주변에서 계속 춤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떠올려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We've been dancing around it. 네, 그래서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다라는 소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We could tell each other.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수도 있대요. That it's dumb to try. It's dumb to try. 이렇게 서로에게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It's dumb to try. 시도하는 게 어리석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문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Or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and got no time. 혹은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고 and got no time. 시간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라는 문장이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이 문장이었어요. You've been busy with your job.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Or I think love is stupid. 혹은 아니면 나는 I think love is stupid. 사랑은 바보 같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And I'm not looking for something exclusive. 이 문장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끝부분에 exclusive 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Exclusive 무슨 뜻일까요? 독점적인 이라는 해석이 되죠. 나는 뭔가 독점적인 걸 찾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라는 건데 지금 이 독점적인 뭔가라고 직역을 하니까 어색하잖아요. 나는 좀 진지한 관계를 찾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예, 어떠세요? 훨씬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변명일 뿐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왜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는 걸까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 타임! 첫 번째, 우리는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래요, dance around it 이라는 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We've been dancing around it. 기억나시죠? We've been beating around the bush.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Beat around the bush. 그죠? Beat around the bush. 이 표현을 응용을 해서 We've been beating around the bush. 이처럼 대체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고 우리는 요점을 피하고 있다. 우리는 빙빙 돌려 얘기하고 있다. 라는 상황에 딱 들어맞죠. 두 번째,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죠. You've been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층간소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작은 선물 준비해서 밑에 집에 내려갔는데 너무 인자하신 부부가 괜찮다고 원래 뛰면서 크는 거라고 위로하고 응원해줬어요.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그래도 애들한텐 주의 줘야겠어요. 얘들아 제발 집에선 뛰지 말자. AOA의 사뿐사뿐 신청합니다. 아,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셨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좋으시다고 그렇다고 위에서 더 뛰면 안 됩니다. 0021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도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들이 벌써부터 운동을 하고 계실지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보겠습니다. 5930님, 다이어트 중이라 가막산 혼등 중이에요. 이제 초입인데 완등하게 응원해 주심 감사해요. 신랑 깰까봐 몰래 나왔어요 하시면서 엄지척 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가막산이 파주에 있는 산 맞죠? 아우, 또 이렇게 산에 다이어트 하시러 올라가셨는데, 근데 이 혼등, 혼자 등산하는 거 이거 좀 가끔 이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5930님. 여성분들, 특히 새벽 시간대에 혼등 조금 조심하세요. 아셨죠? 이게 산이라가지고요. 이게 또 조심해야 된다고 어디선가 봤습니다. 어쨌든 완등하시길 바라고요.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는 법 누구세요? 어? 할머니!
1: 아유 우리 똥강아지 잘 지냈어?
0: 할머니 말도 없이 웬일이야?
1: 아유 우리 똥강아지 보고 싶어서 왔지. 아유 또 왜 이렇게 말랐어?
0: 어 진짜? 아니 연락을 하지 내가 가면 되는데.
1: 아유 할미가 일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온 거야. 아이고 나 아이고 좀 앉자. 아이고 허리. 아이고
0: 아니 허리도 아프면서 무슨 일로 서울까지 왔어?
1: 아유 할미 친구가 하나 저기 저 갔어.

0: 그 친구분 어쩌다 그랬대.
1: 아유 뭐 어쩌다가요. 또 갈 때 됐으니까 가는 거지 뭐. 에휴, 그 할미 모임하는 그 모임 있잖아 그거.
0: 그거
1: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어 거기.
0: 아이고.
1: 그 할머니랑 같은 동네 사는 그 김씨 할머니 있지. 그 몸매는 맨날 용돈 주고 막 곶감 주고 하는 할미. 이제
0: 알지,
1: 할미
0: 알지.
1: 친구는 그 김씨 한 명밖에 안 남았냐.
0: 할머니 속상하겠다.
1: 에휴 속상하긴 뭘. 때 되면 딱 가는 거지 뭐. 에휴 할미는 아무렇지도 않아.
0: 할머니 밥 먹어야지 밥.
1: 아휴 할미 밥 생각 없어. 우리 똥강아지 먼저 먹어.
0: 왜 밥 생각이 없어? 아니 기운 없어도 잘 먹어야지. 잘 챙겨 먹어야지.
1: 에이,
0: 할머니
1: 괜찮아. 할미 먹어서 뭐하뇨. 어차피 갈 사람인데.
0: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잘 챙겨 드셔야지. 그래 아픈데 없이 건강하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1: 아휴 뭐 날이 더워서 그런가. 할미 입맛도 없고 기운. 아휴 좀 누워야겠다 그냥.
0: 할머니 친구분 일 때문에 속상한 거지. 에휴 아무렇지 않은 척하더니.
1: 아니요 그래요 뭐 기분이 뭐 나아지진 않네. 할미 좀 잘게.

0: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1: 최근에 제 아내가 육아휴직을 내면서 서울에 지금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대로 합쳤어요. 그래서 제가 첫 차로 구매를 했었던 걸 이제 중고로 내놨는데 그 차가 이제 그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 문을 딱 열고 아내가 왔어 이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0: 진짜?
1: 네. 그래서 아내 품에 안겨서 조금 흐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
0: 근데 그러면은 한 몇 년 탄 거예요?
1: 그 7년, 8년 이렇게 탔죠.
0: 그러면은 딱 박재욱 아나운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진짜 그 모든 걸 다 함께한 차잖아요.
1: 그렇죠. 제가 뭐 지역에서 뭐 이렇게 프리랜서 생활할 때 뭐 행사 다닐 때 그리고 처음 뭐 옆차와 사고 나고 막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애칭도 붙여주고 막 이랬던 차니까 뭔가 떠나보내는 게 되게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이런 게 좀 담담해질 줄 알았는데 덤덤해질 줄 알고 이랬는데 그게 참 그러진 않더라고요.
0: 물건 하나 보내는 것도 그렇게 속상한데 인간관계 특히 사연처럼 누군가 막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거는 진짜 저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게 너무 두렵고 특히 전 지금 반려 고양이를 키운 지 오래됐잖아요. 고양이 한 12년 정도 됐는데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몰라 이러고
1: 그쵸.
0: 막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고양이 수명이

0: 좋을까요?
1: 이별에 익숙해지진 네. 않지만
0: 우리 박철 변호사 역시 센스 있게
1: 익숙해져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뭐
0: 너와의 이별은 익숙해진 즐겁다. 다행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런 또 재능이 있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1: 아닙니다. 우리
0: 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기분 좋게 이별해 볼게요.
1: 알겠습니다.
0: 조니 스팀슨의 플라워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내일 뵐게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도영의 안녕 우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함께합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콩.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1: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7: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배윤진님, 마음에 드는 동료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1: 너무 귀여워요. 심쿵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기해요. 그 사람의 사소한 모든 행동이 절 설레게 하는 게요.

아, 뭐 설레는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별거 아닌 행동에 눈길이 가고 웃음이 나고 막 설레고 그 조그만 새끼손가락 드는 것 때문에 또 막 그걸 생각하고 짝사랑이 시작됐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 생기는 것도 생각해보면은 되게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0: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20에서 60, 많은 곳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80mm가 넘겠고요. 충청에는 10에서 50,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남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청 남부 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 31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8도, 강릉 32도, 광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FM대행진을 여는 오프닝으로 쓰여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코너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JYP에서 나온 4인조 R&B 그룹 노을의 데뷔곡이고요. 당시 통신회사 모바일 서비스 준으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비, 별에 이은 자연현상 프로젝트 노을의 절절한 바로 그 노래, 정말 유명한 바로 그 노래, 네.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바로 그 노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지금 바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을의 히트곡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모시고 바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또 목요일 4부 음식 얘기를 해도 웃기고 N행시를 해도 빵빵 터지는 바로 그 시간 조식 뷔페 권은중 작가님 일주어터와 함께합니다. 강순아님이 지난주 참외가 주제였는데요. 참외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참! 참 좋다 조식 뷔페 이 시간. 왜? 외롭지 않고 즐거워서. 오늘도 또 이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과의 또 맛있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황준기 씨가 삼척은 너무 더워요. 고추 따야 되는데 밭에 가기가 겁나네요. 라고. 고추를 지금 이맘때 따나요 원래? 그렇구나. 약간 늦여름 초가을 아니에요? 고추. 고추 따는 시기구나. 일찍 따야죠. 그죠? 예, 낮엔 절대 못 따잖아요 고추. 이성민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하는데요. 애들 진짜 신나겠죠? 우리 애기들 수영복 입으면 더 이쁠 텐데 라고 남겨주셨는데 진짜 이런 뭐 물놀이 지금 스케줄이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서는 이제 방학도 초반과 맞물려서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실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쵸? 김주영님. 식디는 줄무늬 옷을 입었네요. 대학생 아들에게 식디랑 비슷한 옷을 사줬는데 엄마는 너무 패션을 모른다면서 안 입겠다고 하네요. 패션은 지가 더 모르는 듯 하네요. 그쵸? 뭐 또 다 자기만의 또 그런 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는 또 저는 또 잘 몰라가지고. 시영님 네. 남겨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그 커피 마실 때 저는 새끼손가락 안 올리죠? 그죠?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옛날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올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척추 약할 때. 제가 옛날에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옛날에 올렸어 제가. 어떻게 해? 짝사랑하는 남자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 어? 크게 그

빅팬이셨네요. 맞습니다. 노래 붙잡고도가 정답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우리 88동생 용띠동생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드리면서 씩씩플레이스로 갑니다. 어서오세요. 씩씩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조정식 FM 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K윌의 레이백 듣고 왔고요. 정식이랑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정답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황치즈였습니다. 황치즈가 정답이었고요. 많이들 맞춰주셨고 황치즈를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과자 유행에 좀 이렇게 또 발빠르게 발맞추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그 팀에서 그저 한 두 달 전에 황치즈 과자를 사와가지고 제가 막 먹었었는데 아 확실히 빠르네요. 다르네요. 황치즈 과자를 근데 저는 원래 또 좋아했었어요. 그 과자 중에 그거 있잖아요. 뽀땡 있잖아요. 제 뽀땡 그 매니아였거든요. 뽀땡 매니아. 항상 전 소풍 갈 때도 뽀땡 꼭 챙겨가지고 다녔었었는데 아 황치즈가 요즘 또 유행이고 뭐 황치즈 빙수도 팔고 막 이러던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최정은님, 아 저요, 저 어제 황치즈 샀어요 하셨고요. 이나리님도 촉촉한 황치즈 그거 최애예요. 완전 맛돌이. 집에 몇 개 안 남아서 아껴 먹고 있어요라고. 이게 지금 그 잘 없구나, 그죠? 과자가. 우리 그때 촉촉한 그 황치즈 우리 먹지 않았어요? 그죠? 먹었었던 것 같은데. 예본 작가가 사와가지고 먹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황치즈가 정답이다 보니까 즈로 끝나는 그 오답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미영 씨가 줄무늬 티 입고 온 식디 줄돔 같아 멋스 하셨고요.

0: 가 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난이라는 걸 뭐 육아할 때만 하진 않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난까지 한번 떨어봤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기 낳고 우리 집에 가려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먼지도 많을 것 같고 괜히 찝찝해서 엄마 집에서 100일 넘을 때까지 있었다든지, 남친 군대 갔을 때 매일 A4 용지에 스티커 붙이고 그림 그리고 직접 꾸며서 깜지처럼 꽉꽉 채운 편지 100장 모아서 앨범처럼 보내줬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남자친구 첫 면회 갈 때 막 이거 저거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는데 내 이것까지 싸가지고 한번 갔었다든지, 유난 떤 거. 아니면 시험 전날 성적 좋았던 날이랑 같은 옷 입고 같은 메뉴 먹고 광욱별로 펜 색깔 정해서 공부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뭐 그런 건 되게 많잖아요. 뭐 생일인데 그 시험 기간인데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다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막 에? 냄새도 안 맡으려고 하고 막 유난 떤 거. 네, 난 이렇게까지 유난 떨어봤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또 깔깔깔 웃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자, 2부 들었어 들었어 안윤상 형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온 라비, 엄마는 일본에서 온 리안입니다.
1: 멸종 위기종이니까 자연 번식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사실 2023년부터 시도했는데 몇 번이나 실패를 했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사육사 선생님들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레서판다 친구들이 소음에 엄청 예민하대요. 그래서 조립식 은신처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덜 받게 다양한 놀이도 시켜주고 무엇보다 영양관리에 엄청 신경을 써줬답니다.
1: 그렇구나. 엄마 아빠 레서판다 우리 식단까지 신경을 써준 거구나.
0: 맞아요. 글쎄 레서판다들은요 살이 찌면 번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신선한 대나무랑 주순으로 식단을 챙겨서 체중을 유지하는데 엄청 신경 썼고요. 거기에 1년의 가임기가 딱 2일에서 3일뿐입니다. 그 날짜를 쪽지개처럼 파악하셨다는 거죠?
1: 어머나 세상에.
0: 와 우리 사육사 선생님들 삼신할머니세요? 리스펙!

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달콩 아빠에게 승리의 기쁨을 빼앗아 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묵은 각질 필링젤 이 네 개의 선물 중에서 하나씩 골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 오늘 네, 달콩님과 맞붙고 싶은 분들은 지금 도전장 문자 샵 8910으로 내주십시오. 또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다 함께 신나게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정식이랑 옴뇸뇸 갑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돼지 없는 돼지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옴뇸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FM 대행진배 유난떨기 대회고요. 간식으로는 돼지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난을 떨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정씨. 제가 원래 유난 떠는 성격은 절대 아닌데요. 아기 낳고 침 튀고 그 친구들

정다정 씨 선물 드립니다. 그건 뽀뽀가 아니죠. 정다정 씨. 근데 진짜 내가 내 자식도 그렇게 하는데 막 그 예뻐하고 그러는 거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데 막 뽀뽀하고 막 손잡고 하면은 엄마들이 진짜 싫어하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전에 제 아빠한테 제 주의 줬었는데 우리 또 어른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아기들 귀엽고 하면 막 이렇게 쓰다듬고 싶어 하시니까 손 대려고 하길 요즘에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막 제가 그래서 그렇죠? 요즘 그렇죠? 정다정님 우리 딸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낼 때 진짜 열 곳 이상은 상담을 받았었어요. 원장님은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먼지 묻을까봐 비닐 안 뜯고 타기 전에 차에서 타는 용 신발 놔두고 갈아 신고 탔어. 차는 진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차는 또 워낙 이제 또 비싸고 하니까. 저는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제 선배 중에 그런 거 파는 거 알아요? 방향제, 세차 냄새 방향제 있는 거 아세요? 한

매일 편지를 썼고요. 도시락 싸고 큰 꽃다발까지 들고 가서 부끄럽게 한 유난. 아, 그 남친이 지금 23년 지난 지금 두 아이의 아빠, 우리 남편입니다. 이러면 다행이지. 남편이 됐으면 다행. 보통 그 군대 갔을 때 유난 떤 그 남친들은 아니에요. 그 잘 안 돼요. 올해 또 잘하셨네. 잘했어. 저 남편이, 미래의 남편이 공익을 갔으면은 뭐 훈련소 간 기간도 챙겨야지. 정원범 씨, 와이프가 첫째 임신했을 때 제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환경 호르몬 냄새 나니까 먹지 마 해서 컵라면 인스턴트 식품을 전부 못 먹었어요. 환경 호르몬 냄새는 뭘까요? 이런 얘기 들었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기 있는 집에 전자레인지 돌리지 말라고 막 그런 집도 있다고 그랬고, 그 뭐 아기 있는 방에서는 그 전기 제품 막 코드 최대한 다 빼고 막 다 있다 진짜 들었어요. 4578님, 큰아들 군대 면회 갔을 때 면회 식당에서 우대갈비 구워 먹다가 연기랑 냄새 가득 채워봤어요 하셨고, 8738님, 치과에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편지 써서 간호사분에게 줬는데 어린이도 다 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셨고요. 어저께 어디서 그거 봤는데, 누가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데 소감으로 듣고 일단은 조금 떨리고요. 좀 일단 사랑니가 잘 뽑혔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함 어떻게 되시냐고요. 소감이 아니라. 이칠이오님, 저는 중학생 때 TV를 보면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 집에서 TV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등지고 지나다니고 했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좀 그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의

셀카 일정은 못하고 부모님이랑 언니가 셀프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인간이로. 박재호 씨 자취하는데요. 여름에는 전기세가 무서워서 금요일에 반차 내고 본가 가서 일요일 저녁 늦게 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마치 한 장면의 영화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너와 내가 눈이 맞아서 움직일 수 없었지.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 시간만큼은 유난 좀 떨겠습니다. FM 대행진을 사랑해주시는 식식이들의 기분이래. 제가 어떻게 유난을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337 박수를 같이 함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2, 3, 4! 축하합니다. 자, 축하 본격적으로 갑니다. 미숙 씨, 아, 이거 될까요? 오늘로 이번 4일째인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귀가 자, 이제 미음 먹을 수, 아프셨다 수술하셨구나. 독소 배출 축하. 이제 오해했어요. 아, 입원하셨었구나. 수술하셨구나. 오케이. 저는 뭐 그냥 방귀 꼈다고 하시는 줄 알고, 그냥 가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방귀 꼈다고 하는 병원에서는. 수원 사는 하늘이 인생 처음으로 진한 라면, 순라면으로 라면 입문했습니다. 방학 버킷리스트였대요. 매운맛 먹으면 또 보내세요. 축하. 3519님은 오늘 생일이신데 결혼해서 자식 낳아 키워보니 생일날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아, 이번 주 엄마랑 맛있는 식사하십시오. 생일 축하. 여름방학 중인 우리 문경씨, 오늘 생일입니다. 엄마가 출근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미역국을 끓여놨다고 합니다. 과자 먹지 말고 미역국 잘 챙겨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일 축하. 중학교 3학년 서준 친구도 오늘 생일입니다. 엄마가 사춘기라 할 말은 많지만 참겠대요. 준이 생일도 축하. 오우, 화려합니다. 오늘 의승 씨 애들 다 키웠습니다. 딸 민소 씨가 대학에 입학합니다. 축하.

0: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1: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그래서 주어진 세 번의 기회 중에서 어제 한번 썼군요. 이 새가 태어났을 때. 예. 기가 막힙니다. 아,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름도 지었나요?
1: 예, 이름은 윤우예요.
0: 윤후. 윤우.
1: 아, 예, 예.
0: 이제는 윤우로 부르겠네요, 윤우로.
1: 아, 예, 그래야죠.
0: 아, 좋습니다.
1: 뱃속에서 달콩이라고 계속 불렀어가지고, 이제. 어. 달래거나 할 때는 아마 한동안은 그렇게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윤우. 우리 그, 잠깐만, 우리 그 산모 잠깐 통화 가능해요? 축하드린다고만 하고 싶어가지고.
1: 예.
2: 네, 여보세요.
0: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너무 고생했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 뭐 고생하셨으니까 그 몸 회복에만 신경 쓰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축하, 축하, 축하! 아, 나중에 이제 또 회복되면은 또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또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아, 너무 보기가 좋고요. 그, 우리 윤호 아버님.
1: 예.

0: 로 육아를 즐기시길 뭐 뭐가 있을 거다 막 희망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를 즐기면서 하시는 게 좀 더 저는 꿀팁이라 생각해요.
1: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육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즐기는 네. 수밖에 없다.
0: 네네. 아. 그냥 뭐 내 얘기는 뭘 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즐기시면서 그때그때를 그냥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호님 그 입장은 또 이제 산모의 입장, 엄마 입장이잖아요.
0: 네.
1: 네. 남편한테 이런 게 참 고맙고 이런 게 좀 서운하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0: 제가 사실 또 라디오 출연한다고 해서 듣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고마운 거는 이제 금요일 날마다 저를 그냥 편히 쉬게 아기를 데리고 자고 주거든요.
1: 오, 푹신하게.
0: 네, 그래서 또 토요일 아침에 이제 아기 데리고 나가고.
1: 오, 아 그런 건 고맙고.
0: 네, 근데 서운한 거는 야근이 많아서 늦게 왔죠.
1: 근데 남편 너무 괜찮은가 보다. 뭐 일 때문에 그런 거 말고는 지금 그죠?
0: 네.
1: 오, 너무 멋진 남편과 또 함께 하고 계시네요. 남편한테도 한마디 해서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같이.
0: 같이 고생하느라 수고 많았고 앞으로

0: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려 80개 언어로 옮겨져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꼽히는 J.K. 롤링의 판타지 소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아, 지호님은 거의 그 시리즈 이름을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 그 수준인데 아, 이게 좀 이렇게 됐네요. 아, 지호님.
1: 네.
0: 저희가 기본 선물 드릴 거고요.
1: 네.
0: 그 복직 그 축하드리고
1: 네.
0: 네, 복직해서 또 동료들이랑 행복하게 일하시고요.
1: 네.
0: 우리 지호도 건강하게 크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지호 님 그럼 빠빠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
1: 네.
0: 빠빠이. 자, 아, 우리 달콩 님.
2: 예.
0: 네. 아, 오늘 2승에 성공했습니다. 뭐 요즘 뭐 계속 좋은 일밖에 없네요.
2: 네.
0: 오늘 1, 3, 4, 5 중에 골라 주시면 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2: 예. 네. 아내가
0: 아내가 뽑아요.
2: 아, 제가 하래요.
0: 아, 오케이. 가 보겠습니다. 1, 3, 4, 네. 5 중에 골라 보겠습니다. 랜덤 박스 돌려 주세요.
2: 1번.
0: 1번 묵은 각질 필링 젤 드립니다.
2: 묵은 각질 필링 젤.
0: 그 이제 아내 이렇게 또 그 챙겨주면서
2: 예
0: 각질 다 벗겨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오전에 뵐게요.
2: 네, 네, 빠빠이. 빠빠이.
0: 자, 뭐 좋은 소식과 함께 또 3승까지 가게 됐습니다. 내일 달콩님과 맞붙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도전장 내주십시오. 문자샵 8910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이수 씨가 윤우 아빠 축하드립니다. 윤우가 복덩이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뭐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청취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 서점가에서는 다른 분야보다도 장르 소설의 인기가 뜨거워지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오컬트 장르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천만 부를 기록한 이 작품은 사악한 귀신에 맞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퇴마사의 이야기로 1993년 한 PC통신 게시판에서 처음 연재됐습니다.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정식 출간으로 이어졌는데요.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무협,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퀴즈 같이 풀어봤고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K-오컬트의 창시작, 이 작품의 이름은 1번 퇴마록이었습니다. 퇴마록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아, 우리 또 누님들 문자 많이 오네요. 김하진 씨가 아, 어릴 때 열심히 봤었는데 추억이다 정말 하셨고요. 카르르 님도 퇴마록 저는 도트 프린터로 출력해서 친구들이랑 돌려봤어요. PC통신 시절에요. 예, 아, 프린터로 출력을 해. 야, 여기 손에 땀 많은 애 누가 자꾸 적실래? 몇 명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자꾸 적실래? 카르르님도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오답도 좀 보겠습니다. 1687님이 우리 아빠 이름 노영록 보내셨는데 노영록 형님 선물 드립니다.

0: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오현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의 1심 선고 소식인데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인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 네, 그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입니다. 총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0: 3부는 베스트 슬립,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IBK 기업은행,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

0: 나는 사실은 절 만나기 전에는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스타일. 그래서 진짜 좀 그 먹는 즐거움이 엄청난데 그랬었는데 이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엄청나잖아요.
1: 대단하죠, 사실.
2: 아 그럼 오늘 메뉴도 진짜 중요한데.
1: 아 오늘 그러니까 아, 좀 맛있는 겁니다.
0: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찜닭인가 해가지고.
2: 나쁘지 않다.
0: 약간 찜닭.
2: 아 찜닭은 약간 밤색 중복이잖아요.
1: 밤색으로 가지고.
0: 아 그럼 찜닭은 아닌 거고. 네. 자 오늘 주제 뭡니까?
1: 네 이번에 월드컵을 스페인이 우승했잖아요. 네. 근데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음식이 있습니다.
2: 빠에야.
1: 아, 후추입니다. 후추. 네. 예. 후추는 이 소금처럼 중요한 향신료인데요. 고기에 생선에 이 후추 쳐서 먹은 매콤한. 요즘엔 또 커피나 과일에도 올리잖아요. 지금 후추가 이렇게 흔하지만 한때는 같은 무게의 금값과 맞먹었어요. 후추 한 주머니가 아파트 한 채. 네, 왕실 결혼 지참금으로 후추를 가져갈 정도로 후추가 비쌌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후추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른바 향신료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근대사로 옮겼는데 여기서 승리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사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월드컵 그리고 네. 우승국 스페인 해서 그렇죠. 후추로 했는데
1: 아 후추 안 좋아하시나 봐요?
0: 네. 지금 뭐라고요? 지금 그 퇴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수수 퇴장하고 계시다. 후추 얘기를 듣고 지금
2: 9102님께서 저 휴가 냈어요. 오늘 소개되는 음식 먹으러 갈 거예요. 이곳은 강릉입니다.
0: 일단 비행기 타러 가셔야 돼요. 이수민 씨가 와 허를 찔렸네.
1: 그렇죠 이게
0: 최소라 씨 후추요 사실인가요?

이게 레드페퍼가 사실은 그 후추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제일 잘 예쁜 걸 이제 손으로 따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g에 한 5만 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요즘엔 핑크 페퍼콘이라고

0: 그래서 그 핑크 페퍼콘을 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핑크 페퍼콘이 온나무과니까 이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먹으면 약간의 알러지가 있을 수 있죠.
1: 온나무 알러지가 있어요.
2: 네. 후추가 그러면 이렇게 그 통에 들어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원물은?
0: 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한 1mm나 2mm의
1: 그 열매예요.
0: 열매.
2: 하나씩 따는 거예요?
0: 아, 그럼 또 기계로 따고요. 빨간 후추는 이제 손으로 따죠. 그래서 비싼 겁니다.
1: 근데 제가 아는 레드페퍼는 그 막 뭐지? 감바스에 들어가는 그런 걸 레드페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0: 감바스?
1: 아닌가? 다른 건가?
0: 감바스에 올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2: 고추 얘기하는 거예요?
1: 아, 그런가 봐. 아예 다른 거구나. 죄송합니다.
0: 아니요. 장식용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네, 향도
1: 레드
0: 나고.
1: 페퍼 보신 적 있어요, 오빠?
2: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갈려서 올라가 있는 건 본 적 있는데 동그란 건 본 적 없어요.
0: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스테이크나 뭐 샐러드에나 레드 페퍼를 많이.
1: 진짜요? 네. 되게 고급 요리인 거냐 그럼?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별, 그러니까 안 먹어본 걸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레드 페퍼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2: 그 EHD 닥터 페퍼는요 하시는 분 강태준. 우리 지금 또 토크하고 있는데
0: 닥터페퍼 맛있죠.
2: 강퇴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 자꾸 그 토크 흐름 끊는 문자들. 네,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럼 지금은 레드페퍼가 좀 고급 식재료면은 네. 옛날에는 스페인에서 이제 후추가 엄청 고급 식재료였던 거예요.
0: 아 그렇죠. 집 한채값이었으니까 그 한 주머니에.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그 후추를 독점하기 위해서 그 신대륙 인도 새로운 그 항로를 개척합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후추가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주산지인데 그래서 인도로 가겠다고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가를

0: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1: 맞아요.
0: 네.
1: 아.
0: 그래서 이제
1: 아 효정 씨가 아, 짚어주자 페페론치노 얘기한 것 같다고.
2: 아, 아 맞네. 어, 아 죄송합니다.
1: 일주 씨가 얘기한 건 이제 조그맣게 빨갛게.
2: 아 맞아요. 어, 그거예요.
1: 페페론치노. 아, 아니 뭐 뭐를
2: 어, 다행히 같은 페퍼네요.
1: 헷갈릴 수 있죠. 그것도
2: 아, 페페론치노.
1: 아 페페론치노. 김영남 씨가 우리 그 권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휴가를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네. 세부에서 가이드 분께서 세부가 300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후추로 시작된 거라 이렇게 설명.
0: 가이드 분이 아주 훌륭하시네. 어. 네.
1: 아니 도대체 스페인 사람은 후추를 얼마나 좋아한 거예요?
0: 아 후추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사실 스페인이 그렇게 후추에 그러니까 집중하게 된 거는 포르투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왜요?
0: 포르투갈이
1: 왜요?
0: 한때 그 스페인의 속국 뭐 이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그 대항해 시대를 열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후추를 엄청나게 싼 값에 가져와서 불을 일으킵니다. 오. 그리고 포르투갈이 어떤 게
1: 힘이 세졌구나.
0: 힘이 세진 것뿐만 아니라 영국과 손을 잡아서 스페인을 괴롭혀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스페인에 대항하니까 이제 스페인은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1: 돈을 벌어야겠다.
0: 그렇죠. 신항로를 우리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콜럼버스한테 투자를 한 거죠.
2: 아 뭔가 요즘에 석유 같은 느낌이네. 후추가 그렇죠. 뭔가 이 세계 무역의 뭔가 그 그렇죠. 중심 느낌. 네.
1: 근데 신기하다. 이제 스페인이 그렇게 딱 배를 타고 가서 후추 대신해서 다른 것들도 갖고 돌아왔다고요?
0: 아, 후추가 없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추는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만 있었는데 그 신대륙에서는 고추가 있었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고추를 가져오면서 이게 후추다라고.
1: 그러니까

0: 10배는 맵습니다. 그러니까 캡사이
1: 서양인들 잘 못 먹겠다.
0: 둘이 성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추가 이제 100배는 맵고 후추는 그렇게 맵지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고추보다는 후추를 계속 고집합니다.
2: 그렇구나. 대신 아니 근데 사실 또 아직까지도 예, 후추라는 게 이제 또 좋은데 네. 우리가 좀 그 우리가
1: 고춧가루 치고 뭐 이런 거
2: 땡뚜기 후추 아~ 뭐 이런 걸 많이 사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맞아요. 많이 먹었었고 그렇죠. 이렇게 뭐 갈아서 먹는 후추 이런 거는 사실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약간 올리브 오일 뭐 엑스트라 버진 뭐 이렇게 요즘에는
1: 맞아,
2: 뭐
1: 맞아.
2: 브랜드도 있고 하던데
1: 맞아요.
2: 이제 막 좀 뭐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네.
2: 후추는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잘 맛있게 먹으려면 어떤 후추를 먹으면 좋아요?
0: 근데 이게 갈아 놓은 후추냐 아니면 통후추냐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2: 아니, 통후추는 그럼
0: 종류에 따라 다른 거죠.
2: 어떤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파는 것 중에서 거의 비슷하다고.
0: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원산지를 많이 보시는데 인도 차이나에서 나온 게 가장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는 프랑스 사람들이 인도에 있던 걸 옮겨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추의 제1대 생산국이 예전에는 인도였는데 지금 베트남으로 바뀌었고요.
1: 그리고 베트남이에요?
0: 네, 그리고 사실 제일 유명한 그 후추는 캄보디아 후추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후추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 후추가 열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캡사이신 고추와는 다르게 그 고추는 끓여도 계속 그 매움이 있지만 후추는 열에 금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식을 마지막에. 먹을 때 살짝 액센트로 넣어주는
1: 맞아, 거죠. 저 그런 말도 봤어요. 후추를 넣고 가열을 하면 그게 뭐 바람 몸에 안 좋다고.
0: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 그냥 향이 날아가서 그런 향이 맛이 날아가서는. 없나 보다. 아 그럼 요리를 다 하고 마지막에 뿌리는 느낌.
2: 일주한테 너무 무한 주지 마세요.
1: 그래, 나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2: 자, 두 분의 취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골라주세요. 1번 소금 후추, 2번 멸치

0: 퀄리티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 좀 우리 그 아무래도 그 특채 개그우먼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2: 호!
0: 후후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2: 추!
0: 추억탕.
3: 아 이거 방금 정말 생각해낸 거야?
1: 입김이 좋은가 보네.

0: 추출되지 않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보기 어렵고 보통은 소화 대사 과정을 거쳐 배출된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이제야 목을 좀 축이시네요. 조금 좀 놀라셨다가 네. 그렇죠? 네.
1: 캡사이신보다는 훨씬 순하니까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매운맛의 작동 원리가 궁금한데 고추랑 후추랑 다른 거예요?
1: 아니요. 비슷한데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 그러니까 통증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뇌에 이제 전달하는 건데.
2: 신기하다.
1: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추는 피페린이라고 아주 약한 성분으로 피페린. 살짝 자극합니다. 한

0: 역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행주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또 여의도 구간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유명!